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륭의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한 가객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시한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정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성화

0: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86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진 않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심혈관 질세 있어가지고 예 녹공실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자란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 못가 그렇답니다. 이사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가 어지럽고 예, 거리 시행함이 눈시 뻥하고 이렇습니다.
0: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이거는 내린다. 그래, 약을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 약이 그럴 때마다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네보신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6달 넘어, 이건 5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제가 도돌이 잘 된다. 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힝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힝하던 것도 나 다치고, 예. 동시, 네. 예.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래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할 날이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서변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이 더 합니다. 밤이 네. 더 갈 수 없습니다. 어제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다지 못하겠습니다.
0: 선생님 공파 좋아하는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고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글쎄.
0: 네 그럼
2: 그래, 식은 땀이고도 맨안에 용떼기 납니다.
0: 네. 콩팥이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됐어요.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0: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2: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예.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잠을 잘 자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이 약은 많지 않아서 이 활동에 참가해서 이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수고하세요.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쓴주구성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몸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구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에?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0: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1: 양꾼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주로야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런 가슴 그 떨림도 나오이라 거제 가서 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보시아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둠증하고 가슴 떨림증에게 듣고 왜 많이 나사됐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가 뻗어 그냥 화장실 당했는데 예, 건네보시아 한 번 후부터 이전에는 서면 한 번 먹다가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근해보수 후부터 한 번만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3: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가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제 뭐.
0: 네.
3: 나는 이게 허가도 때냐 좀 더 구조를 해서 뭘 해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0: 네.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이 좋아 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아,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3: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예, 콩팥은 100만 단계의 선당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선당원이라는 거는 우리 선효출,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선효과. 이런 선당원이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1: 네, 당분 단계랍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4: 예, 또 왔습니다. 예. 저도 그대 봤으면 하루, 오늘 한답니다. 내가 또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기 전에는 그냥 어떤 저녁에 자다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근데 그 저녁에 자지 못하지 그래 근데 그런 소변 자수가 자자서 병원이나 건사하니까 써니 영 나쁘다 하겠다. 써니 놓고 소변 자수 하려고 저녁에 그때 저녁에 한 대번 나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라서 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쉬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같이 싸우면 싹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튿날은 좀 적응하고 생긴 적응하고 생겨도 어때는 적응 그 고통 딱 잊어먹은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억력이 약간 증가되는지 어쩌면 기억력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나이 댕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려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이래도 어떻게 기억력이 좋겠어. 그러는 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에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약간씩 증가되더라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나는 그 나이에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빠가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써는 놓고 다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아이 되고 써는 놓고 허리 아프지 그래 보되 거기다가 또 가슴이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서 과이도 했지 그런 게 약 먹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써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 바람이 그걸 할 때, 주머니 쌍기던 느낌이 있으면 바람이 그걸 할 때 이걸 썼다는데, 요번에 또, 예, 서울에 난 이번에는, 말 썼다, 그런다. 일곱 통 써, 뭐, 7통 써겠어,
0: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에 전화하십시오.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라는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상신. 여기에서 선상신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5: 우리 아저씨 금년범이 도지질 나가다 둘러졌습니다. 그러네 일부러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다음 병원에 바빡 갔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쌓여 왔답니다.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거리 그러시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얘 그냥 정시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정시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덜이 알겠대다. 그래서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시하고 머리에다가 두고 위시원한 갖고에 머리 무겁고 정시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게 신기하게 근육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6: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5: 아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또 어제 거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다음에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 사뭇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서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니경사기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할 때 좋을 때에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개입니다.
6: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좋습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6: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진 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 대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성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장미꽃에 비유한 가요, 붉은 장미처럼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 노래와 함께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사랑, 로에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한평생 함께할 부부가 되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힘든 날 서로 기대어 살아 견뎌온 부부들의 진솔한 마음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화 최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순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하나초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인생 보내드립니다. 뒤에 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혼을 열심히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인생 보내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태오 작곡의 장수타령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떠나온 그리움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죠.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보내드립니다.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옌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전두통, 안면 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타의 혈배강입니다. 약과계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진수산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혈배강은 원래 우리 경영하던 그 혈배강, 짬은 우리 심장 질환에 좋은 게죠. 우리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될 때 가량에 쓰게 되면 혈압이 온정된다. 예, 그리고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하는 분들, 일단, 우리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이라 막혀서, 쯤만 있게 되면, 조그마한 쯤이라도 있게 되면, 예, 그걸 몽땅 들어가서 녹여가지고서, 예,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호평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쓰는 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황진수산타에, 이거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내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요 황진수산타에는 점심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그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문 심장만 치료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혈배강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혈배강은 한과계 398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 번시니까 우리 10곽 쌈은 10곽 드리고, 15곽 쌈은 25곽 드리고, 30곽 쌈은 60곽을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딱 그 황진수산타에 펜탄후엔왈이 요것만 쓰겠다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우리 그 쓰겠다 하는 분들은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황진수산타의 요 한과거는 이 안에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큰 깨거나 우리 그 안공안처럼 생긴 건데 그 엄청 큰 알입니다. 여기에 약재만 해도 35가지 약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이 많이 들어가서 알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딱 황진수산타에만 쓰겠다는 분들, 황진수산타에는 한과계 698원을 우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쓴다 할 때는 하루에 두 번 쓴다 할 때는 한과기가 반달치죠. 예?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쓴다 할 때는 한 달치 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우대활동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세트로 나가는 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부터는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8세트를 더 드리면서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어째서 혈배강 자꾸 많이 드리는가? 평상시 우리 혈배강을 좀 가량에 잡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온정 안 돼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열알씩 잡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온정 잘 되고 있습니다. 15세트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꼭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한테 찾아온 분들이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서 안 돼서 마지막에 희망 걸어가지고서 제한테 와서 지금 치료하는데, 제가 독특하게 침구라법을 결합할까나 이 효과를 더 잘 보고 있고, 예, 그래서 효과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단도 영 중요합니다. 저도 이 양업에서 우선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환자들도 계속 20년 동안 지금 환자를 보면서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맞게 제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을 배합한다 할 때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한테 직접 진단 받고 싶다,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그 원래 기차역전 마승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황진산타이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모두 합해서 약제만 해도 45가지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에 관한 질병 치료하는 약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거기에 생맥음의 처방입니다. 큰 글자로 관신성맥완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 주는 게죠. 예, 그리고 이쪽에 그 황진수한타에는 그 옆팔에 큰 그 약 본명은 뭐인가? 기술은 펜탄푸변왈입니다. 모두 세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발진탕. 이제 거기에 소개해드렸죠. 발진탕. 8가지 약제죠. 하나는 스균주탕.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우탕, 사물탕이라는 게 전문 피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8가지 약제가 기혈을 보충해주는 제일 기초적인 경전방입니다. 예, 이걸 거기에 다 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뭐인가? 무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올 때 우리 당화에 왔거나, 반신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로 오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이것도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부양황우탕 하게 되면 중이들이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천정산이라는 겁니다. 천정산의 천이라는 거는 이끈다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천인.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바로잡아준다 이런 뜻이죠. 뭐 끌어당겨 바로잡아주는가. 특히 이 손이라면 다 오그라들었거나 그 다음에 면풍 맞아서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이게 천정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혈관 질병 아주 엄중한 이런 질병에 그 다음에 재풍이라면 자꾸 오거나 이런 분들을 꼭 우리 처방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이 펜탄푸엔왈 이 처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크게 나눈다 할 때 주요하게 뇌에 좋습니다.
0: 네, 그래요. 문의 전화 글래 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저는 새벽항을 쓴 후에 예. 혈압이 온정되고 맥박 발음도 예. 다 저기 호전되고 식욕 부진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어서
1: 식사하고
2: 개선됐습니다. 왕부한 예. 예. 물이 흐리트분도 한 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수면도 개선되고 웃음도 저는 마음속으로 솟아나는 웃음을 웃게 됩니다.
1: 아 그렇지. 옛날에 났으니까.
2: 예, 사람 많으면 저기 몸이 불편하니까 나 귀찮아서 그것도 겨우 웃고 그래서 이렇게 대면했습니다.
1: 예.
2: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만 들어도 예, 저는 용의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어떤 어느 이사를 어떤 멤버 온전히 찾았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1: 예. 예. 이번에

0: 제대로 만났죠. 예.
1: 예, 정말 제대로 만났는데 이것도 논인의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예.
1: 예. 예. 예. 그래 선생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인간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위대한 사업에서 네.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0: 아,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같이 건강합시다. 예.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여보세요? 예, 예.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예.
3: 예. 저도 설계관하고 건신과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네네네. 저도 농공이 있으면서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 어지럼도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0: 예.
3: 네. 그 혈압이 반복 규칙적이고 소리
0: 예.
3: 막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렇다고
0: 예.
3: 제일 높아서 막 200.3 혈압이 막 100.1 완전
0: 혈압 차이도 많죠.
3: 예, 예, 저는 원래 머리, 이렇게 혈압, 상관도 아닌데 이렇게 혈압이 높더라고요. 이 노공이 오면서부터.
0: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예. 이게 머리하고 어지럼증은 너무 엄청 심해서. 그래서 그래도 좀 방송 듣고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아, 이게 내기가 맞겠다 해서.
0: 네.
3: 그래서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실한 진단 받고.
0: 네. 예.
3: 설대강하고 건신고를 먹으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와,
3: 내게도 이런 약이 또 있냐 싶으시리, 혈압이 언제 저기 올라갔나 싶으시리, 현재는 지금 이게 정상으로 되다시피 위에 혈압이 136, 아래 혈압이 83들 정도로 지금 모든 혈압이가 이렇게 정상으로 되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아프지 않으니까 코 속에서 빠져 나옵니다. 살 것 같을 때.
0: 혈압이 또 언년 끊었죠. 예.
3: 예, 예. 그래서 혈압약이라고 지금 와서 일절 안 먹고.
0: 그래서 이,
3: 그냥 저기 설대강이랑 건시보랑도 먹은 지 한두 달 반 먹었는데.
0: 네.
3: 그 먹는 도중에도 또 이 먹으면서도 이 친구가 같이 치료를 하니까.
0: 네.
3: 친구 치료가 같이 합니다. 효과가 더 많이 저기 빨리 보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3: 예, 예. 예. 여기 또 이때 침도 뭐 일반 침도 아니고. 전신 치료로 전신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뭐 소소한 탑도까지도 치료되니까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니까 네. 행복합니다.
0: 그렇지. 예예.
3: 예. 예. 예. 확실히 우리 환자 입장 놓고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난 게 진짜 이제 앞에 분님만 얘기하다시피 진짜 나도 네, 좋은 선생님 만난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우리 환자분들은 같이 치료하면서 다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3: 네, 예. 치마들라 다녀도 보고 봤다나 가족 분위기 같고 아우스리
0: 네.
3: 우리 가족처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진정을 이렇게 다 치료를 해주니까
0: 네.
3: 진짜 이 마음이 치유되는 건 맞습니다.
0: 우리 진심입니다.
3: 네. 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선생님하고 박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3: 우리에게 이럴 건강을 저기 되돌려줘서
0: 예,
3: 진짜
0: 예.
3: 이거 환자가 약이 맞지 않으면 치료 안 돼서 너무 힘들거든요.
0: 어떤 팔고 예.
3: 예, 예. 이 설계만 먹고 나니까 이 저기 혈압도 조금 어떨 때는 170 얼마 됐다 해도 편안하지 그전에는 막 그때 막 약 머리
0: 네.
3: 막 뻣뻣하고 어지럽나고
0: 매들러도
3: 내 몸 어째 숙제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던 게 설대방
0: 네.
3: 먹은 다음에 확실히 편안하게 내려놓으니까
0: 그렇지.
3: 힘들지 않습니다.
0: 예, 그게 예. 특성입니다. 예.
3: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진짜 확실히 몸에 내 몸에 맞구나 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0: 그래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중약이라는 거는 이 우리 이 처방은 사람을 건강 상태를 돌아가셔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셔가주는 게 목적이지 서약처럼 그래서 그 당시 정상만 자꾸 눌러놓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 잘 보는 거죠.
3: 그렇죠. 예. 당연히 여러 면으로 박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3: 가족처럼 대해줘서 네.
0: 예, 예.
3: 감사합니다.
0: 예.
3: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어머님. 예.
4: 나도 예, 예방 먹고 건신고를 먹고 이랬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많이 좋아졌죠.
4: 이래서 예,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0: 예, 예.

0: 보호관에는 형 밤 안 했는데 예. 지금 거지 돌아옵니다.
1: 그래.
0: 어 우익게 155에 아랫게 85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사에 다 돌아온 것과 한 가지.
1: 그렇죠. 예예. 예.
0: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약을 선택한 게 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지금 이 해외강을 먹으니까 19살 때 그때 시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심도에 젊어지구나.
0: 예. 도보서에 신도 못 신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발바닥이 예. 너무 땀이 나.
1: 땀이 나서.
0: 그런 게 예. 지금 예, 그때 행세입니다.
1: 아.
0: 발바닥이 땀이 나고 덥고 이렇습니다.
1: 발바닥 땀 나는 건 좋은 행세입니다. 예.
0: 예, 그래 영 좋습니다. 그래. 전번에 선생님인데 가서 지목마다인데 선생님이 정말 정사고도 박사고도 연결 그런 선생님
1: 예.
0: 이런 가치입니다.
1: 예.
0: 내가 예, 오른 발목이 좀 이래 새콤새콤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날에 오른 그 발목이 있느라 심어놓은 게 어찌 시원하고 아프지 해야 됩니까?
1: 기다려봐 심어놨을까? 예.
0: 선생님이 환자들이 속 내밀고 다 아는 것 같습니다.
1: 네, 부단히 연구를 하죠. 환자분들마다 다 증상이 틀리기 때문에.
0: 예, 그래. 선생님께 영 감사드리고, 예.
1: 예, 예.
0: 앞으로 그 경제가 허락되면 지금 새하고 싸운 거.
1: 황진수한테.
0: 나온 거. 예. 그거 내 열가로 싸먹으려 함.
1: 예, 예.
0: 그거 먹어도 좋겠지요.
1: 대단히 좋죠. 예.
0: 그래 뭐 늙음하긴 밖에 있으니까
1: 맞습니다.
0: 예, 건강이 첫째 최고지.
1: 그렇죠. 예.
0: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기 선생님 네.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대전합니까?
1: 네. 예.
3: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신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3: 나는 혈배강하고 그 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남의 심장 때문에 엄청해가지고 드레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 식구들이 나를 근심하는 좀 처지였습니다.
1: 네.
3: 그래서 한해 막 세 번씩도 일어나고 이래 어디로 가면 내 병 떼겠는가 나는 주제하면 언제 내 심장 병이 떨어졌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1: 아닙니다.
3: 또 오래 들어와야 계속 아프지 이러니까 그래던 차에 선생님 찾다가 애를 써도 못 찾다가 오늘 기회에 형매 방송을 듣지 않다 들으니까 선생님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았는데 정말 내 이전에 그 신약대 선생님이 진단할 때
1: 네.
3: 그때 선생님이 벌써 금년에 나타날 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명년에 나타날 병까지
1: 예,
3: 진단했어요.
1: 예.
3: 이래서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하는 선생님 난 처음 만났다.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가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래 찾아가서 혈배강하고 이거 지금 의식고를 쓰고 있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1: 네.
3: 예, 이 심장 연전후 후들거림이 아픈 것도 없고 이 심장이 또 반사통으로 이 막 왼쪽 팔이랑 못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깨까지
3: 아프고. 예, 그래 왼쪽 팔도 예. 쓰기 바빠서 그래서 이래고. 예, 그리고 항상 숨이 타고 그래도 이전 주제하기 전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 혈배강을 먹으면 지금 운전은 심장도 많이 나사지고 이 팔도 쓰게 되고 운전이 정말 내 생각에 운전 두 번 다시 주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우선 주제할 네. 필요 없습니다.
3: 그리고
1: 네.
3: 이 뭔가 또 고리는 다발생률이 세 개 있어가지고
1: 네.
3: 한쪽이 항상 이 왼쪽 고리 아파가지고 흐리멍텅해서
1: 네.
3: 이래서 예, 이 증상으로도 또 병원에 입원했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래서 나는 병원을 사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은 그 혈배강을 먹고 심장하고 이 뭔가 다발성 노경색이 어디를 달아났는지 없습니다.
1: 지금 소화도 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네. 그 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친구가 나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한다.
1: 네.
3: 예, 나는 위축성 위염이 돼가지고 항상 밥을 먹기 바빠가지고 배고픈 감이 없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침 맞고 그 저기 위에다가 저기 있다며 침 놔주고 또 초약까지 주고 했는데 어제는 배고픈 감이 있습니다.
1: 네.
3: 예, 밥을 먹으니까 이래 신체가 약하니까 나는 피가 적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하고 발뒤쪽이 항상 이렇게 제대로 떼겨져서 골피 네. 영 바빴어요.
1: 맞습니다. 피 적어.
3: 네, 그런데 네. 지금 오래 들어와서 아예 떼겨지고 이 손꼽지도 1년 내내 고기를 떼겨진 게 잘 아예 말고 그냥 폐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우선은 그것도 아무로 붙습니다.
1: 예.

0: 이래 놓으니까 걔도 맥도 좀 나고 그러나는 예. 이 치료에 대해서 신신이신다. 그리고 우선은 정말 선생님께서 이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가족 같은 이런 대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심정이 용이하고 자기 집으로 왔는가는 이런 감각이 있어 놓으니까
1: 네.
0: 더군다나 병도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0: 이래서 정말 어찌다가 우선은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병을 떼고 나머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1: 예.
0: 이래 선생님 건강 항상 건강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황진수한테 처방하는 이 라조종 옛날부터 전해온 이런 뇌병, 뇌에 대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띠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조합이가 엄청 큽니다. 35가지 이런 명귀한 자연산 이런 중약자를 갖다가 서리 어떤 환자분들을 담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를 2년 전에 이거 잡수했댔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들어왔댔는데 약이 팍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하자거나 공장에서 근본상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자연산 약재라는 건 아무래나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재배란 약재를 갖다가 거기서 빨빨 팔아버리고 돈 벌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그마에 도달해야 다시 생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싸가느라고 소리. 그래서 우리 전문 뇌병을 치료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약재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어 쌍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35가지 이런 약재 안에 두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은 통순방이란 겁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혈관을 잘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에 이뉴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뉴라는 거는 우스르란 말입니다. 우스르란 약재. 대단히 좋은 게죠. 그 다음에 알선,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치료한다 할 때는, 우리 그 수쇼주심활 알지 않습니까? 거기면은 생매금 처방입니다. 수쇼주심활 주요 처방이 뭐니까, 그 천궁하고 빙패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딴선디활. 보통 심장이 막 바쁠 때 딴선디활 혀 밑에도 딱 물죠. 그러면 인차 해결되죠. 딴선디활 주요 처방이가 단삼삼칠빙패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질환 어차피 그 생매금 처방이가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젊은 이런 상태를 돌아가셔와주는 게 심장이 일단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뉴알선 이거는 통 산방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하고 대뇌 혈관이란 것은 특히 인체 내에서 제일 약한 혈관들이 제일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제일 약한 혈관 얼마나 약한가? 머리카락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분자가 이렇게 작은 분자 돼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500돌든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700여 명 이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 림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곧 최첨단 이런 추출 작은 분자 예, 이게 500돌든입니다. 홍혈구가 얼마나 큰가? 홍혈구는 6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500돌든이라는 건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하고 활성도가 높고 인체 대뇌의 이런 모세 혈관을 몽땅 열어주고 그래서 무의가 같은가 이 혈관을 녹일 때 혈관 안에 혈전을 녹일 때 그 더우무리가 직접 이런 빙칼과 만났다 이런 순간적으로 녹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열어주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쯤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이가 뭐인가? 통로방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신경을 수복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게죠. 산총스건이라는 겁니다. 산총이라는 건 총은 그 벌레라는 총입니다. 세 가지 벌레에 속하는 이런 처방. 그러니까 짱찬, 쥐시하고 띠룽입니다. 그래서 이 짱찬, 쥐시, 띠룽 이 세 가지 약재는 동물성 이런 수복 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한 특징은 뭔가? 그 또한 외충성이라는 겁니다.

0: 상대를 뚝 꺼내놔도 다시 임차 재생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건이란 거는 뿌리로 생긴 약재. 그러니까 황계, 삼칠, 테마하고 전시향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는 뿌리로 된 초약에 속하는 그러니까 주로 쇼부인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이런 수복인자. 그러니까 산총하고 스건 이것이 합하게 되면 예, 동물성 약재하고 식물성 약재가 장창联合. 그러니까 좀 서로 이렇게 방조해 주면서 서로 효과를 보면서 효과가 고배를 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수복, 수순, 修复 이런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를 몽땅 수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의 이런 신호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가지고서 반신이 잘 말아야 되거나 닭발소리 됐거나 마모기 오거나 특히 언어장애 오거나 다 신경선 전달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건 론외성 치매 증상 다 그런 게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도를 둔 작은 분자로 나와가지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괴물이 공룡주치를 본다 할 때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처럼 공룡주치가 풍부한 게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펜탄푸엔왈 공룡주치는 중풍 탄환 중풍에 탄화에 왔거나 소아마비증도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반신불수 네. 그 다음에 거위의 완시 입번운이 비뚤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행위 부칭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 다음 주시 후종 그 다음 그 무릎이나 그 다음에 또 발목이나 자꾸 붓기는 거 신부재난 걸음이가 잘 안 된다. 진구통통 이 근골이가 자꾸 아파나고 손발이 구구대나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생매금 처방은 공룡주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그 관심병 신조통 가슴이 답답해나고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제는 모든 처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처방을 너 치료한다 할 때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 심리혈관에 대한 질병 몽땅 치료하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은 오후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속이 타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들고 갔다. 손도가 거느린 운남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고 10분에 한 번 묻는가 하면 성벽 둘레의 방어 공사를 한 번 더 점검하라며 영거포 사람을 보냈다. 고축동과 진성은 바빠서 팽글팽글 돌아지었다. 전기를 오르내리리라 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밤에는 직접 손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도가 거느린 한계류가 수경지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된 일이라며 다그치였다. 그러고는 귀양을 지켜야 하는 가닥을 한참 가.

강조하였다. 진성에게는 얼른 압지하 부근에 있는 운남 군대를 얼마쯤 트럭에 싣고 가서 정진 비행장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장계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자정이 지나서는 설사를 하느라 변소를 얼마나 다니는지 모른다. 송미령도 열이 올랐다. 날이 밝은 무렵에야 장계석은 겨우 눈을 붙이었다. 하지만 한창 달기 차고

0: 무슨 냄새야? 코리 내잖아. 아유.
1: 송미령이 침대에 앉아 코를 움켜쥐고 소리를 쳤다. 장개석이 엉거주춤 일어나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구린내가 진동을 했다. 잠결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두 사람은 부랴부랴 호위병 장효진을 불렀다. 송미령이 프림을 늘어놓았다.
0: 아유, 이 토론 귀향으로 당신이 겨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척동이나 진성을 보내면 될 일을 가지고 새생활운동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더럽게 짝이 없다니.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위생관이 없다지만은 귀주는 중국에서도 첫선에 꼽혀요. 아유,
1: 장효진은 방에 들어왔다가 똥이 가득 발린 침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냄새가 너무나 지독했다. 하지만 이마를 찡그린 채 군말 없이 이불과 요울을 거두었다. 장개석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호위병을 쏘아보며 싸늘하게 물었다.
2: 장효진, 내가 왜 설사를 했는지 알아?
1: 장효진은 어리둥절해서 장개석을 바라보았다. 이 방을 좀 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따위 방을 줄 수가 있겠나? 응? 장개석이 갑자기 화를 내자 장효진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었다. 한참 지나서야 그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3: 이 원장님, 이 집이 귀향에서 제일 좋은 집인데요.
2: 그래, 제일 좋은 집이라는 게 이 모양이야. 어?
1: 장개성은 더 크게 소리를 쳤다.
2: 밤에 사방으로 바람이 들어오니 내가 멀쩡할 리가 있겠나? 어, 말해봐.
1: 그제야 장효진은 장개석이 지금 자기가 설사를 한 가닥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눈치를 챈다. 그러니 말없이 이불을 뭉쳐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효진은 시종실 주임에게 억울하다는 듯 말을 꺼냈다. 놀라서 설사를 하고는 애매한 집 탓을 하는군요. 시종실 주임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3: 참, 전에도 위원장님이야 원래 그러시잖아.
1: 상황은 갈수록 다급해지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장개석은 급히 왕천석을 불렀다.
2: 대포 소리를 들었겠지?
3: 들었습니다.
2: 멀지는 않더군.
3: 그렇습니다. 아마 남쪽 변두리일 겁니다.
2: 여기서 얼마나 되나?
3: 20리쯤 될 겁니다.
2: 성을 공격하지 않겠지?
1: 왕천석은 대답이 없었다. 장개석은 지도를 들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2: 왜 또 남쪽 교회로 갔을까? 귀향을 포위하려는 걸까?
3: 모르겠습니다. 놈들은 오당을 거쳐 동북쪽에 있다가 시바흐로 갔으니 얼마 전까지는 성 바로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마흐에서 또 돌아서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홍군은 언제나 종잡을 수 없지요.
2: 괴양을 포위하려는 것 같아.
1: 장개석이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중얼거리더니 명령을 내렸다.
2: 어서 가서 정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1: 오전 10시쯤 왕천석이 돌아왔을 때는 장개석의 낯빛이 달랐다.
2: 정황을 다 알았네. 손도가 얼추 다 왔어. 이제는 됐어. 얼른 군사회를 열어야겠네.
1: 이윽고 고축동, 진성, 진포래, 설악, 안도강 등 문무관리들이 방을 가득 메웠다. 장개성은 기분이 좋아진 데다가 머리도 퍽 상쾌해져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손에 색연필을 들고 지도의 금을 그으며 흥분해서 말했다.
2: 지금 요회의 부대가 도균과 독산에 머물고 있으니 홍군은 들림없이 남쪽으로 못 갈 거야. 놈들은 반드시 마장평을 지나 동쪽에는 진운으로 갔다가 호남섭으로 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1: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도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 회색 군복에 철갑 모자를 쓰고 군화를 신은 손도가 지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장개석이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다른 문무관리들도 손도를 둘러싸고 인사를 했다.

0: 선도를 보고 위원장님께 충성스러운 군대라고 하는가 하면 위원장님을 구한 군대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장계석도 영문 총사령관이 잘 훈련시킨 덕분이라고 축혀세우며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에 귀향을 지원하느라고 사나흘에 400리나 걸었다지 정말 수고가 많았어. 좀 쉬어가야겠지만 전세가 위태로우니 더 수고해줘야겠네. 그러고는 곧장 룡리 쪽으로 출발해서 공산군을 뒤쫓으라고 명령을 했다. 장계석은 자기가 벌써 준위에 있는 설악한테 동쪽으로 석천, 여경으로 가서 공산군의 앞을 가로막으라고 했고 하건들어는 대군을 호남 서부로 보내도록 했으니 빨갱이들을 한번 소탕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있게 말했다. 이런 장면에 맞뛰어보지 못한 선도는 젊은 나이에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들떠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장계석의 명령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장계석은 고개를 돌려 시종실 주임을 찾아왔다.
1: 선도의 부대가 수고가 많군. 돈 몇만 원을 내어 위로를 해주게.
0: 선도는 경례를 척 붙이더니 싱글벙글해서 방을 나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성의 동남쪽과 룡리 쪽에서 총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계석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선도가 어제 성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홍군 정찰병들의 저격을 받아 차는 못쓰게 되고 호위병 넷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도는 나머지 호위병들과 함께 성령차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했다. 장계석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왕천석이 홀가분한 얼굴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2: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제 됐습니다. 홍리 지나갔습니다.
0: 장계석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재빨리 물었다.
1: 놈들은 남쪽 변두리에 있지 않았나?
2: 아닙니다. 어젯밤에 이미 서쪽으로 머리를 돌려 화기를 거쳐 청감으로 빠져서 광순 쪽으로 갔습니다.
1: 광순? 홍군이 호남 서부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광순인가?
2: 다시 호남 서부로 갈 수야 없지요. 지금 그들은 운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장계석은 꿈에서 깨어난 듯 불이 죽어 고개를 숙이었다. 며칠 뒤 장계석은 귀향을 떠났다. 신문에는 새로운 인사 소식이 실렸다. 왕천석이 맡고 있던 귀향 경비사령 자리를 부사령 곽사연이 맡고 왕천석이 겸하고 있던 귀양시 공안국장 자리는 소수경이 대신한다고 했다. 앞길이 창창하다고 믿었던 왕천석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소수경은 희죽 웃으며 자리를 꿰차러 왔고 공안국 둘레는 총을 꼬나든 병사들로 가득 찼다. 길목에는 무시무시한 기관총이 잔뜩 내걸리었다. 이 모두는 왕천석에게 귀주상의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음을 알려주었다. 제주가 출중한 대군벌은 리간 매수 솜씨가 효를 차기하고 목숨을 걸고 발악하는 소군벌은 궁제에 몰리다 보니 쥐꼬리만한 제주마저 바닥이 난다. 이 모든 것은 귀주 경례 싸움이 없는 탓이다. 왕가릴은 남은 병력을 거느리고 귀주 금서현 소재지에 머물고 있었다. 며칠 전 홍군이 귀양 가까이로 가자 그는 은근히 기뻤다. 선도가 금서를 지날 때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낯빛이 눈에 띄게 밝아져서 말했다. 손사령, 공산군이 이번에 갑자기 오강을 건너는데 무슨 의도인 것 같나? 선도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말을 이었다.
1: 이건 늙은 통수를 물먹이는 거란 말이야.

그가 말하는 늙은 통수는 당연히 귀양에 머물러 있는 장계석이었다. 후에 홍군이 귀양을 이리저리 빙빙 돌다가 서부로 나가 운남으로 가자 마음이 퍽퍽 잡혀났다. 시원스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났다. 홍군이 이대로 귀주를 떠났으니 기쁜 일이겠지만 이 좋은 시기에 자기가 설 자리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곧 귀양에는 림시사령부에서 전보가 날아왔다. 위원장의 시종실주임 정불범이 온다는 것이었다. 왕가리는 못마땅하여 속으로 툴툴거리었다. 정불범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여기로 오겠다는 걸 보면은 한가로이 금서의 산세나 구경하려는 생각은 아닐 터였다. 왕가리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금서에서 귀양까지는 200리도 되지 않았다. 왕가렬이 생각을 재정리하지도 못했는데 정불범이 들이닥치었다. 그는 정성껏 한 끼를 대접했다. 그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위원장의 지시를 들을 차비를 하였다. 하지만 정불범은 멀리서 오느라 지쳤는지 이튿날 다시 보자고 하고는 들어가 버렸다. 왕가렬은 지루하게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날 아침 왕가렬은 일찍이 림시군주휘부로 갔다. 하지만 정불범은 늦도록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왕가렬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있자니 벌써 수십 번도 더 생각했던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장계석은 과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 것인가? 전쟁이라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작자가 귀주에 온 첫날부터 왕가렬은 머리가 지끈거려놨다. 장계석이 도랑치고 가재 잡듯 공산당을 치면서 자신도 쓰러 버릴까봐 걱정스러웠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사실 반정동맹에 참가한 뒤로는 안갚음을 당할까 두려워 속이 한 주만 해서 살았다. 그때 발이 넓고 수완 좋은 아내가 발빠르게 남경으로 날아갔다. 만숙부는 두툼한 폐물 보따리를 들고 송미령을 만나 남필의 역설을 들었다. 남필이 반장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은 귀주로 들어오는 나편이 광서를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 수 없이 한 짓이지 어떻게 진심으로 장위원장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빗대를 세웠다. 송미령은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장위원장은 진작 그 일을 잊어버렸다고 다독여 주었다. 떠나기 전에 장계석은 직접 만숙분을 만나 왕가를 들어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공산군 도벌에만 전념하라고 전하라고 했다. 호위 표달로 돈 5만 원과 아직 보장도 뜯지 않은 독일제 20발 연발총도 들려보냈다. 아내가 돌아와서 장계석의 말을 전하며 선물들을 앞에 쭉 벌려놓자 왕가래는 대군을 거느리고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기뻐하였다. 설악이 군비를 잘라버린 일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었다. 그는 주문처럼 그때 일을 되새겼다. 장위원장이야 큰 인물인데 그렇게 인정사납게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불범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나타났다. 잘 다린 나사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턱이 뾰족하고 눈은 가느다란 것이 어딘지 고전극에서 부채를 들고 거들먹거리는 인물을 보는 듯 하였다. 왕장군, 어제 밤잠을 좀 설쳐나봅니다. 정불범은 자리에 앉더니 떠보듯 물었다. 역시 듣던 대로야. 한눈에 잠을 설친 것까지 아는군. 왕가렬이 속으로 중얼거리었다. 하지만은 일부러 가슴을 쑥 내밀고 웃으면서 맞받았다. 정주임,

아버님께서도 푹 주무시지 못했나 봅니다. 아, 저는 잘 잤습니다. 다만 장군께서 마련해준 숙소 가까이서 개 두 마리가 밤새 지는 통에 좀 불편하기는 했지요. 그놈의 개도 제가 주황군이라는 것을 알아나 봅니다. 도통 한 집안으로 생각지 않으니 말입니다. 정불범의 턱에 안쓰럽게 매달린 염소 수염이 얄밉게 실룩거리었다. 그럴 리가요. 높은 분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맞는 것이겠지요. 왕가를도 마른 웃음을 웃었다.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왕가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지요? 저는 언제든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가를은 고개를 좀 낮추었다. 위원장님께서는 몸소 오시려고 했는데 요사이 너무 바빠 저를 보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

0: 3, 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 상무위원이 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용정역 노인 변강행 주제 활동이 용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동교시로 출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3일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조철기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사이가 좋으며 상업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는 바 연변은 단행간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지방과 경제무역, 인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변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의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지역 특점과 자원 우세, 산업 토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전통산업을 개조 승격하고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 미용, 신장비 등 5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한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생물의학, 의료

0: 미용 등 분야에서 두터운 실력과 뚜렷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바 두 지역 간의 협력은 잠재력이 거대하고 전망이 높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 간 인원과 기업의 교류를 위해 더 많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연변해와 고찰하고 투자 흥업하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합니다. 연변주 당류와 정부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 조성에 주력해 한국 기업들이 연변에서 발전하는 데 질 높고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조철기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이 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장승재,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동번영발전 추동을 명확히 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군평 청소기는 여러 민족이 공동단결진보하고 공동번영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과 역량, 희망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것을 둘러싸고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데 관해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해 민족지역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와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 융합, 자체 발전 능력 제고를 지지하며 지역 간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일체화 발전 규제와 차별화된 지역 지원 정책을 완선하며 연계 지원, 동서부 협력 등 지원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계획과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의의를 부여하는 총체적 요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기초시설 건설, 산업발전, 공공봉사건설, 자연자원보호와 생태문명건설, 변강안정공고 및 흥성, 풍속개량 등 면에서 각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구체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0: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룡정역 로인 변강행 주제 활동이 13일 룡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위지에서 연변에 온 개거로인들과 주내 로당원, 퇴역군인, 민족단결, 선진인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교연 기지를 찾아 혁명 역사를 되새기며 변강 발전의 새 성과를 몰입식으로 체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민정국, 주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로인들은 먼저 룡정시에 위치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을 찾았습니다.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물과 역사 자료 사진을 살펴보며 간고했던 혁명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로당원과 퇴역 로병들은 감회에 젖어 자신이 변경을 지키고 수호했던 체험을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변강의 안정과 평화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역 로병 감사영입니다. 이 전람관에서 교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명기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 우리 국가를 더욱 훌륭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어 일행은 용정시 지신진 명동 중학예터 박물관을 찾아 홍색문화의 저력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활동에서 로인들은 보고 듣고 교류하면서 향촌지능 사업이 변경촌진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 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로인 변강행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룡정의 홍색 자원, 변경 풍광과 민속 건강 양생 우세를 활용해 로인들이 변강을 구경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민속을 체험하고 건강 양생을 향수하는 과정에서 만년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변강 특색 건강 양생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장者都能安享幸福晚年。

0: 이번 활동은 날간 진행되는데 민속 제작 체험, 변경 연선 참관, 로인층 취미 문화 체육 활동 등 특색 활동도 조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인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룡정, 변경 민속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특색 명함을 1층 빛낼 계획입니다.
1: 연규시 신흥 분야 당건설 사업 일꾼들 중에 이런 당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뿌리 내린 지 15년 동안 혁신적으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을 탐색해냈습니다. 그녀는 65평방미터의 문방구 가게에서 시작해 오늘날 상권, 서원, 협회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당건설 전현 진지를 발전시켰고 당건설 사업을 기업관리, 업무 경영, 사회봉사에 융합해 당건설, 상업, 교양의 심층융합을 실현하면서 당기가 신흥 분야에서 높이 휘날리도록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수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이고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석이며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 광장 매장, 대학을 졸업하고 자주 창업에 나선 한 여성이 입당 신청서를 왕염양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관망하던 데서 주동적으로 당 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기까지 이 청년 창업자의 변화는 왕염양이 다년간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주변 여성 경영자들을 감화시킨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다년간 왕염양은 선으로 스타일 쇼핑광장, 진달래 여자서원, 여성기업가협회 등 3개 당지부를 건설하고 우수한 여성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인도해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고 신흥 분야 당원 대화를 끊임없이 장대시켜 홍색 씨앗이 상권과 여성 창업자들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싹트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위원회사 상인 류문휘입니다. 당원이 된다면 신념이 더욱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솔선수범을 통해 제 사상을 당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사회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입당 소망은 왕염양이 혁신적으로 내놓은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왕염양은 당건설을 7위 융합해 방향 인솔을 촉진하고 당조직의 결책을 기업관리 전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당건설을 업무에 융합해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당원 시범 일터를 설치해 생방송과 봉사 일선에서 당원 신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또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시켜 사회구역 공익조직과 연동해 여러 가지 해민 봉사를 펼쳤습니다.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서기이고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저는 제가 소속된 몇 개 당지부에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혁신 사업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당건설을 사회 치리와 기업 발전 그리고 우리 당원의 사상 의식 인솔에 융합하는 것입니다. 여성기업가협회에서 당원 한 명을 발전시키면 그 당원이 성장한 후 소속 당지부와 기업으로 돌아가 당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연변의 진달래처럼 온통 붉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사업 기제에 의탁해 왕염양은 당원과 기업 골간 쌍방향 육성 기제를 건립했습니다.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해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그녀는 진달래 직업양성학교에 의탁해 전문 생방송 양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구축한 당건설 플러스 양성 플러스 취업 새 모식은 광범한 여성들에게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왕염양입니다. 우리 산하에는 직업기능 양성학교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6개로 연 3,500명 가까이 양성했고 취업률은 40%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건설과 개인의 발전을 융합시켜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 위원회사 생방송 진행자 왕환남입니다. 처음 연길에 왔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연길에서 저만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왕석이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8층 양성기구에서 편집과 생방송을 포함했습니다.

0: 다만 1년의 양성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합격된 생방송 진행자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공익 활동에 참가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계속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향 창업 청년으로부터 세계 당지부를 관리하기까지 왕염양은 시종 업무가 어디까지 확장되면 당 조직도 그곳까지 건설한다는 초심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는 착실한 당 건설 사업으로 입당 선서를 실천해 붉은 진달래가 상권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왕염양은 우리수 신시대 신흥 분야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의 생동한 본보기로 됐습니다.
1: 도로 교통안전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관할구역 대중의 출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주 공란구 교통관리지대에서는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전문 정돈 행동을 펼쳐 상시화된 엄격 관리 태세로 교통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연길시 연하로 교통경찰이 흰색 차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운전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운전수가 2022년 만취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지만 해당 운전수는 2026년 5월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입니다. 반시간 뒤 교통경찰은 또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남성 한 명을 적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는 临시 압류됐고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지휘중심 민경 조욱경입니다. 이번 행동에서 우리는 경찰차 3대와 경찰 12명을 출동시켜 연길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한 전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문 행동을 통해 운전수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1층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한 이래 8월 13일까지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 1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은 전면, 무관용, 엄격집법, 실효 중시 원칙을 견지하고 고정 지점 검문과 동대적 류동 순찰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위법 공간을 전방위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행정구류 등 처벌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료시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통로역 출구대청에 도착하자 통로 주최 측에서 정성껏 준비한 환영의식이 펼쳐졌습니다. 마도금으로 구성진 축배가가 울려 퍼졌고 몽골족 복장을 차려입은 여러 명의 사업일꾼들이 감독과 선수들에게 향긋한 마요주를 권했으며 순결함과 영혼을 상징하는 하다를 걸어줬습니다. 동료시 영빈일꾼 연미군입니다. 아주 격동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미리 축원합니다. 선수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기 바랍니다. 여기의 초원은 풍경이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다우며 음식도 맛있습니다. 곧 펼쳐질 이번 대결은 두 팀이 4강 진출을 위해 펼치는 사활전일 뿐만 아니라 축구를 유대로 연변과 통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통교시 올림픽 체육 중심 경기장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열정과 온정이 어우러진 이번 경기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장천우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고 모두 정말 열정적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도로학회 관광교통사업위원회에서 근일 2026년도 아름다운 도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안도현 장백산 관광환선 영리도로가 입선됐습니다. 영리도로는 장백산 북쪽 기슭의 리매에 위치했으며 장백산 아래의 작은 강남으로 불리는 량강진을 관통합니다. 량강진의 삼림 피복률은 93%이고 사계절이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도로 연서는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산꽃이 만발한 경치를 감상하고

0: 숲의 시원함을 누리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빙설이 빚어낸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운전하면서 경치를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1: 연결시 분열연합회에서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로젝트 집행 단위인 연결시 언니 수제 장식품 수공방과 손잡고 량질 수공예 기능 수업을 연결시 삼도 반진에서 실시했는데 전진 40여 명의 농촌 여성들이 조선족 코바늘 뜨기 기능 공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성급 부녀아동 발전 전문 자금의 지원을 받는 길교 공방 수공 제작 육성 프로젝트가 실속 있게 추진돼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농촌 여성들의 령활 취업과 소득 증대 경로를 일층 넓히며 여성들의 창업 혁신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월 15일 저녁 6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이 홈에서 대련 곤승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개정에서 저녁 7시 10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5: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5: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명절 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노인절 우대 활동에 속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10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야 10각을 드리는데 지금 가격은 한 각에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하는데 만약 10각에 15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한 곽의 가격이 2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698원에서 270원 된다는 건 3분째 가격으로 내려가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면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0: 보모를 청하거나, 쉽게 말해서 양로원에 가요. 이건 반대하는 것이 보모도 청하고 양로원도 가셔야 되는 건데, 그 돈이 계다며 지금부터 내 건강관리를 하시라 그 말씀인데요. 건강이 3대 요법 가운데서 약물요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드셔 무엇 때문에 선생님 자꾸 약을 파니까 약을 자꾸 말하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체내 건강이 불평형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다면 그 부분을 보충해줘야 되는 게, 근데 중약으로서 어느 한 가지 성분으로서 보충되지 않습니다. 처방이 들어가서 전반 신체내의 평형을 조절해줘야 되는 건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여기에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이론은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무대 활동이 한 가게 498원인데요.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확실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입을 느끼게 되어있죠. 그리고 지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있는데 한 가게 598원을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있는데 12가게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있는데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290원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값으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으니까 501-7766 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희 박사하고 최진일로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7달 썼습니다.
0: 예.
2: 왜냐하면 예, 중풍 후유증으로 어림쥐 나고 그리고 동해병 하시면 하고 머리에 그저 소리 난다 안에 그저 나무가 그저 싹 하는 소리에 그저 그리고 집이 그저 빙빙 돌고 예, 그냥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일어나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로벨살 두 번 받아 그런지 허건 바룩되다 엄청 일곱다 생각 펌펌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력이 그 상실됐던 게 경력이더라고.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말가지고 혈압조절이 잘 와놓고 밤잠 잘 자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영 정말 좋습니다. 날고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예.
2: 몸이 가까워지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럼요.
2: 그리고 최신이로 예 나사베나 바사베 지내 찾아서 이거 최신이로 같이 천이 박사 한데 같이 쓰니까 효과도 더 빠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자주 다시 여섯 번씩 보던 게 그것도 어젠 두문께 뭐 어떤 날 전화가는 보지도 않고 예 그저 그래 단잠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정신하고 몸이 헷갈려지고 활동도 못하던 활동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활동 조직에 두 가지 다 배달 받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건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시간 전환이라 시간 캡슐이다. 우리 지금 노년을 젊음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시간 캡슐이다. 이게 국가 3부의 세계 부위에서 추천한 항목에 속합니다. 중국과학원 발전개혁위원회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부 이 3부에서 추천한 항목에 속하면서 청춘 미만의 돌 그 발견이라는 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됐으니까 변동하지 말고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뭐 그 성분과 역할 자체로 놓고 말하면 너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잘 선택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천인 박사약 어제는 몇 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아, 이게 약이.
0: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특수합니다.
3: 예, 약은 특수한 약입니다. 네, 연령에 이거 쓰기 전에 자꾸 어디든 머리가 어지러우고, 귀에서도 전기소리 자꾸만 하고요. 그리고 밤에 밤잠 해못 잤습니다.
0: 예.
3: 저는 한 3시간 밖에 못 잤다.
0: 예.
3: 예, 그리고, 이 손발에, 손에 어떤 데 다 손끝이 안에 쏙쏙 아무 진리가 전체한테 그런 증세도 나타나고 발가락이 또 그렇고요. 그리고 전화기 다시에 쥐, 자꾸만 쥐 올라오고 다리도 또 뻗어나면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0: 또 하나는 뭐 그런가 이렇게 되면 이 관절 허리라니라도 많이 아프고 이랬는데 이거 쓰면서 이 이야기가 진짜 고루고루 좋아집니다.
1: 고루고루 좋아집니다. 예, 특수한 제품입니다. 시간 전환이라 합니다. 예, 예, 여기에 큰 것으로 넣은 게 불,

0: 연성서도 이렇지. 그 어쨌든 이 한 가지 약수니까 나 예, 다른 약수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서 됩니다 지금.
1: 그렇죠. 특수한 예, 제품입니다.
0: 예, 특수한 제품이니까 내가 지금 그래. 야, 이런 좋은 약, 어떤 다른 약 쓰지 말고 이 한 가지를 좀 계속 좀 견지해서 좀 오래 쓰려고 해. 저는 오늘 그 배달 받기시간.
1: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이번 우대정책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거약 10각을 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도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전희 박사를 놓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전희 박사가 지금 점점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예.
3: 예. 소변이 자주 고생했는데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피 나이잖니 아침에는 난 정신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예, 이게 즉석유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써보고 예. 근데 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약 먹고서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1: 예.
3: 그리고 혈압이 바닥에 심했는데 혈압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지름증도 안 나고 머리가 아프고 우슬멍텅하는 증상도 많이 나아지고 예. 기관지요 물로서를 항상 감기를 빼야 해놓고 하고 예. 기침가리가 심했는데 어떻게 안 나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1: 아,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극기바 붙은 것도 지금
1: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청춘으로 돌아가는 시간전환이라 합니다. CAMP가 예.
3: 예, 정말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1: 예.
3: 약이 이렇게 유료면으로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최신 이런 우리 남편이 결론서 미대에다 심해가지고 저기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잠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아침에는 암막 정신이 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3: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낫고 예. 가위 나빠 항상 옆구리 켜운다던 증상도 좀 많이 낫고 눈도 많이 맑아졌단다.
1: 예.
3: 그래야지 여러 면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소리 이번 날동네 장가에서 약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어, 그렇죠. 어, 최신으로 선택이 잘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우리 논행계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이 제품을 드시겠다며 기본으로서 젊음과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논행을 지우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효과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논행계에 들어서서 종합으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녹혈증 이 제품 자체는 마음대로 우리 얻을 수 있는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처방에만 있는 제품에 속하는데요. 사슴이 핀데 이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 마이신비즈사리 같은 거기에 딱 그 한 병 안에 들어있는데 그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거기다 따뜻한 물 넣어서 따뜻한 물 하면

0: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한 물로 서러이 40도 이하래야 됩니다. 40도 이상하면 익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 저소수 흙을 마시고 식전에 벌써 그거 마셔서 이거 연속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머리가 이렇게 빨리 환해지는 감을 느끼게 되고, 이전에는 늘 흐리멍텅하고 기분 나지 않던 게 이 제품 드시니까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비장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우리 노린기에 들어서서 초저녁에 조금 눈을 붙인다면은 밤중 1시, 2시 그 후부터 못 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러면 빨리 노화가 됩니다. 빨리 노화는 모든 공능이 처진다는 걸 말하게 돼 있는데요. 불면증과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해결할 뿐만 아니라 허리다리가 시클고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면역력 저하가 생기는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세신1호 가운데서 로켈정이 특수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여기 또 전로근 사슴이 전반이 이 처방이 아주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잘서 나올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도 세심 1호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저는 어쩔 수 없는가 방관염이 있어서 예, 서변이 하루도록에 조금씩 몇 번 넣는지 모릅니다.
0: 예.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 옆구리에 겨우고에, 그리고 면역력도 낮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라는 거 듣고 이 세심 1호가 여러 면으로 많이 도와준다까, 그래, 쓰기 시작한 선생님 말씀대로, 확실히 세심이를 쓸까, 썼을 때다.
0: 그렇죠. 예. 빨리 보충됩니다.
2: 예. 예, 소변이 자꾸, 그 다음에 적정게, 이게 정상으로 돌아옵대다.
0: 예.
2: 그래, 잠을 잘 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면역력이 낮고, 예, 땡한 감기도 걸리고 하던 게, 이거, 이 세심이를 보게 하니까 면역력도 올라갑대다. 예.
0: 그렇죠. 예.
2: 예. 예. 그리고 항상 다리도 예, 무겁고 옮기기 바쁘더니 이 다리도 영 가벼워집대다.
0: 그렇죠. 예. 여기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그런 점을 충분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성분 조합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2: 그래, 이 세심이라가 여러 면으로 내게 합당할까에 또 세심이로 또 값이 또 오른다지. 그래서 이번 활동에 열통을 싸자고 그랍니다. 예.
0: 그렇게 하셔. 이번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열통에 15각을 줍니다. 눈에 붙이는 거에 10각을 주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렇게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그래서 이걸
0: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뭅니다. 예, 예.
2: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여기에 세신이로 성분 가운데서 전로근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사슴이 전반은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우리에게 많은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이 성분이 바로 전로근입니다. 부선종양의 콩팥을 도와줍니다. 우리 전반 일신에서 콩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우리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다 할지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액은 심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장 혈은 누가 관리하는가 하며 콩팥이 관리합니다. 콩팥에서 심장 혈을 뇌과해내지 못하면 당신은 노덕증 같은 것이 걸려서 투석하지 않고 콩팥을 바꾸지 않는 전제를 하게 되면 노덕증 진단이 나온다는 두 주일을 살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심장혈이 콩팥에서 뇌과되는데 이게 뇌과가 되지 못하고 혼탁된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우리가 평소에 심장이 늘 쿡쿡쿡 우리에게 모든 동력을 실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콩팥을 떠나서는 심장은 뭐 두드려 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으로서 우리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이 부선종양,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피를 보충해 주게 돼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전로근이 들어갔는가 하며, 그리고 여기에 변이 잘 통하는 소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룬창 통변해줍니다. 그러면서 콩팥이 양을 또 도와주고 이 제품 자체의 전반은 우리 신천에서 홀수 없는

콩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32가지 중약재가 우리가 32가지 중약재 가운데 어느 게 좋다면 한 가지를 갖다 끓여서 혹은 차처럼 그걸 마시면 되지 않겠는가? 안 됩니다. 꼭 우리 처방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병행을 이루어주는 이게 바로 처방이 우점에 속하게 처방 역할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눈을 밝게 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이런 성분이 저실자, 그런 다음에 숙지황, 우술, 그 외에 토사자, 산약, 구기자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눈을 밝게 해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됐고 숙지황 그뿐만 아니라 우술은 후어시의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피를 잘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모든 성분들 자체는 하나하나 분석해보게 되면 기혈이 잘 수통되고 경락이 잘 수통되고 눈을 밝게 해주고 변이 잘 통하고 그 외에 지금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요. 다시 말하자면 어젠가는 5월에도 속내복을 입어야 되고 잘 때도 덧가마를 신고 잔다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기본으로 한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호흡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쩍하면 감기 걸리는데 감기는 상호흡도 감염이라 하지 않습니까? 호흡도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콧물, 눈물이 나고 뭐 쩍하면 그게 폐렴으로 넘어가서 점적주사까지 맞게 되어 있는데 상처를 해결해주는 윤폐의 이런 역할하는 맥동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공동이 떨어져서 밥을 이전에는 뭐 성냥밥을 쉽게 먹었는데 한두 양 먹기도 힘들어지고 애들과 한 사이 앉게 되면 애들은 금방 나보다 더 많은 밥을 한꺼번에 훌떡 다 먹고 일어났는데 나는 그 3분의 1이나 먹으면서도 온 하루 동안 오랫동안 상에 마주 앉아 있게 되는데 소화 공능이 떨어지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환자 방문하고 돌아올 때게 되면 밥을 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래 밥 드는 거는 문제 없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럼 생존은 문제가 없다. 이 정도까지 인정할 정도로서 이 건비이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초바이수라 하죠. 닦은 백출이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비를 든든하게 해서는 그 즉황계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즉황치란 성분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후루바란 성분이 들어가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이번에 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리용만 하신다면 노년성 건강 문제는 어느 한 그 기관만 다스려서 되는 것 아닙니다. 종합으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제 세신이로 여기에서 콩팥을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소화계통, 호흡계통, 뭐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 비롯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이벤 한 변을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이랬기 때문에 종합으로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는 천이박사 CAMP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CAMP라는 게 이게 기본은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하게 되면 시간 전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글씨로 이렇게 프로의 소개가 나왔는데 시간 전황이라는 걸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뭐 늘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노인을 청춘으로 바꾼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적으로 확실하게 노년 시간이 젊은 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CAMP 이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 박사,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제품 자체인데 이 제품 자체는 국가 3부에서 그 인정하는 이런 추강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 과학원에 그리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중국 거지부 여기에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0: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내가 오늘 82집안에도 20, 30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그 북경협화병원, 해방군 산림여병원, 북경대학 부속병원 이런 그 여러 개 병원에서 몇십 년 동안, 1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나온 제품에 속하니까 믿을 만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최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교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네,
0: 오늘 소개할 시인과 작품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 시간에는 단행간 공간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또 자영업도 했고 수석인으로도 거듭나고 있는, 그러면서 또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최홍련 시인과 그의 동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지난번에 우리도 최홍련 시인의 성인시 부분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오늘도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정고중을 졸업하고 연변경찰학교를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안국 일선에서의 사업하다가 후에는 배선사업도 했고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했습니다.
0: 예.
1: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수석문화협회 비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가사 사랑은 눈꽃대여가 매주일과 우수상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노래 하얀 꿈은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런 노래는 또 창상 연변 이런 노래 시합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은 이건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당신이 사랑, 사랑은 눈꽃띄어 이건 리하수가 작곡했는데, 사랑으로 가는 길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불러졌습니다.
0: 네.
1: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0대부터 전반생에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봤지만 수석이란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등 연변 강줄기를 따라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상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줍니다. 자아성찰하게 항상 지켜줍니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는 현재 은성패상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석이나 등산을 즐깁니다. 탐석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합니다. 여러 간행물의 수필시 등 8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또 접하면서는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0: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이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라겹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제가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학은 비 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극적이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도 순간을 적어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춰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란 막막한 대사 속에서 저는 한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날을 만드는 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1: 네, 오늘은 최홍연 시인의 동시 2편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홍연 시인의 동시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교감입니다.
2: 교감, 최홍련. 제잘제잘 초인종이 울려요. 아침밥 달라는 새소리, 서로서로 양보하며 쌀한 줌 사이좋게 조아 먹어요. 제제제 포만감 넘친 소리 가슴으로 들어요. 매일 새들과의 정당 교감으로 아침을 열어가요.
0: 이 동시는 아침마다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새들은 또 그 먹이를 받아먹고 조아라 제제제 포만감 넘치는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인간과 대자연 속의 한 가지 생명들인 새들과의 교감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의 매일다시피 창택의 수석들을 진열하고 화분통도 몇 통 진열해 놓는데, 난데없는 새들이 날아와 창가에서 노는 걸 보고 매일다시피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거의 매일다시피 새들이 찾아와 먹이를 찾는데, 그때마다 시인은 저도 모르게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새들한테 먹이를 주곤 했대요. 그것이 나중에 시인한테 둘도 없는 정서적 교감이 되었답니다. 참 실제 있은 이 사실을 가공해서 동시를 엮었는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행복을 느낀 시인의 마음을 동심에 담아 잘 읊조렸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난번에 장백산 잡지에 리어천 작가가 썼던 그 소설도 있는데, 이 소설 역시 그 창턱에 새들이 날아왔는데, 처음에는 새들이 그 집안에서 사람이 다가가니까 놀라서 달아났는데, 점차 사람과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0: 그렇죠.
1: 예, 마지막에는 또 이 사람과 아주 그 저 정감적으로 또 통하고 또 그런 그 관계가 또 형성되었던, 예, 걸 봅니다.
0: 이게 아마 이게 조금 이게 사회 발전 추세 같습니다. 애완용 키운다든가 새를 키운다든가, 이건 지금 이제 리어터이거나 이 최홍여 이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연, 예, 주동적으로 날아오게끔, 예, 그래서 교감하는, 참 멋이 좋습니다.
1: 예.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꽃날개입니다.
2: 눈꽃날개, 최홍련. 하늘은 천사들만 모여서 사나봐요. 싸늘한 온 대지에 손송이 만송이 꽃뿌려 하얀 거위털 나풀나풀 춤춰요.
0: 예, 이 동신이 아주 짧은 동신인데, 하늘나라를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상상하고, 내리는 그 눈꽃을, 날개를 날리는 천사들로 본 것이 그 포인트라 할 수 있겠죠. 그 천사들이 광림으로 해서 싸늘한 온 대지에 천송이만송이 꽃들이 뿌려져 하얀 거위털처럼 땅으로 장식한다죠. 이 동시에서 하늘을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본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면 포인트겠죠. 그리고 땅을 또 싸늘한 대조로 보면서 현실 생활과 천상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인의 그 속심을 동심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택시비입니다.
2: 택시비 최홍련. 하학종을 등 뒤에 달고 오빠와 나는 신바람을 구며 상점으로 뛰어간다. 엄마가 주신 택시비 5원, 그건 우리 나름이다. 새우깡, 팝콘, 감자깡을 사버린다. 발갛게 언 얼굴 독에 집에 들어선다. 들켜버렸다. 그래도 꾸중은 없다. 오빠의 어깨에 걸린 내 책가방이 대공을 세운 셈. 히히 호호 만세.
0: 예, 이 동시는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시 소재를 찾아 쓴 재미난 동시입니다. 엄마는 이 오빠 나한테 매일 학교 갈 때 타고 갈 택시비로 딱 5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 5원으로 새우깡이나 팝콘을 사 먹고는 그냥 좋은 날씨에 걸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빨갛게 온 얼굴 두개 때문에 엄마한테 꾸중은 듣지 않았죠. 더구나 오빠가 내 동생의 책가방을 메고 오는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엄마는 더 두 말을 하지 않았죠. 마음이 짠하면서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엿보는 재미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시냇물입니다.
2: 시냇물 최홍련. 시냇물은 졸졸 흐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눗물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돌돌 흐릅니다. 엄마, 아빠 구슬땀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소알소알 흐릅니다. 언니, 오빠 꿈덩이 씻고 흐릅니다. 금수강산 꿰질러 멀리 멀리 동해로 흐릅니다.

예, 이 동시는 예, 여러 가지 그 부동한 경우의 감정을 인입해서 시냇물이 흐름을 쓰고 있습니다. 경우마다에 다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엔 고난이 있는 데였으니까 시냇물도 피눈물 씻고 흘렀고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한창 건설이 시대였으니까 땀 흘려 일한 부모님들을 닮아서 시냇물도 구슬땀 씻고 흘렀고 그리고 새 시대엔 즉 언니 오빠 시대에는 대학교랑 다니는 언니들 오빠들이 희망찬 꿈덩이를 씻고 흐른다. 그리고 이 시에서의 의성의태의 사용이 돋보입니다. 천연에서는 고난이 낸데니까 졸졸, 두 번째 랜에서는 구슬땀 흘리던 건설이 낸데니까 돌돌, 세 번째 랜에서는 희망찬 낸데니까 신나게 통쾌하게 쏠쏠 흐른다고 했습니다. 경중을 가르고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징부사들을 사용한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의 향기입니다.
1: 봄의 향기 최홍련. 잔디밭에 홀로 쳐다보는 민들레꽃 곱게도 피었구나. 내려다보고 있는 라일라크 보라색 빛깔 정답구나. 민들레꽃 향은 없어도 화려함이 돋보이고 라일라크 화려함은 없어도 향에 취해 발목 잡히네. 방에 돌아와 동화책 펼치니 책 속에서 라일라크 향이 솔솔 묻어나고 민들레꽃이 뒤질세라 사뿐히 걸어나와 눈과 코를 마음까지 푹푹푹 젖게 하네. 향긋한 봄은 서서히 우리 곁에 와 있었네.

0: 이 동전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민들레꽃과 비록 화려함은 없어도 향기가 기막힌 라일락을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봄을 맞아 피어났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또 집안에 들어와서도 방금 보았던 민들레와 라일락의 향기가 집안에 펼치는 그 동화책에까지 묻어난 것을 쓰면서 속속들이 우리 곁에 와 있은 향긋한 봄을 가까이 표현했습니다. 흑색상에서의 점진법을 사용해서 밖으로부터 집안으로, 집안에서도 또 책 속으로, 또 우리 곁으로 찾아들게 함으로써 점점 가까이에 스며드는 봄을 촉감이나게 잘 그려낸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잔디입니다.
2: 봄잔디 최홍련. 파란 주단이 펼쳐졌구나. 꽃을 받쳐주는 합판이라도 좋지.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대지에 온통 사랑 넘치게 하는구나.

0: 예, 이 동신은 이 온통으로 그 돼지를 사랑으로 감싸는 잔디를 쓰고 있는데,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파란 주단이나 녹색 융단으로 온 돼지에 쫙 깔려 꽃에겐 화판으로도 되어주고 푸른 봄날이 그 사랑 가득 넘치게 깔아주는 잔디를 잘 형상화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작디작고 별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키작은 잔디의 그 숨은 미적 향수와 폭넓은 가슴을 잘 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2: 햇님 최홍련.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
0: 예, 이 동신이 가을이 저물어가는 풍경 속에서 햇살을 홍시 하나로 비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첫 행에서의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에서 계절이 끝나갈 때 쓸쓸함과 어둠에 대한 걱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차에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라는 독특한 비유로의 시선을 돌립니다. 해를 홍시에 빗대어 늦가을 하늘에 매달린 붉은 태양이 마치 탐스럽게 익은 감처럼 보인다는 그 발상이 참신하고 따뜻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는 그 햇살이 단순히 시각적인 대상에 머물지 않고 온 산과들에 퍼져있는 향기로 확장됩니다. 붉은색을 시각이 아는 후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그 감각적 표현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그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이미지와 감각이 전이가 돋보이는 동시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꽃과 꿀벌입니다.
1: 꽃과 꿀벌 최홍련. 벌들아, 꼬독꼬독 노란 꽃, 하얀 꽃, 해시시 웃어요. 꿀벌은 붕붕 꽃 속을 헤집으며 사랑 고백 분주해요. 봄바람 솔솔 성순한 부채질, 향기로운 꽃과 꿀벌, 이 땅의 행복 천사 쌍둥이.
2: 예, 최홍련 시인이 그 꽃과 꿀벌은 봄날의 따스한 전경을 생생하게 그리는 동시인데, 꼬독꼬독 해시시 붕붕 같은 의성어 의태어가 살아있어서 읽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꽃 하얀꽃 부지런히 꽃속을 헤집는 꿀벌, 또 솔솔 부는 봄바람까지 마치 한 폭의 그 색채가 선명하고 움직임성까지 잘 가미된 영상처럼 눈앞에 나타납니다. 꽃과 꿀벌을 행복천사 쌍둥이로 표현하며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앵두입니다.
1: 앵두 최홍련. 승계를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 앵두 따다 먹어.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묘랄 뿐. 그래도 그건 할머니 사랑, 할머니 뜨거운 사랑.
2: 예, 이 동시는 2018년 아동세계에 발표된 동시인데 짧지만 참 따뜻한 시입니다. 층계를 위해 내려가는 평범한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할머니 목소리 하나로 시가 시작됩니다. 아주 소박한 일상의 한 장면이죠. 사투리라 할까, 앵두를 앵두라고 부르는 할머니 그 말투에서 정겨움과 친근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메달 뿐. 많지 않은 앵두지만 그 적음이 오히려 할머니 그 마음을 더 간절하고 진하게 느끼게 합니다. 빨리 저가 앵두 따먹으라는데 가볼까, 미아리 없다. 결국 그 미아리 앵두는 할머니 사랑, 그것도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서 소개한 시의 꽃과 꿀벌이 봄날의 환희 생명력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한 동시 앵두의 이건 할머니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기억을 또 노래했습니다. 두 편 시 모두의 일상 속에서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겨울 이야기입니다.
1: 겨울 이야기 최홍련.

0: 하늘에서 하늘하늘 하얀 사랑이 저겨울 촉촉함에 햇솜 같은 아기 사랑 나풀나풀 앙상한 가지에 하얀 덜실어 왜 많이 껴입어도 춥지? 왜 아직도 이리 떨리지? 바람이 지나가다 귓속말 서곤서곤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1: 예, 이 동생이 2017년 겨울에 쓴 시인데 겨울의 전경과 그 속에서 느껴진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선언이 하늘에서 내린 흰 눈을 하얀 사랑에 비유하고 초겨울의 촉촉함 속에서 솜추른 부드러운 사랑이 나풀나풀 내리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선언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모습을 하얀 털실 옷으로 비유해 시각적 이미지를 또 살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한 체온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결핍되거나 외로운 마음 때문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바람이 건네는 귓속말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이 말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고통이나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좋은 동시입니다.
2: 네, 마지막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새입니다.
0: 새 최홍련 제제제 아침부터 밥 달라는 소리 쌀 하나씩 서로 나눠 먹으며 제제제 아침이 열리는 소리 세상이 이쁘게 빛나는 소리
1: 예, 이 동시는 2018년 1월에 쓴 동시인데 시인은 지금 매일 찾아와 아침을 달라는 그 소중한 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자기조로 찾아와 창문에 매달리고 부들치며 정답게 구는 저 새들이 어쩌면 자신이 그 한 집안 식솔인 듯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알을 주면 서로 나눠 먹으며 또 좋다고 재잘거리는 새들 일부러 조류시장에 사다가 키운 새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때맞춰 찾아오는 대자연의 숨결들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을 그렇게 소중히 이기고 감사하게 반겨주는 동심의 사랑을 반주해서 그 애들을 받아주는 이 신 자신의 그 마음도 아주 그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 네, 무더운 이 여름날 최홍련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또 한결 청량한 기분을 느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 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특별히 잘 통합니다. 예.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0: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세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 푸른 발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이불이 중량이 2근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죠.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세곽을 더 증성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그런 해삼인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지금 그 로인절도 오늘 로인절이지 않습니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고 본인이 드셔도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죠.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심리방 약을 먹은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을 먹고 힘짜이 나쁘던 게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옛날보다 그런 증상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그래 내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작년에 또 우리 영감도 이거 녹공이 와서 이거 내 2차 대주시겠는데 우리 영감도 효과를 잘 봐가지고 매일 활동하고 땅 술 타고 매일 놀라댕기고 정상적인 생활과 똑같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우리 효과로 너무 잘 봐서 이 동네 또 친척 친구들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0: 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 예, 우산 또 소개를 해서 잡수꽃을 다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 나 두 번씩 두고 싸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미국 거지 또 다 나갔습니다.
0: 예, 좋죠.
2: 예, 모든 효과를 봐서 모든 예, 한 입을 다 먹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아하, 그렇죠.
2: 예, 그래서 우리 또 같이 노는 또 친구가 다네 병원이가 검사한 게 풍수성 심장병이란다.
0: 예.
2: 그래 이하고 거기 풍수성 심장병이 먹어도 일 없는가 문의 합디다.
0: 예, 좋습니다. 예. 예, 이 심장 안에는 좌심방하고 우심방이 그리고 좌심실하고 우심실 이렇게 네 개 방이 있습니다. 예, 심장 안에 주요하고 주요하게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두 개의 판엽으로 구성된 것을 이천판막이라고 하는데 풍습성 심장병은 이 이천판막에 짤랜이 와서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예, 들어붙음에 예, 문제는 심장이 생기겠지만 증상은 머리에 와 나타납니다. 예, 혈전이 혈액순환하고 같이 머리에 오고 머리에는 또 많은 세혈관이 있는데 대뇌의 제일 약한 혈관이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경동맥관칼이람 생겨나죠. 예. 때문에 그 이 병을 치료를 해주자면은 혈전도 용해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전 용해진 소홍화의 서장에서는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룡하고 우슬이라는 또 성분이 들어갔고 이래서 어혈을 풀어줄 혈전 용해지죠. 그리고 또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또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목하고 당귀, 천궁하고 우슬, 사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풍습성 심장병

0: 처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은 아, 이 장약 습리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려드릴게요.
0: 예, 241-7979번으로 예.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는 오늘 이 시간하고 오후 3시 반 시간에 선생님과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예, 우리는 이제 뭔가 이 중풍 환자가 정말 야, 이 약을 써서 제풀이 오지 않고 혈압이 도저히 잘 되고 혈압이 어째 도저히 잘 되는가 하면 선생님이 그 녹색 요법부터 예, 그 특수한 요법이 제
0: 맞습니다.
3: 요법이 예.
0: 그게 아주 유명한
3: 약간 도저히 효과를 보겠습니다. 예, 야 정말 그렇죠. 어디다 예, 말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혈압이 양대 40까지 올라갔으면 이 사람이
0: 영이 위험했습니다.
3: 예. 야 그런 게 무슨 어찌니 말을 쓰여 약을 이 말이 그 시간이 그래서 딱 만나고 선생님이 또 그 녹색 요법 특수 요법 그것도 예. 아, 만나가지고, 정말 혈압이 올라가는 게, 그게, 정말 사람이 제품이 온다 만다. 그런 게, 그거, 한 달을 앞서고, 그거 옆으로 시작해, 그런 게, 다쳤었다, 내려오기 시작한 게, 어서는 그냥 심장률도 높지 않고, 머리 어렵지 않은 것도 낫고, 어서 오랫동안 썼을까, 어서니, 예, 이 약이 들어가서, 예, 이 사람이 신체를, 오장육부 다 터지를, 이렇게, 터지를,
0: 저절해졌다
3: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을 생각해보면 예. 네 가지는 한국말로 된 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그건 또 홍경선은 5,400m 이상 아니 예. 이런 좋은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그것도 또 무슨 일반적인 무슨 야산도 아니고 재배약재도 아니고 고산지구이 서장이 약재제 그 모양
0: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3: 약재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치료효과가 그게 큰 게 하는 만한 큰 게 치료됐단 말입니다.
0: 예.
3: 야. 어쨌든 그 그리고 이게 또 이 약이 잠을 잘 자게 한다 선생님.
0: 그렇습니다. 잠을 예. 잘 자게 하는 이 그런 그 좋은 그런 약재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약재가 이게 좋다 말입니다. 근데 고산지구 약재가 그 어느 게 그 치료 굉장히 아 그 전에는 그래서 좋다냐 다 쓰고 그 약과기 그래서 없는 그 주치공님 중풍을 치료한다 그런 거 무슨 없는 것일까나 효과 하나도 없을 때다 선생님 기대력에서 예. 그래 요것도 약과기 딱 그래서 동맥경화를 치료한다 심장병 여러 가지 그래서 치료하지 아 중풍을 치료한다고 약과기 딱 쓰는 재병 아예 딱 치료한다는 게 약과기 쓰는 거 써야 된다는 거 이제서 정말 알고서 이 약 쓰니까 그 다음에 제풀에서 벗어나고 아니 그 다음에 혈압이 조절돼서 어떤 뭐 그런 펌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0: 얼마 좋습니까?
3: 얼마나 예 그랬거나 예. 이 약이 목숨을 구한다 했지 그 뭡니까 선생님?
0: 예, 이 심장병이 심한 것도 치료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 데서 정말 이게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두 번째 간 다음에 애한 약입니다. 이 약은.
3: 야, 그 뛰래라며 예. 얼마나 그 다음에는 아이 그 와는 고산지구 이 4,500m 이상이 또 이런 항문으로 또 되지 그 뭡니까 그거는 사람이 동물이지 그 뭡니까 그러니까 동식물이
0: 동식물이 배합입니다 우리 이야기
3: 배합이 예. 그렇지 진짜 동물이라고 그 다음에 식물이 그 높은 고산지구 식물이 그 네 가지 이런 항문으로 들어간 이게 한데 결합해서 그 다음에 배합이 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부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위 오지 않고 혈압 조절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골가병은 또, 무슨, 그건 가만히 찍어 생각은 낫지 말아야 그것도 낫게 하는 약이.
0: 아, 그렇죠. 예. 풍습성 심장, 이 풍습을 몰아내준다. 풍한습을. 예. 예. 풍한습을 몰아내주지.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지. 그리고 근육, 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간을 치료해주는데 또 아주 그 돌출한 작용하기 때문에 골가병이 제절로 뭐, 그, 낫지 말아야 나아진다.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낫지 말아야 낫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어쨌든 이거는 특혜 약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상에도 이만한 약이 정말 내놓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약을 다 쓰고 목숨을 구한 게 연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정말 생명에서 정말 그래서 구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다 구해냈지 그 뭡니까 선생님.
0: 그렇죠.
3: 이 확실히 약은 고막의 명약입니다. 요번 우리 학생 우리 쌀인데 내 소개한 사람들이 많거든 맞습니다. 우리 어제 오늘 어제 또 앞에 정도에 앉아서 할 할머니가 86세인다. 어. 그런 게 또 얘 노골 와서 한 짜증이 집행일을 짓고 다닙니다. 그래, 이하고 내하고 뭐서 이제 20살 선생이, 어, 이렇게 가서 그냥 처음마다 어째 어른이라는 게 첫째 나왔다니, 해를 줘서 다 되는 거야. 그랬죠. 그 선생님이, 걔네 선생님 전화번호도 알게도 왜, 그, 새로부터 같이 할 거니까, 그러겠다. 걔 이번 우리 학교 유랑들이, 우리 학교를 좋다면서 걔 무슨,
0: 예, 그러면 그 노공에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애 신경방을 못으로 한답니다.
0: 예.
4: 저는 예, 신경색 색이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내경색도 두 번 나왔어요. 어, 이, 장약을 먹은, 먹기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알링기실에서 입원을 했는데, 이 장약을 먹은 다음에, 장약 신내방을 먹은 다음에, 예, 이, 어, 이 병이 발작한 다음에 심장병이, 이서 심장이 통쇄나고, 또, 뒷장병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 땀은 떨리네, 흘리지 모래. 그래서 그래서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재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내방을 먹은 다음에, 어, 지금은 병은 입원을 모르고 여러 가지 병이 하나하나 나타날까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이 병원에 입원 아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하고 드시면서. 네.
4: 입원 아예 얼마나 여러 가지 병이 아픈데 없으니까 지금 영도 없습니다. 그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는, 저는 또 고혈압 환자되면서 고혈압 약을 한 30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약 신내방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지도대로 며칠 먹은 다음에 진동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먹으면서, 에, 그 선생님 또 한 가지 한번 달라주시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그 방법을 지키면서 먹었는데, 어, 제가 조절이 그리 잘 돼서, 정말, 이, 아홉 달 만에는 장약신 예방을 먹은데, 제가 조절이 너무 잘 돼서, 영접습니다.
0: 좋죠. 예.
4: 그래서 나는, 예, 아, 그러니까 이 장약을 신내방을 먹는다면 나도 효과 좋고 우리 집 분들이 효과 너무 좋았어요. 이번 활동에 참가했어요. 파리로 활동을 좀 받아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친구나 한 분이 있는데 영이 신장이 나빠서 그러면 이제 주사를 다섯 개나 했답니다. 다섯 개 한 듯이 몇 년 된 듯이 다시 발작해서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래 아팠는데 이랬는데 이 장약에 대한 방송 내 쓰기 들었다고 해서 이 약을 먹으라 하잖아. 아, 그래, 선생님이, 그래, 문의를 해서 잘 들어보고서 먹겠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문의해달랍니다.
0: 예, 그분이 심장에 지자를 다섯 개를 넣었다, 지금까지. 예. 심장병이 아주 엄중한 정도로 갔다는 거 말한다,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분이 이렇게 심장에 지자를 다섯 개를 넣은 분이기 때문에, 그, 또 두 개, 세 개를 더 넣어야 될 이런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해서 계속 혈전을 용해해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이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흩들흩들한 이런 잡질들을, 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으로 해서 써야 됩니다, 예. 소홍화랑 지룡이랑, 아, 또 소목하고 당귀, 우슬이 이렇게 들어간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신내방에 보면은 그 관상동맥경화를 딱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적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5% 막히면 지자를 넣으셔 이랍니다. 예, 그분들은. 그런데 예, 우리 이 장약신내방 보면은 아,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계속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계속 충분히 흐르게끔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 약을 쓰시는 게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을 꼭 써주십시오. 관상동맥 예, 경화를 그 사람은 꼭 그 경화를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거. 그래야만이 이 앞으로 그 두 개, 세 개 더 해야 될 이런 그 확률이 높은 이런 분인데 하지 않고도 무난하게 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내 지금 옆에 앉았으니까 방금
0: 싸게 했답니다. 예. 사실이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이번에 노인절 맞이 우리 할도 예, 얼마 줬습니까? 예.
4: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5: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우리 한자들 위해서 엄마.
0: 아유.
5: 진짜 수고 많습니다.
0: 아유, 노인절 축하드립니다. 예.
5: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뭔가 장약 심내방 우선은 5년 4개월 채 먹고 있는데 야 약이 너무 오고서 이야기 써서 막 병에서 해탈되고 먹거나 항상 정말 이야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약 먹을 때마다 정말 그 기분이 정말 쏠쏠합니다.
0: 하, 선택을 잘하신 거죠.
5: 예. 노시산이 두 번 와가지고 반신을 지르지 꿇고 아이 거기다 얼굴 마비꺼지 와가지고 어느 당에 약이나 물 먹다 태그 떨고 눈이 다 덮이고 밥 먹때도 불편하고 했는데 이 당약 심리방 먹는 덕에 거서 지금은 뭐

0: 곳에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모든 것이 정상을 됐거나 너무나도 정말 기쁩니다.
1: 그렇죠.
0: 약을 쏟아 이 같은 약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많은 약을 써왔지만 공공주치 내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것 허망쓰니까나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구분기를 걸고 돈만 날려댔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정말 소상해 그래서 모든 이 장약 신내방에 들어간 약은 고가의 약재들이 되죠.
1: 그렇습니다. 예.
0: 예,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 아예 그 다음에는 거기 소방에서 연한금으로 불리는 약이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1: 그렇죠. 예.
0: 이 약효사, 그, 어제 항상 선생님도 말했죠. 그 방에 하는 소리, 아이, 말씀할 때 그뭔가
1: 좋은
0: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1: 예,
0: 요런 아이 고가 약재들이 들어가서 아이 그러니까나 아이 그런 약효가 강하고 병에서 해탈될 수 있을 때 그뭔가.
1: 예, 그래서 그렇게 중한 병들을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게 예. 이게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수한 이런 성분이 그이 파핵용지 효소하고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로 또 추출해가지고서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한 병들도 치료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0: 예. 이렇게 특수한
1: 예.
0: 방법이 재밌다니까나
1: 예.
0: 우리 신장도 주제를 하라는 거 지금 이 약 속에 주면 주제를 아이하고 주제에서 아이 벗어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 모르고 살지 날에 날마다 아이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지 기울 부족이 있어가지고 이 여름에는 정말 원래 심장도 나쁜데다가 기울 부족까지 심해놓으니까 어지러워 자리에서 누워 이러면 나고 머리 아프고 아이 식은땀만 바질바질 나고 그래서 이러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 지금 5년 4개월 여야만 딱 먹고 있으니까 나도 막 이 모든 것이 기울부도 해결될까 혈압에도 조금 났던 게 정상을 되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병원에 가도 예수원하니까 나 이 그런 뭔가 약이 비싼 약은 이런 보험에 들지 못할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란 말이야
1: 그럴 수 있습니다 예.
0: 근데 이 약은 정말 써보면 가격이 싸고 효과 빠르고 효과 좋고 좀 확실하대요 그 뭔가
1: 이거 우리 활동할 때 사면은 가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약은 없고 아니요. 말하면 예, 비싼 게 아니죠
0: 병원에 예.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 웬만한 데가 돌아가대요 그 뭔가
1: 그렇죠 예.
0: 예. 예. 근데 요 약은 예, 개발도 없습니다 예. 할 날이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이도 거지 정말 이 5년 4개월 때 병원 모르고 사는 게 요 세 번씩 딱딱 먹으니까 나 병원이 개발할 이런 틈새를 두지 않고 밤이라도 아이 폐나에 안전하게 거둬두면 내 오늘 밤은 또 무사히 보내는구나 저녁 약을 먹을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여기 하루에 세 번씩 여기 잡숫기 하는 게 혈액 중이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 차수를 이렇게 늘려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이 병은 중한 병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병 중에서도 중한 병이고 그리고 이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데 이게 다 중한 병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래 이렇게 치료를 아예 해주면 아예 된단 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씩 차수를 늘려가지고 바짝 치료를 해주죠. 예.
0: 이렇게 특수한 요법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다 병에서 해탈되고 내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살려 말 못하는 사람 말하지. 6개월도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활동에도 참여하는데 내 소개로 우리 고모님 그 둘째 딸이 아이가 한국에서 두 개 주제를 하고 와서 예. 내 딸 아이 되니까 또 와서 막 그래서 가슴 통증이 나고 숨이 차고 그래서 밥 못 자고 그래서 아이 그런 앞두고 아침에 저야 된다면서 이러면 그래야 된 게 이 약 쓰고 지금 3년 새 된 게 그래서 뭐 갔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 그런 전화 온 거 그래야지 런처럼 전화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
1: 예, 이 약을 쓰면은 예, 벌써 그 이 관상동맥이 막 이렇게 많이 막혔던 이런 분들 얼마간 쓰고 보면은 병원에 가 검사하면은 관상동맥이 그게 마이겠거나 그 막힌 이 부분이 뚫려진 게 알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 내려갔어, 40% 내려갔어 이래가지고서 아 75% 이상이 막혀야 지금 주자를 하는데 아직은 이게 주자를 할 이런 범위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진단을 받죠. 예. 그래서 야 선생님 그렇게 지자를 해라든지 이렇게까지 가서 얼마간 먹고서리 검사한 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용조하지 구모임까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어, 저기.

0: 여보세요? 아, 전화가 끊겼네요.
1: 예,
0: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거의 10년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서약을 계속 달고 살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그, 서간에, 고온에서 4,500m 이상의 사람이 천연약제고,
1: 예.
2: 또 여러 가지 영양금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용이 좋더란 맛 좋아 보이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2: 깨끗해서 여러 달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며 시작하고 감량하며 또 한 가지 방법 알려진 대로 하고 하면서 예. 지금 내 혈압이 아닌데 혈압은 이건 근심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2: 손실은 들었으니까 혈압이
1: 맞습니다. 예.
2: 그때 다 말씀드린 세계선이니까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휘하고요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좀 시야에 났겠습니다.
1: 예.
2: 지금 이야기 좋으니까 좀 다른 약 다 꿈꾸고서 약만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얼마 갑자기 아침에 정신이 바짝 나던 게 지금 계속 그 상태가 그렇게 고란이 말소하고 머리에 소리아이 나고 귀에서 소리아이 나고 정신이 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1: 아, 예. 좋죠, 예.
2: 네, 그리고 무릎관절이 체형관절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이래서 무릎이 계속 붙겠습니다. 붙겠어. 다리 때문에 통곡 무게에서 들기 바빴고 무릎 꺾기 바빴습니다.
1: 아, 예.
2: 예, 근데 지금 이 부승기 내리고 또 지혜도 없어지고 하니까 예, 이 충격으로 한 4천까지 경찰 때도 쑥 올라올 수 있다면 옛날에는 두세 번 세야 올라왔거든요.
1: 아, 예. 그래, 그렇게 좋아진다.
2: 예, 이런 예, 활동 얼마 좋습니까?
1: 예.
2: 같이 있습니다.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예.
2: 요즘에 내 성악교육 제일 딱 친한 딱 친구인데 내 얘기를 듣던 게 자기는 신경성 고혈압이고 너는 신경성 고혈압이 아닌데 될 수 있겠는가 물어봐 달라고 소리.
1: 아, 예.
2: 예, 신경성
1: 이게 고혈압. 신경성 고혈압이라는 게 이 앞에 일단 신경성이라는 게 붙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예.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또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이런 병들이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고 수복해주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주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결국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아, 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강하게 해주는 이런 또 좋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홍경천이라 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치료 작용이 좋죠. 예. 결국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고 또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압이 높 낫다를 치료해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혈압치료에. 그래서 그분이 예, 신경성 고혈압이라면 이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속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돼서 아, 그 지금 일으키는 심장병이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죠. 예. 요즘 지금 전화 와 가지고 아, 그 저희는 지금 신지엔이 있는데 예, 이 신지엔이 이게 이 약을 먹으면은 아, 치료 효과가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문의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신지엔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예. 예, 이 신지엔은 이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예. 예, 심근염이죠. 예. 이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슴이 황황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아, 또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예. 호흡곤란하고 피로감이 나타나는데 일부 환자분들 보면은 열이 나고 또 위장도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 이 심근염이 중한 이런 환자일 경우에 실신하고 또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아, 또 심지어는 졸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주요하게는 아,

0: 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튼튼한 이런 그 통증하고 압박감이 이게 다 심교통하고 비슷하지만 아픔이 더 오래 지속되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신지연이 있는 분들 보면 그리고 통증이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뻗치기도 하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부성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성맥이라는 게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인 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 보면은 꼭 기를 보양해주고 또 음액을 자양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또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해야 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 상무위원이 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3: 2026년 연변주 경로시즌 용정역 노인변강행 주제활동이 용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2: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교시로 출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13일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조철기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사이가 좋으며 상업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는 바 연변은 단연간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지방과 경제무역, 인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변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의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지역 특점과 자원 우세, 산업 토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전통산업을 개조 승격하고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 미용, 신장비 등 5대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한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생물의약, 의료, 미용 등 분야에서 두터운 실력과 뚜렷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바 두 지역 간의 협력은 잠재력이 거대하고 전망이 높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 간 인원과 기업의 교류를 위해 더 많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연변에와 고찰하고 투자 흥업하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합니다. 연변주 당위와 정부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 조성에 주력해 한국 기업들이 연변에서 발전하는 데 질 높고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조철기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이 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장승재,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인대 상무위원회

0: 주임 왕초곡,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동번영발전추동을 명확히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군평 청소기는 여러 민족이 공동단결진보하고 공동번영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과 역량, 희망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것을 둘러싸고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데 관해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해 민족지역의 개혁개방 전면 심화와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 융합, 자체 발전 능력 제고를 지지하며 지역 간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일체화 발전 규제와 차별화된 지역 지원 정책을 완선하며 연계 지원, 동서부 협력 등 지원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계획과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의의를 부여하는 총체적 요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기초시설 건설, 산업발전, 공공봉사건설, 자연자원보호와 생태문명건설, 변강안정공고 및 흥성, 풍속개량 등 면에서 각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구체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0: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룡정역 로인 변강행 주제 활동이 13일 룡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위지에서 연변에 온 개거로인들과 주내 로당원, 퇴역군인, 민족단결, 선진인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교행 기지를 찾아 혁명 역사를 되새기며 변강 발전의 새 성과를 몰입식으로 체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민정국, 주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로인들은 먼저 룡정시에 위치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을 찾았습니다.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물과 역사 자료 사진을 살펴보며 간고했던 혁명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로당원과 퇴역 로병들은 감회에 젖어 자신이 변경을 지키고 수호했던 체험을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변강의 안정과 평화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역 로병 감사영입니다. 이 전람관에서 교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명기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 우리 국가를 더욱 훌륭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어 일행은 용정시 지신진 명동 중학예터 박물관을 찾아 홍색문화의 저력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활동에서 로인들은 보고 듣고 교류하면서 향촌지능사업이 변경촌진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 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로인 변강행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룡정의 홍색자원, 변경 풍광과 민속 건강 양생 우세를 활용해 로인들이 변강을 구경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민속을 체험하고 건강 양생을 향수하는 과정에서 만년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변강 특색 건강 양생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나흘간 진행되는데 민속 제작 체험, 변경 연선 참관, 로년층 취미 문화 체육 활동 등 특색 활동도 조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인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룡정 변경 민속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특색 명함을 1층 빛낼 계획입니다.
1: 연규시 신흥 분야 당건설 사업 일꾼들 중에 이런 당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뿌리 내린 지 15년 동안 혁신적으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을 탐색해냈습니다. 그녀는 65평방미터의 문방구 가게에서 시작해 오늘날 상권, 서원, 협회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당건설 전현 진지를 발전시켰고 당건설 사업을 기업관리, 업무 경영, 사회봉사에 융합해 당건설, 상업, 교양의 심층 융합을 실현하면서 당기가 신흥 분야에서 높이 휘날리도록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수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이고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석이며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연길시 스타일

0: 쇼핑광장 매장, 대학을 졸업하고 자조 창업에 나선 한 여성이 입당 신청서를 왕염양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관망하던 데서 주동적으로 당 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기까지 이 청년 창업자의 변화는 왕염양이 다년간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주변 여성 경영자들을 감화시킨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4년간 왕염양은 선으로 스타일 쇼핑광장, 진달래 여자서원, 여성기업가협회 등 3개 당지부를 건설하고 우수한 여성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인도해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고 신흥 분야 당원 대화를 끊임없이 장대시켜 홍색 씨앗이 상권과 여성 창업자들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싹트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광장위원회사 상인 류문휘입니다. 당원이 된다면 신념이 더욱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솔선수범을 통해 제 사상을 당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사회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입당 소망은 왕염양이 혁신적으로 내놓은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왕염양은 당건설을 7위 융합해 방향 인수를 촉진하고 당조직의 결책을 기업관리 전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당건설을 업무에 융합해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당원 시범 일터를 설치해 생방송과 봉사 일선에서 당원 신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또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시켜 사회구역 공익조직과 연동해 여러 가지 해민 봉사를 펼쳤습니다.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 서기이고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저는 제가 소속된 몇 개 당지부에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혁신 사업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당건설을 사회 치리와 기업 발전 그리고 우리 당원의 사상 의식 인솔에 융합하는 것입니다. 여성 기업가 협회에서 당원 한 명을 발전시키면 그 당원이 성장한 후 소속 당지부와 기업으로 돌아가 당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연변의 진달래처럼 온통 붉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사업 기제에 의탁해 왕염양은 당원과 기업 골간 쌍방향 육성 기제를 건립했습니다.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해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그녀는 진달래 직업양성학교에 의탁해 전문 생방송 양성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구축한 당건설 플러스 양성 플러스 취업 새 모식은 광범한 여성들에게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왕염양입니다. 우리 산하에는 직업기능 양성학교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6개로 연 3,500명 가까이 양성했고 취업률은 40%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건설과 개인의 발전을 융합시켜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위원회사 생방송 진행자 왕환남입니다. 처음 연길에 왔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연길에서 저만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왕석이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8층 양성기구에서 편집과 생방송을 포함한 1년의 양성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합격된 생방송 진행자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공익활동에 참가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계속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향 창업 청년으로부터 세계 당지부를 관리하기까지 왕염양은 시종 업무가 어디까지 확장되면 당조직도 그곳까지 건설한다는 초심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는 착실한 당건설 사업으로 입당선서를 실천해 붉은 진달래가 상권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왕염양은 우리주 신시대 신흥 분야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의 생동한 본보기로 됐습니다.
1: 도로 교통안전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관할구역 대중의 출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에서는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전문 정돈 행동을 펼쳐 상시화된 엄격관리 태세로 교통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연길시 연하로 교통경찰이 흰색 차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운전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운전수가 2022년 만취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운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지만 해당 운전수는 2026년 5월에도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입니다. 반시간 뒤 교통경찰은 또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남성 한 명을 적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는 临시 압류됐고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주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지휘중심 민경 조욱경입니다. 이번 행동에서 우리는 경찰차 3대와 경찰 12명을 출동시켜 연길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한 전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문 행동을 통해 운전수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일층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한 이래 8월 13일까지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 1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은 전면, 무관용, 엄격집법, 실효 중시 원칙을 견지하고 고정지점 검문과 동대적 류동 순찰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위법 공간을 전방위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행정구류 등 처벌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료시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통로역 출구 대청에 도착하자 통로 주최 측에서 정성껏 준비한 환영의식이 펼쳐졌습니다. 마도금으로 구성진 축배가가 울려 퍼졌고 몽골족 복장을 차려입은 여러 명의 사업렬꾼들이 감독과 선수들에게 향긋한 마요주를 권했으며 순결함과 영혼을 상징하는 하다를 걸어줬습니다. 동료시 영빈일꾼 연미군입니다. 아주 격동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미리 축원합니다. 선수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기 바랍니다. 여기의 초원은 풍경이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다우며 음식도 맛있습니다. 곧 펼쳐질 이번 대결은 두 팀이 4강 진출을 위해 펼치는 사활전일 뿐만 아니라 축구를 유대로 연변과 통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동교시 올림픽 체육 중심 경기장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열정과 온정이 어우러진 이번 경기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장천우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고 모두 정말 열정적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1: 용암일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도로학회 관광교통사업위원회에서 근일 2026년도 아름다운 도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안도현 장백산 관광환선 영리도로가 입선됐습니다. 영리도로는 장백산 북쪽 기슭의 리매에 위치해 있으며 장백산 아래의 작은 강남으로 불리는 량강진을 관통합니다. 량강진의 삼림 피복률은 93%이고 사계절이 한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도로 연선은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산꽃이 만발한 경치를 감상하고 여름에는 숲의 시원함을 누리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빙설이 빚어낸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운전하면서 경치를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0: 연길시 분열연합회에서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로젝트 집행 단위인 연길시 언니 수제 장식품 수공방과 손잡고 량질 수공예 기능 수업을 연길시 삼도반진에서 실시했는데 전진 40여 명의 농촌 여성들이 조선족 코바늘 뜨기 기능 공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성구 부녀아동발전 전문 자금의 지원을 받는 길교공방 수공 제작 육성 프로젝트가 실속있게 추진돼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농촌 여성들의 령활 취업과 소득 증대 경로를 일층 넓히며 여성들의 창업 혁신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월 15일 저녁 6시 연변 용정커시안 팀이 홈에서 대련 곤승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국

0: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동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에서 저녁 7시 10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3: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장미꽃에 비유한 가요, 붉은 장미처럼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이 노래와 함께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사랑, 로에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저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한평생 함께할 부부가 되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힘든 날 서로 기대어 살아 견뎌온 부부들의 진

삶의 순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하나초 작사 허설아 작곡의 보석 인생 보내드립니다. 뒤에 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혼을 열심히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여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황혼인생 보내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가요. 최근 작사 리태오 작곡의 장수타령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움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죠.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보내드립니다.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옌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음악 여행 어떠했는가요? 내일도 좋은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2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로인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 베개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각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면서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 동인당 비타민 B 다섯 각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천안 가격에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또 함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계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예, 우리 장약으로 된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도 로인절 특별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예, 요즘 우대 활동에서 보면은 이 9각의 11각을 드리는 이 활동에 참가하면은 예, 우리 천원까지에 달하는 이 에너지 영양 전기 밥솥을 드리면서 또 심장 영양제인 예, 우리 큐시부도 5과거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열아드과거는 23과거 드리면서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안탕연골소를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두 가지 활동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우리 서장에서 좀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이런 환경에서 생장하는 희귀한 약초입니다. 예, 때문에 전통의 지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천년 약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이런 관심에 따라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 동충하초는 더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 고원에서도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입니다. 특정 곤충이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예,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많은 효능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산화스트레스도 감소시키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난 동충하초 먹는 한산데 나는 위궤가 있어서 밥을 미네 못 먹고 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는 굴도 못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2년 먹으니까 벌써 석 달을 먹으니까 알깁니다.
1: 네.
2: 2년 채 먹으니까 아무 증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낮아서 야 땀이 난 막 물처럼 막 흘러댔습니다. 그런데
1: 네.
2: 지금 땀이 안 납니다.
1: 네.
2: 그리고 지나가고 지나온 것 같기도 하고 감기만 걸리면 땡기고서 대세시하고 작게야 사흘을 했댔는데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감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 네.
2: 예. 그래 정말 이 약은 좋은 약인가 내가 직접 써보니까 정말 진짜 좋은 약입니다. 그래 내 오늘 할도 어느 것인가?
1: 아 하지고 할도 있습니다. 예.
2: 그러니까, 예. 내게 있는 거 9각 쌀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9각에는 지금 11과거 드리면서 그 전기밥솥 드립니다.
2: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동충하초로 보면은, 예, 이런 고산 자연산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아주 희귀한 약초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 지금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뭐가 뭐 여기 색이 있어서 어지럼증이라고 경력이 없고래. 그래서 숨이 차고.
1: 예.
3: 예, 숨이 차고 예. 저 가슴 답답하고 예. 예. 그리고 또 장 잘라요. 그랬습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위가 예, 소화도 잘라야 되지.
1: 네.
3: 그리고 예, 전립선 비대가 있어가지고, 소변도 잘라야 되고.
1: 네.
3: 무릎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동충하초로서 왜, 지금에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래, 우대 환도 좋지. 이런 뭔가 열아드과 써가지고 계속 쓰자고 합니다.
1: 예, 열아드과에는 23과거 드립니다. 예. 23과거 예. 드리면서 공기청정기도 드리고 안탕연골소로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가 좀 특별한 점이라 할 때에는 우리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많은 생리 활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거니와 우리 인체의 기본 기초 대사료를 높일 수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있습니다.

0: 예,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에다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재면서 또 이런 영양 성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좀 특별한 약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영양학적으로 본다 할 때는 이 동충하초에는 100g당 265칼로리 영양도 갖고 있고 수분이 10% 있고 지방이가 8.4%, 예, 조단백이가 24% 내지 32%, 탄수화물이 23.9%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동초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눈과 입이 삐뚤어뜨렸던 게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고, 침을 겨우 흐르던 게 지금 침을 흐르지 않습니다.
0: 예.
2: 그런 거를 봤던지 않는데 지금 예,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2000년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아,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 키우고 숨을 찾는데, 아, 이제는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을 찾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저는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제품이 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심장에 주사를 다시 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합격증에서 눈이 보였게 보여야지, 지금 밝아진다면, 혈당도 잘 되지 않았는데 혈당이 전사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2: 저는 이렇게 효과가 오니까 18가구 변화가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영양 성분에서도 우리 세포에서 가장 수요하는 성분이 아미노산이지요.
1: 네.
0: 예, 이렇게 야듭종이 필수 아미노산하고 17종이 각종 아미노산이가 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를 높이면서 간 기능까지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상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위축성 위염이 있고 천변성 위염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식후물이 다시 올라든 게 식후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0: 네.
3: 심장이 나빠서 왼쪽 가슴을 바늘로 쑤신 것처럼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숨이 똥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고 16일달 서른 개씩 뛰던 게 이제는 80개씩 뜁니다.
0: 네.
3: 혈압이 높은 게 정상을 됐고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자고 감기한 감기는 다 하던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0: 네.
3: 경력이 없어서 집에다 둔 물건도 찾지 못하던 게 이제는 경력이 돌아왔습니다.
0: 네.
3: 사지 뼈세가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책상이나 골상을 짚어야 일어나는데 이제는 다 일어납니다.
0: 네.
3: 선생님 이 약을 써볼까요? 옛날 항제들이 쓰던 약이거나 써보면 예, 정말 딱인 땀이다.
0: 네.
3: 여러분 사람이고야 진짜 효과 좋은 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 네.
3: 예, 이 약은 쓰면 쓸수록 한 가지 병이 다 나아지고 있고 예, 다른 약이 적었던 어려운 것이 병이 다 나아집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진짜 선생님 좋은 약입니다. 선생님 우리 활동이 이렇게 좋았거나 나는 약이 있습니다. 김것도 열라드과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열라드과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참가하시면은 예, 이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예, 열야뚜껑에 23과거 드리면서 또 공기청정기 한 대 드리고 또 안탕연골 소로 또 5과거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절반 가슴이 얼마 더 늦지 않고.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중의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기를 보유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가을에 들어서면서 류행성 감기라든가 류행성 호흡기 질환 그리고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에는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 하면은 이 방어 호흡기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방어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감기도 쉽게 하지 않고 바이러스에도 막아내는 이런 이 기능이 높아집니다. 네.

0: 그리고 우리 인삼하고 녹용과 함께 지금 이 동충하초는 우리 상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의에서는 근데 인삼은 기만 보호하고 또 녹용은 양기에 보호합니다. 그러나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면서 정까지 보충해 줍니다.
1: 네.
0: 때문에 우리 중의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데 기와 정을 함께 보호하는 약물은 동충하초뿐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몸이 좀 너무 허약하거나 또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면서 몸이 허약한 이런 노인성 허약증에는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가장 귀한 이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옛날부터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로쇠도 놓치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아주 귀중한 약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서도 90세 이상인 맹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라는 것이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으면서 음양을 균형시켜주고 음양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3: 예, 우리는 우리 집에 둘이 다 동천하서 바로 건부 먹는 한답니다. 가족입니다.
4: 네.
3: 예, 처음에 제 시작해서 먹었습니다.
4: 네.
3: 쟤는 좀 먹은 지 한 1년 조금 넘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수선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되네요. 다 못 잤단 말입니다.
4: 네.
3: 그러니까 계속 가슴이 후두후두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또 추위 세게 타고 간 길이 쫙 달고 살고.
4: 네.
3: 예, 그게 첫점 힘든 건 예, 잠을 못 자는 게 힘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녹으면 꿈이 많고 식은땀 흘리고 밤에 그래서 온 밤을 이래고 나면 이튿날에 그래도 좀 시야에 나고 예, 그래도 해방한 게 진짜 영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상하다가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천하초 발효 균분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걸로 내 지금 해결을 받단 말입니다.
4: 네.
3: 손 것도 낫고 이 여름이랑 금방 냉면도 못 먹었댔습니다.
4: 네.
3: 그런 게 이거 동천하초 발효 균분 쓰면 냉면도 먹고 뭐 빙골도 먹고 그 추운 것도 많이 나사지고 이 잠 수선 잘 잔단 말입니다.
4: 네.
3: 예, 그래서 내 하도 이렇게 좋으니까, 예, 우리 집에 뿐 신랑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바깥 보는 애에 이래 들면서 기대해 있습니다.
4: 네.
3: 그리고 그분도 이게 흉모 예니를 이렇게 세게 알아댔습니다.
4: 네.
3: 예, 그래서 약을 많이 썼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고다가 내 자꾸 내 집에 있는 약을 이렇게 대접해서 이렇게 복용시켰는데, 우리 집에서도 영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4: 예, 남성분들에게 예. 지금 동충 하초가 예, 전통적으로 남성분들에게 제일 좋은 약이라 합니다. 예. 예.
3: 그래, 영 도와주고 있으니까, 예, 우리 둘이 먹길래 해서,
4: 예.
3: 예, 한 18각도 배달받기 쉬어기래 전화했습니다.
4: 예, 18각에는 23각 드리면서 1980원 한 후 공기 청정기 한 대하고 안탕 연골 서로 또 5통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283-0666번에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4: 예.
5: 나도 예, 동풍한테도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먹을까 예, 뼈 아프던 게 많이 도와도 어찌 좋은지 모릅니다. 뼈 아파서 예, 문 아프면 못 나갔습니다.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4: 예.
5: 이 뼈 좋아질까, 이 다리 아프지고, 다리 아프지고, 허리 아프지고, 온몸 뼈 움직일 수 있을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통화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 먹는데, 예! 그래, 그냥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숨차서 숨이 올라와지고, 연고자 했습니다. 잠 자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동통화도 먹으셔서 잠 잘 자,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네.
5: 그리고 이 약 먹을까니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혈압조절이 영 잘 될까니 머리가 어지럽던 게 머리가 어지럽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네.
5: 그리고 이 미더부둑하면 소화돼 지금으로 자꾸 올라오고 끝이 자자하면 밤 자지 못했으면 밤이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래서 깨던 게 우리 좋아서 그 밤 잘 먹고 매일이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네.
5: 이게 할때 좋을 때만 나서 게 이번 할 때에도 내가 참고해 또 싸자고 전화드립니다.
4: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2830666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동양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예. 말씀 주시죠.
4: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경력도 회복이 되고 불면증도 개선이 되면서 심장이 많이 좋아지죠.
2: 네.
4: 예, 우리 동충하초에서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또 이 검증해낸 데는 식물성 멜라토닌이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뇌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청소하는 뇌신경을 청소하는 일종의 이런 물질입니다. 그 외에 또 멜라토닌이라 할 때에는 심장하고 간에 예, 특별히 좋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서 심장 공동도 또 개선이 되고 심장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좀 놀라거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잘 올라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또 같이 개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예, 또 가장 뚜렷한 이 효능에서 보면은 예, 우리 생명의 뿌리자 원기 우물이라고 하는 이 신장을 예, 신장이 정하고 신장의 양기를 예, 많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남성분들이 질병에서 지금 특별한 효능 봅니다.
2: 네.
4: 예, 대표적으로 내세 있으면 누구나 전립선 질환은 또 피면에 가기 어렵지요.
2: 네.
4: 예, 그리고 소변 문제라든가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서는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가장 큰 이런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 서적 본초학 서적에서는 예, 동충하초의 효능은 신장을 유익하게 하고 정을 보양하기 때문에 예, 양위를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가 좀 시큰거리거나 추위를 잘 타거나 예, 지금 우리 로넨에 들어서면은 음양 불균형도 발생하거니와 음과 양이가 같이 부족해집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일반적인 중약이라 할 때는 양을 보충하는 약은 양마 보충하고 음을 보충하는 약은 음마 보충하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음과 양을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예, 제가 앞에서 얘기

0: 했지만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양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가 아주 큰 이런 장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서 특별히 좀 내시가 있는 분들이 추위를 손발은 차지만 또 아랫배까지는 차지만 온몸은 열하고 이런 상열하한증이 있는 분들이 많죠.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한 점이 좀 많고 지구력이 좀 약하거나 심신이 모든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심신 모두로 다 건강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정기를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병 후에 쇠약을 개선시키는 데서 효과를 잘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이라 할 때에는 보폐익신 효과입니다. 폐를 보호해주고 신장에 유익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요즘처럼 좀 호흡기 질환이가 많이 발생하고 유행되는 이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이러한 호흡기 질환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그 외에도 오래된 기침이라든가 혹은 허약성 천식, 몸이 허약하면서 이 천식은 너무 오래 하거나 좀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거나 큰 병을 한 후에 몸이 잘 회복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그 회복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폐는 기를 주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폐를 보호한다 하면은 단순한 호흡기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효능을 같이 합니다.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폐를 보호해주면서 우리 인체의 전신의 이 에너지 생성을 많이 도와줍니다.
1: 네.
0: 그리고 신장은 우리 이론적으로는 이 인체 성장하고 생식계통 그리고 로화하고 전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동충하초는 허리하고 무릎이 좀 시큰거리면서 무기력하고 내세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나타나죠. 그리고 로인성 쇠약증이 있거나 또 이 정력이 많이 저하되거나 또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한번 쓰면 계속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4년 썼다는 분들도 있고 또 5년 거의 쓴다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쓰시고 있는 분들은 꾸준히 씁니다. 그리고 단순히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키워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 우리 로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인소에 의해서 질병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런 거 예방하려 한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언제라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윤홍매 작사 윤강철 작곡의 부모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운 곳, 바로 고향입니다. 귀향길, 익숙한 고향의 길, 정겨운 마을 풍경,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이 멜로디 속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렴승학 작곡의 귀향길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고 싶은 곳, 정든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들판, 맑은 시냇물,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이 가득한 고향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터전입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소중한 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여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서로 아끼고 돕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다 함께 웃고 함께 노력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전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착하고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려줍니다.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담은 가요.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 전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유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골짜기에 우리가 외친 한마디가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눈물로 돌아옵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정선화 작사 리아꾼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수많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 그대라는 한글자에 평생의 믿음과 애틋함을 실었습니다. 리아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홍련 작사, 리아소 작곡의 그림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따라온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도 말없이 함께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창준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모님 그립신다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큰 사랑.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강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은국 작사 황교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말은 곧 고향의 품이었고 고향 냄새는 곧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윤금남 작사 작곡의 언제나 함께입니다.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함께라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전영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창봉을 그리며입니다. 꼭 다시 한번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간절함, 그 기다림마저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안용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학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만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각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상승상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드리고 있는 이 건뇌보신환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건이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0: 너덕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전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 성파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86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글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건네보진 않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제 먹는가 뭐 예 심혈관질세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자란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모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예, 허리 휑함이 눈이 뻥하고 이렇습니다.
0: 네,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하게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한 이전에 면을 내린다. 그래, 약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 약이 그럴 경우가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여보시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넉 달 넘어 이건 다섯 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제가 도돌이 잘 된다. 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힘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행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동시 네. 예. 머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데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예, 우리 서빈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 두고도 얼마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이 더 합니다. 밤이 네. 더 잘 수 없습니다. 어제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자지 못하겠습니다.
0: 서빈이 공파지와 한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예,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불쌍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만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허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0: 네, 그런
2: 그래 밤에
0: 봅니다.
2: 식은 땀이고서 맨안에 용떼기 납니다.
0: 네. 건파지화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예,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한
0: 그걸 치료해야 된다.
2: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심심함이 어떤 때는 맨안이 두근두근하면서 긴장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이건 증상이 예. 없어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당우 달자고 하니까 되나 이 그래 정신하고 이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이 약은 많지 않아서 이 활동에 참가해서 이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무슨 치료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네. 수고하세요. 네.
1: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쓴주구성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몸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구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에?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1: 네.
0: 콩팥이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1: 땅콩 랭길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0: 내 진짜 흙줄이야.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네.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1: 네.
0: 그래, 예, 가슴 그 떨림증 나고 이래 고생하다 내가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의보시나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지럼증하고 가슴 떨림증 이게 듣고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나는 밤섭에는 내다 뻗게 화장실 당했는데, 예, 건네보시 한 번 후부터, 이전에는 서면 한 번 봤다고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건네보시 한 번 후부터 한 번 서방량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면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 납니다, 이 집 부모가.
1: 예.
0: 아니, 이게 호가 좀 떼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멀리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1: 예,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아,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콩팥은 100만 단계의 쓴당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쓴당월이라는 거는 우리 쓴효출 이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예, 그다음에 쓴효과 이런 쓴 단위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2: 네, 양본 단계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네, 또 왔습니다. 예. 저도 그제 네. 봤지만, 오늘 한답니다. 내가 저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먹기 전에, 그냥 어떤 저녁에 자다,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그래서 저녁에 네. 자지 못하지. 그리고, 그런, 소변 자수하지 않았어. 병원이가 건사하니까, 썬이 영 나쁘다 하겠다.
1: 예.
3: 썬이 놓고, 그 소변 자수하려고, 저는 저녁에 한 100번 나간다. 아,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건망증이 있어라서, 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제가 해놔서, 한참 쉬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살 할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같이 싸우면 싹 잊어먹었어.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적응하다 댕기면, 적응하다 댕겨도 어때는 적은 거, 그 좀 딱 잊어먹으면, 쌀 것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운들이 약간 제가 되는지, 어쩌면 기운들이 영도하듯이, 무슨 적응하다 나야 댕기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놓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운들이 좋겠어. 그런 게 지금 요즘에는 이거 먹은다 벌써 한 달에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또 지금 기운이 약간씩 증가 되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나는 그냥 그냥에 허리 아프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프가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선을 놓고 다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한대 해야 되고 선을 놓고 허리 아프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항상 기운하고 심장도 안 맞다고 과해서 그런 게 이 약 먹고 요즘에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져서 얼마 동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른 걸 할 때 주머니 쌍기장 느낌이 있으면 다른 걸 할 때 그걸 썼다는데 요번에 또 예, 설에 난 이번에는 말 썼다 그런다. 일곱통 써 뭐 일곱통 써야겠거든.
1: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에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란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신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신. 여기에서 선상신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우리 아저씨 금년번에 조지질 나가다 둘러싣고 번개졌습니다. 그러네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박박 갔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사이와 닦이라
1: 네.
4: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0: 등골이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디다.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얘 그냥 정시 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정시 어지럼증이 나고 얘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덜이 알겠디다. 그래서 얘 그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시하고 머리에다가 두꺼비 시원한 것 같고 얘 머리 무겁고 정시 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게 신기하게 근육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1: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0: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놀라람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찾았습니다. 남자들이 네. 또 어제 거진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 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전단에 네.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예상은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그렇죠.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네.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니경착이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형 네.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징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퇴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신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0: 적게 쌓아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예.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 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예.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예.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간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간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간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정답치료법이죠. 그래서 간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간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간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듯이 불어나는 듯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예?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예?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는 저기 이게 단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에 매일 빡들어지고 귀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이 갔다 걸렸다고 하는데 간에 도착했다.
0: 예.
2: 그래서 이 약을 제대로 치타고 나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확히 할까 여기가 간에 도착.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수업날 약간 저대간에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0: 예.
2: 그래 밥 처음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쉽고. 그냥 그냥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고.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없고 여기 나서 나눠진다 하지. 그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
0: 네.
2: 그래, 내 석 달 만에 병원에가 검사한 게 간이 어딘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고 합니다.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달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0: 그러니까 나는 요매 이시라가 저는 그 약 우주니 어떤 들려 살고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고.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네. 활동이 있습니다. 예.
0: 그렇지만
1: 예.
0: 이렇게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보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 구복액이 아닙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벽오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 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입간 구복액은 이렇게 간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입간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0: 상당 상무위원이며 주당 이석인 호가복이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용정역 노인 변강행 주제 활동이 용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0: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교시로 출발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3일 연길에서 한국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 일행을 회견했습니다. 호가복은 연변주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조철기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서로 사이가 좋으며 상업적인 면에서 서로 통하는 바 연변은 단행간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지방과 경제무역, 인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연변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의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지역 특점과 자원 우세, 산업 토대, 비교 우세에 입각해 전통산업을 개조 승격하고 특색 우세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신에너지, 신소재, 신의약, 신의료 미용, 신장비 등 5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한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생물의약, 의료, 미용 등 분야에서 두터운 실력과 뚜렷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는 바 두 지역 간의 협력은 잠재력이 거대하고 전망이 높습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양국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행하고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 간 인원과 기업의 교류를 위해 더 많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연변에와 고찰하고 투자 흥업하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합니다. 연변주 당위와 정부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 조성에 주력해 한국 기업들이 연변에서 발전하는 데 질 높고 능률적인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호혜 상생을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조철기는 다음과 지표했습니다. 연변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발전 기세가 강력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계속해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지역이 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부의장 장승재,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추국,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공동 번영 발전 추동을 명확히 해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군평 청소기는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진보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과 력량, 희망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4장에서는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는 것을 둘러싸고 여러 민족의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이 함께 사회주의 현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데 관해 관련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해 민족 지역의 개혁 개방 전면 심화와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전면 융합, 자체 발전 능력 제고를 지지하며 지역 간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일체화 발전 규제와 차별화된 지역 지원 정책을 완성하며 연계 지원, 동서부 협력 등 지원 협력 기제를 건전히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계획과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의의를 부여하는 총체적 요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기초시설 건설, 산업발전, 공공봉사 건설, 자연자원보호와 생태문명 건설, 변강 안정공고 및 흥성, 풍속 개량 등 면에서 각기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구체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0: 2026년 연변주 경로 시즌 룡정역 로인 변강행 주제 활동이 13일 룡정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위지에서 연변에 온 객거 로인들과 주내 로당원, 퇴역군인,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홍색 교연 기지를 찾았습니다.

0: 하자 혁명 역사를 되새기며 변강 발전의 새 성과를 몰입식으로 체감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민정국 주 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주최했습니다. 가동식이 끝난 후 로인들은 먼저 용정시에 위치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을 찾았습니다. 해설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실물과 역사 자료 사진을 살펴보며 간고했던 혁명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로당원과 퇴역 로병들은 감회에 젖어 자신이 변경을 지키고 수호했던 체험을 현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변강의 안정과 평화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퇴역 로병 감사영입니다. 이 전람관에서 교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를 명기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 우리 국가를 더 훌륭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이어 일행은 용정시 지신진 명동 중학예터 박물관을 찾아 홍생문화의 저력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활동에서 로인들은 보고 듣고 교류하면서 향촌지능 사업이 변경 촌진에 가져온 새로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 민정국 당조 성원이고 주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 주임인 김웅입니다. 로인 변강행 활동을 개최하는 것은 룡정의 홍색 자원, 변경 풍광과 민속 건강 양생 우세를 활용해 로인들이 변강을 구경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민속을 체험하고 건강 양생을 향수하는 과정에서 만년의 즐거움과 보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변강 특색 건강 양생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만년을 편안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나흘간 진행되는데 민속 제작 체험, 변경 연선 참관, 로년층 취미 문화 체육 활동 등 특색 활동도 조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로인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룡정 변경 민속 건강 양생 문화 관광 특색 명함을 1층 빛낼 계획입니다.
1: 연결시 신흥 분야 당건설 사업 요건들 중에 이런 당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뿌리 내린 지 15년 동안 혁신적으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을 탐색해냈습니다. 그녀는 65평방미터의 문방구 가게에서 시작해 오늘날 상권, 서원, 협회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당건설 전현 진지를 발전시켰고 당건설 사업을 기업관리, 업무 경영, 사회봉사에 융합해 당건설, 상업, 교양의 심층 융합을 실현하면서 당기가 신흥 분야에서 높이 휘날리도록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수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이고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석이며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 광장 매장, 대학을 졸업하고 자주 창업에 나선 한 여성이 입당 신청서를 왕염양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관망하던 데서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기까지 이 청년 창업자의 변화는 왕염양이 다년간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주변 여성 경영자들을 감화시킨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다년간 왕염양은 선으로 스타일 쇼핑광장, 진달래 여자서원, 여성기업가협회 등 3개 당지부를 건설하고 우수한 여성 창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인도해 주동적으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고 신흥 분야 당원 대화를 끊임없이 장대시켜 홍색 씨앗이 상권과 여성 창업자들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싹트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광장위원회사 상인 류문휘입니다. 당원이 된다면 신념이 더욱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조직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솔선수범을 통해 제 사상을 당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사회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입당 소망은 왕염양이 혁신적으로 내놓은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당건설 사업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왕염양은 당건설을 7위 융합해 방향 인수를 촉진하고 당조직의 결책을 기업 관리 전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당건설을 업무에 융합해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당원 시범 일터를 설치해 생방송과 봉사 일선에서 당원 신분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또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시켜 사회구역 공익조직과 연동해 여러 가지 해민 봉사를 펼쳤습니다. 연길시 여성기업가협회 당지부 서기이고 회장인 왕염양입니다.
2: 我所服务的几个党支部呢，
1: 저는 제가 소속된 몇 개

0: 당지부에서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혁신 사업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당건설을 사회 질의와 기업 발전 그리고 우리 당원의 사상 의식 인솔에 융합하는 것입니다. 여성 기업가 협회에서 당원 한 명을 발전시키면 그 당원이 성장한 후 소속 당지부와 기업으로 돌아가 당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연변의 진달래처럼 온통 붉게 피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융합, 세 가지 촉진 사업 기제에 의탁해 왕념양은 당원과 기업 골간 쌍방향 육성 기제를 건립했습니다. 당건설을 봉사에 융합해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그녀는 진달래 직업양성학교에 의탁해 전문 생방송 양성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구축한 당건설 플러스 양성 플러스 취업 새 모식은 광범한 여성들에게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왕념양입니다. 우리 산하에는 직업기능 양성학교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루게로 연 3,500명 가까이 양성했고 취업률은 40%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건설과 개인의 발전을 융합시켜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스타일 쇼핑광장 위원회사 생방송 진행자 왕환남입니다. 처음 연길에 왔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연길에서 저만의 터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왕석이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8층 양성기구에서 편집과 생방송을 포함한 1년의 양성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합격된 생방송 진행자가 됐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공익활동에 참가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계속 자신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향 창업 청년으로부터 세계 당지부를 관리하기까지 왕념양은 시종 업무가 어디까지 확장되면 당조직도 그곳까지 건설한다는 초심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는 착실한 당건설 사업으로 입당선서를 실천해 붉은 진달래가 상권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왕념양은 우리주 신시대 신흥 분야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의 생동한 본보기로 됐습니다.
1: 도로 교통안전 위험을 경계 해소하고 관할구역 대중의 출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에서는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전문 정돈 행동을 펼쳐 상시화된 엄격관리 태세로 교통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연길시 연화로 교통경찰이 흰색 차 한 대를 멈춰 세우고 운전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운전수가 2022년 만취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을 발견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지만 해당 운전수는 2026년 5월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입니다. 반시간 뒤 교통경찰은 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남성 한 명을 적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는 림시 압류됐고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지휘중심 민경 조욱양입니다. 이번 행동에서 우리는 경찰차 3대와 경찰 12명을 출동시켜 연길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한 전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문 행동을 통해 운전수들의 법률 준수 의식을 일층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5월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한 이래 8월 13일까지 전주 범위에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 1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전문 정돈 행동은 전면, 무관용, 엄격집법, 실효 중시 원칙을 견지하고 고정지점 검문과 동대적 유동 순찰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위법 공간을 전방위적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무면허 운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행정구류 등 처벌 조치를 실시합니다.
0: 연변 대표팀은 8월 13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일반 경기 마지막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내몽골 자치구 통료시로 출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이 통로역 출구대청에 도착하자 통로 주최 측에서 정성껏 준비한 환영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0: 마도금으로 구성진 축배가가 울려 퍼졌고 몽골족 복장을 차려입은 여러 명의 사업열꾼들이 감독과 선수들에게 향긋한 마요주를 권했으며 순결함과 영혼을 상징하는 하다를 걸어줬습니다. 동료시 영빈 일꾼 연미군입니다. 아주 격동됩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이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미리 축원합니다. 선수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원은 풍경이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다우며 음식도 맛있습니다. 곧 펼쳐질 이번 대결은 두 팀이 4강 진출을 위해 펼치는 사활전일 뿐만 아니라 축구를 유대로 연변과 통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 통교시 올림픽 체육 중심 경기장에서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열정과 온정이 어우러진 이번 경기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장천우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고 모두 정말 열정적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1: 용암일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국 도로학회 관광교통사업위원회에서 근일 2026년도 아름다운 도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안도현 장백산 관광환선 영리도로가 입선됐습니다. 영리도로는 장백산 북쪽 기슭의 리내에 위치했으며 장백산 아래의 작은 강남으로 불리는 량강진을 관통합니다. 량강진의 삼림 피봉률은 93%이고 사계절이 한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도로 연선은 사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산꽃이 만발한 경치를 감상하고 여름에는 숲의 시원함을 누리며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빙설이 빚어낸 정취를 즐길 수 있어 운전하면서 경치를 감상하기에 제격입니다.
0: 연결시 분열연합회에서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프로젝트 집행단위인 연결시 언니 수제 장식품 수공방과 손잡고 량질 수공예 기능 수업을 연결시 삼도반진에서 실시했는데 전진 40여 명의 농촌 여성들이 조선족 코바늘 뜨기 기능 공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성구 부녀아동 발전 전문 자금의 지원을 받는 길교 공방 수공 제작 육성 프로젝트가 실속 있게 추진돼 실효를 거두도록 하고 농촌 여성들의 령활 취업과 소득 증대 경로를 일층 넓히며 여성들의 창업 혁신 활력을 충분히 방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8월 15일 저녁 6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홈에서 대련 곤승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통로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개정에서 저녁 7시 10분부터 경기 전 다채로운 공연과 경기 전 과정을 실황 중계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양로호입니다. 예, 양로호입니다.
2: 네.
3: 주방 모집 합시다.
2: 네, 다시 말씀 주세요.
3: 예, 양로원에서 주방 모집 합시다.
2: 아, 양로원에서 주방 일꾼을 구하십니까?
3: 예.
2: 네.
3: 전시 电话
2: 158-433-5311번. 남녀 제한 없습니까?
3: 혹시 여자입니다.
2: 네, 여성 주방 일꾼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예.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0: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1: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
1: 피아노 팔려고 합니다.
0: 네?
1: 피아노를
0: 파시려고요?
1: 예.
0: 네.
1: 피아노를 살 때
0: 네.
1: 오늘도 4만 원짜리입니다.
0: 3만 원요?
1: 4만.
0: 4만 원요? 네, 네. 비싸게 사셨네요.
1: 네. 네. 피아노 좋은 길 합니다.
0: 네네.
1: 오늘 우리 손 얘기인데.
0: 네.
1: 그 손이 저 아이스인 거.
0: 그래요? 네.
1: 대학 가놓고.
0: 네네.
1: 이제 팔려고.
0: 아.
1: 싸우고 많이 썼는데, 안 팔리라고 썼습니다.
0: 네네. 연락번호 말씀해주세요.
1: 제가 한 가지입니다.
0: 네.
1: 기다려요. 북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1: 북은 전 세계입니다. 안 따였습니다.
0: 네.
1: 예. 네. 그래서 이게 팔려고 합니다.
0: 네.
1: 여기서, 이거, 저거, 뿐들었는데, 전화번호.
0: 네.
1: 159. 4333.
0: 4333.
1: 7790.
0: 7790번. 알겠습니다. 네. 159-4333-7790번요.
1: 네.
0: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네.
0: 네. 연락 기다려 보십시오.
1: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기부세를 주다입니다.
0: 네.
2: 위치는 주 목재 시장 남쪽에.
0: 네.
2: 3층 집이 순파가 한 100평방 되고.
0: 네.
2: 2층 집이 한 400평방 되고.
0: 네.
2: 마당 3,000평방 되고.
0: 네.
2: 이게 주로 장바하고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큰 기력이 돼서.
0: 네.
2: 네, 그리고 가순 시장인데 또 5층 집이 세력 죽게 있습니다.
0: 네.
2: 네, 그리고 저 소형 시장 동쪽에.
0: 네.
2: 땡키로 팔 게 있습니다.
0: 네.
2: 예, 네, 내 전화는 155.
0: 네.
2: 2678.
0: 네.
2: 3177번.
0: 3177번. 네, 가순 시장 부근에 있는 집은 평방수가 어떻게 됩니까?
2: 한 60평방.
0: 60평방미터.
2: 네.
0: 세 주는 겁니까?
2: 네, 새로 줍니다.
0: 네, 그리고 소형시장은요?
2: 그거는 90몇 평방입니다.
0: 90여 평방미터입니까?
2: 그거는 8개입니다.
0: 8집이요? 네, 네, 몇 층입니까?
2: 96평방인지 그렇습니다.
0: 몇 층입니까?
2: 아, 10층.
0: 그래요. 이렇게 네. 8집과 새를 주는 집을 면적과 네. 층수를 상세히 알려주셔야 제가 또 네. 재방송할 때도 편리하죠.
2: 네,
0: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영규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네, 남향으로 된 집이고요. 하남시장과 연결시 제5중학교가 가깝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보건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깝고 네, 교통도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여름에 남새리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고교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

1388-9433 3616번 1389433 3616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이에 열공급이 아주 잘 됩니다. 연락번호 1884490061번 1884490061번입니다.

연결시 전남에 위치한 남원 서구역에 6층 집을 세줍니다. 집안에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면적은 67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0: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1: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2: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3: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 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가전 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선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립니다.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

0: 1384436 5055번입니다. 네, 룡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집하는 광고를 하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위치는 하남 도매 시장 부근이고.
0: 네.
1: 예, 면적은 92평이며 침실 2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이 6층이고 아랫모 깨끗하게 장식되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85
0: 네.
1: 4330
0: 네.
1: 9382입니다.
0: 9381번. 네, 층수를 말씀 주세요. 다시 말씀 주세요.
1: 네, 15층이 6층입니다.
0: 6층이에요? 네. 네,
1: 15층.
0: 하남에 있는 만익도매 시장 부근이죠?
1: 예. 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농촌에 있는 백도 집합니다.
0: 네.
2: 지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주거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2: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식물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네.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2: 구유 토지여서 냉이병이 가능합니다.
0: 네.
2: 받을 가격은 3만 원 그 좌우 받겠습니다.
0: 3만 원 좌우요?
2: 3만 원 좌우.
0: 4만 원요?
2: 3만.
0: 3만.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2: 138.
0: 네.
2: 9433.
0: 네.
2: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 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

이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력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 0233번 1583474 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안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원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혈중 지질 이상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반응은 생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는 평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혈중 지질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면 부족도 혈중 지질을 몰래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중 지질 수치의 급상승은 수면의 질과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콜레스테롤과 높은 중성지방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에 걸릴 위험도 현저히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인이 되며 악순환이 쉽게 형성됩니다. 왜 수면 부족이 혈중 지질을 급격히 상승시킬까요? 장기간의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는 인체의 만성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생리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통을 활성화시켜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런 고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의 대사 기제는 변화가 발생하는데 바로 섭취한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해 축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동시에 간에서 합성되는 총콜레스테롤과 점밀도 지단백도 증가하여 지질 대사망이 전반적으로 불균형해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밤을 새는 사람들과 교대 근무자, 심한 코골이 환자, 그리고 고압 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수면 문제로 인해 고지혈증이 유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0: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1: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0: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1: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0: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12가지 만성질환의 위험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산책보다 당 조절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초간단 건강법이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휴식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같은 5시간을 앉아있더라도 20분마다 일어나 2분씩 서 있으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20분마다 5분씩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률을 34% 감소시키고 인슐린 농도를 2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서 있는 것은 마치 몸의 재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 대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신체가 쉽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인구가 늘면서 피부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점도 모양이나 색이 변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점을 비롯한 피부 병변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점도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이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등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 흑색종으로 진행되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은 피부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기존 점들이 불필요하게 자극받아 변화하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점이 안전한지 간단한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암은 일반 점과 달리 양쪽 모양이 다릅니다. 둘째, 피부암은 점과 달리 경계가 흐릿하거나 들쭉날쭉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색이 균일하지 않고 한 점 안에 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등 여러 색이 섞여 있습니다. 네 번째, 연필끝 지우개 크기 이상이 되면 피부암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몇 달

사이 크기, 모양, 색이 변하거나 가렵고 피가 나는 증상이 동반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부과에 방문해 검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크기 변화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점이라도 최근 들어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점을 빼면 그 자리에 암이 생긴다는 속설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미용 목적으로 점을 제거하면 조직 검사를 하지 못해 악성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양이 의심스러운 점이라면 외과적 절제 후 조직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도 정작 실천이나 자가 점검에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외출 30분 전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잠깐 밖에 나갈 때도 챙이 있는 모자 등을 활용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돔의 시장 부근의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이고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피아노와 북을 팔려고 합니다. 피아노는 살 때 4만 원에 샀는데 네, 지금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거의 세 곳이나마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0: 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한가게 128원인데요. 지금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20각을 물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3각을 떠드리게 되어 있고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6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6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5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송보폐 웅담분을 사는 데는 이번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라면서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 소나무 송재 보배라는 보자의 송보폐 웅담분인데요. 보온 제품 자체는 국가 약품 비준 허마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중약으로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Z 문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보건품이 아니고 그 구박 OTC 국약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확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 송보폐 웅담분이 연구 출처가 보통 연구 출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며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으로 계시면서 연변대학 농학은 그 고음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성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제품 자체는 그저 단순하게 외과수술 행식으로 해서 그저 이렇게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이런 그 연구를 거치고 확실한 그 연구 중심에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그 우리 웅담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철담, 채담, 금담 이렇게 나눕니다. 철담이라는 것은 대단이란 말입니다.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24.5%를 차지합니다. 차에, 채라는 채소라는 차에, 차이담이라는 것은 백분제 75를 점하게 되어 있고 우리 역에서 나온 이 제품 자체는 금담에 속합니다. 0.5%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 성분은 보배급 상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0: 그러니까 0.5%밖에 차지 않는 이걸 분리 추출해냈습니다. 그렇잖아. 그것도 쭉 뽑아서 건조시키고 이래서 그 담으면 되는 병에다 담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아닙니다.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 그 응담품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는 이 법외급 상품으로서 효과가 빠릅니다. 드시게 되면 다른 응답물에 비해서 결국 효과가 진실합니다. 확실한 효과는 나타내게 되어 있다. 결국 효과가 비교적 전면적입니다.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복용 방법은 하루에 한 병을 드시는데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답물을... 이야기 나왔는데 이야기는 좋다는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몇년 전에.
0: 아, 그랬죠.
2: 지금 가면 예, 우리 언니가 예, 이 눈이 백내장도 있고 그다음에 눈물도 나고 바람막이 눈물도 나고 눈도 깔깔하지 이런 상황인데 내 응담보는 우리 언니가 쓰면 어떻게 하는가는 내 지금 논의합니다.
0: 아, 이 제품 잘 모르셨는데요. 편간 맹목의 효과를 뚜렷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점 효과가 편간 맹목의 효과인데 이미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미 눈에 그 수술을 받으셨거나 혹은 이미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제품 자체는 빨리 시작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편간 맹목의 효과를 봐서 이거 드시게 되면 눈에 피지거나 안통이 느껴지거나 눈이 부어나거나 눈앞이 보약해 보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시작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번에 우대 활동이 로인절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20각에 20각 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40각에 60각을 주게 돼 있고 이러니까 40각에 60각이게 되면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이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기본으로 한 각의 가격이 한 5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노인절 맞이 우대활동을 이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하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 이 제품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복용하는가 하면 전황에 이어서 복용하면 됩니다. 그럼 전황은 어디에서 오는가? 약방에 가게 되면 빈 전황을 몇 원 기근에 10원 좌우가 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전황에다 담아서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황주에 복용해도 되는 건데 좋기는 전황에 이어서 따뜻한 물로 복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로 40도 그 좌우에 되는 그런 물로 복용하면 캡슐에 이어서 원수에다 복용하면 약 효과가 아주 잘 그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 약간 높으나만한 그 온도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가 하면 편간 맹목의 효과 그 눈에 좋습니다. 눈에는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간에 좋고 그리고 특히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이 나거나 머리가 뻥하거나 이런 분들 손바닥 발바닥에 중앙이 따가워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저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은 흑곰한테서 담낭에서 분리 추출해냈기 때문에 흑곰은 기본으로서 동면합니다. 백곰은 동면하지 않습니다. 흰곰은 백곰은 동면하지 않는데 흰곰은 동면하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동면하는 그 과정에는 숨을 쉬고 있는데 기타 숨쉬고 있는 동물이라 하게 되면 백날 내지 석달 내지 다섯 달을 동면하게 되면 뭐 완전히 그거는 힘들어지죠.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석 달 내지 다섯 달, 제일 작아 백날은 그 동면하게 되었는데 이 백날 동면하는 어간에 어떻게 생존하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 지방을 다시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성법회 웅담부는 혈질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아주 특수한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법회 웅담부는 삼고가 있는 분들한테 이걸 뭐 이번에 가격도 많이

0: 저렴하게 돼 있고 우대 활동으로 많이 나가게 돼 있으니까 삼고의 특수한 효과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되, 그리고 지금 담당의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룽리다 룽스 하는 담당에 좋고 결석을 용해해 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응담본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아, 형 좋습니다. 이 있잖아요. 빼 쓰던 게 빼야해서 뒤에.
0: 예.
2: 그다음에 소화 잘 되고, 예. 입이 쓰던 게 지금 예. 깜짝같이 그도 하나도 이렇습니다.
0: 이게 바로 리다 룽스 한다. 담당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2: 그리고 그러니까 소화 잘 되지. 밥맛이 돌아지지. 그다음에
0: 골격통이 있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죠. 골격통도 해결 잘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이 뼈 아파서 용 좋습니다. 그래서 뼈 아파서 약간 후진 날이거나 어찌 뭐 업장 못했는데 지금 까다 이렇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이 저기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맥도 나고 요 이 눈동신도 나는 것 같은다.
0: 그렇죠. 예.
2: 예. 어쨌든 용 좋습니다.
0: 편간 맥막의 효과를 많이 봅니다. 예, 우선입니다. 그게. 예.
2: 오늘이 내 응담분 배달 받다고 그린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아주 열기로 차 있습니다. 20각에 20각, 40각에 60각 드리는 우대할도 진행됩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응담분이 좀 다음 나서겠다. 예. 우리 누나가 이제 강경화도 있고 담당의 힘이 있겠고 잘하고 이래서 응담분 뭐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용입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강경화가 있고 담당의 결석이 있거나 혹은 아무튼 담당의 이상이 있어서 입이 쓰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최상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대 가격으로서 특수하게 나가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네, 40각에 지금 60각 줍니까?
0: 아, 40각에 60각 줍니다. 이번에 특수한 노인절마디 큰 우대 할당은 공장 측에서 마음을 완전히 풀고 하는 우대 할당입니다. 예.
3: 대변인의 활동에 40과 배달받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거는 집에다 장만해놓고 누구든지 쉽게 손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까? 예.
3: 네.
0: 예.
1: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 이 제품 자체는 니달 룽스 합니다.
1: 네. 저로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응담문을 냈은 게 간이사관에 우련이 써졌습니다.
0: 예.
4: 우련이는 예, 예, 뭐, 응가리 있습니다.
0: 예.
4: 응가리고, 응가리 써는 저기, 고리무지 하고, 예, 성기 그것도 가고, 어떤 때는, 이라고 써 있다. 눈이도 형 나빴습니다.
0: 예.
4: 그런 게, 이 약 지금 썼는데, 이, 이, 그 뭡니까, 그, 그게 뭐, 짬이. 짬에 나빴던 게 짬에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예, 눈도 형날 밝아지는 감이 난다.
0: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았습니다. 쪼매이 내려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간 담당에는 특수한 편간 맥막의 효과, 청열 해독의 효과, 아무튼 이 간과 담당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4: 네, 기력간에 맥이 없어 땀 세게 흘린 게, 아, 땀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맥이도 나고 얘 땀도 그리 세게 흘린 게 아예 흘린단다.
0: 네, 보관, 후관 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예.
4: 나는 같이 40가 쌌습니다. 우연히 오늘도 40가 배달받았다.
0: 이번에 기회입니다. 기회 지나가면 며칠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본 제품 자체는 소염 진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응담분 자체는 소염의 효과로서는 충분하게 소염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골격통으로 염증이 생기는 분들, 그 외에 여기저기 기침이 잘 나거나 혹은 가래가 많이 성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청열 해독의 역할을 또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담분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 제품이 삼고에 이제 좋다고 했는데 특수하게 당뇨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즙은 기술은 우리 모든 소화 공능 그리고 소화 공능에서 불평형이 오는 거 평형을

0: 이로써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이 제품 자체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너무 그 높은 지방으로 해서 혈액검사를 받아보기도 하면 지방지수가 올라가는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이 확실하게 필요한 제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관절통으로서 너무 힘든 분들 가운데서 이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지금 논인에 들어와서 관절통으로 많은 약을 쓰는 과정에서 이 약만 쓰고 다른 약을 끊으라 그 말인 것이 아니라 어느 약을 관절통 약을 쓴다면 이 약을 더불어서 함께 쓰게 되면 관절통은 빠른 속도로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저한테 100페이지로 되는 이 공장 측에서 저에게 온 서류 가운데는 이 제품 자체는 항암 효과에서 보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건강한 곰이 그 담즙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데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세포 대사가 비뚤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모든 대사 활동은 내 세포가 정상으로서 세포대사가 진행된다면 암세포가 자라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포대사가 지금 엉뚱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암세포가 자라는 혹은 종양세포가 자라는 것도 막아주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견지하시게 되면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본 제품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간경화, 간경화 복수 혹은 또 지방간, 특히 지방간에 좋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 알코올간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 제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혈전을 용해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혈전이라는 것은 보통 지방으로서 많이 형성되게 돼 죽상경화를 형성하게 된 그거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 제품이 아주 우수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성법회 응담분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면서 삶의 깊은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의 작은 속 발견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안 정리나 식품 보관에 대해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의 지혜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주부 여러분, 주방 한쪽에 몇 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설탕 봉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포장을 뜯지 않고 또 오래됐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더니 왠지 버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네, 하지만 의외로 설탕은요, 대부분의 식품과 달리 제대로 보관만 했다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식품이랍니다. 네, 지금부터 설탕 유통기한의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요, 수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기운이나 곰팡이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설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더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도 대부분의 미생물은요, 설탕 속에서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균이 살기에는요, 너무 척박한 환경의 셈이라 할까요? 네, 세계 여러 식품기관에서도 설탕은요, 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유통기한이 전혀 적혀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적혀있을까요? 이거 마트에서 판매하는 설탕을 보게 되면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탕 자체가 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품질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권장기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권장기간의 의미는 아주 또 많기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먹어서 단단하게 굳거나 주변 음식 냄새를 흡수하고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색이 약간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부분 맛과 사용의 편의성의 문제일 뿐 설탕 자체가 부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굳은 설탕 버려야 할까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이 딱딱하게 굳은 것은요, 대부분 수분의 영양 때문이라고 봐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식빵 한 조각을 잠시 넣어두거나 귤 껍질이나 사과 조각을 잠시 함께 넣어두어도 되고요. 숟가락이나 또 밀대로 가볍게 부수면은 좋습니다. 단, 이 과일이나 뭐 식빵을 오래 넣어두다 보게 되면은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어떤 상태든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들어가 녹아버린 경우, 곰팡이가 생긴 경우, 벌레가 들어간 경우,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 다른 이물질에 오염이 된 경우라면 폐기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설탕 자체보다 보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설탕처럼 꿀 역시 오래도록 사지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수천 년 된 꿀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설탕과 꿀 모두 수분이 적고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할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는 설탕이었는데요. 하지만 식품 보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이 만든 뛰어난 저장성을 가진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과, 과자를 만들 때 또 제빵, 물론 잼이나 과일, 청처럼 오래 보관하는 음식에도 설탕이 널리 사용이 되곤 하죠. 무조건 나쁜 식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를 안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요, 최근 택배 상자를 뜯고 나게 되면은요, 바로 버리는 게 좋다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택배 상자를 계속 쌓아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네, 겉보기에는 택배 상자가 해로워 보이기는 보지는 않지만요, 후각이 예민한 분이라면 상자에 사는 특유의 냄새 혹은 자극적인 냄새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냄새의 정체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사실 이런 화합물을 배출하는 물질은 우리 주변에 매우 다양하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조차도 화합물을 배출하거든요.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화합물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무해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배 상자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릅니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의 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양의 상자를 오래도록 집안에 쌓아두면 화합물이 꾸준히 방출되어 실내에 축적이 되는데요. 그 총량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네, 또한 곰팡이가 핀 상자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 상자는 다양한 유해성분을 포함한 화합물질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를 흡혈극뇨, 네, 이를 코로 들이실 때 호흡기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화합물의 최종 목적지는 폐가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은 세포에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서 퍼질 수가 있으며 다양한 장기와 심지어 신경계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두 달 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거치며 세균, 병독균, 심지어 해충의 알까지 집안으로 유입시키곤 합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택배를 개봉하는 후 제대로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비비거나 또 음식을 섭취해 세균 및 병독균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택배 상자의 표면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과 수두대상포진병도, 곰팡이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택배 상자를 실내 오래 방치하다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실내 환경이 병원체의 번식과 부화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새로운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상자는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네, 바퀴벌레가 알을 낳을 때는요, 한 개씩 낳지 않고 수십 개의 알이 들어있는 단단한 알집 형태로 낳게 되는데요. 이 알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수십 마리 바퀴벌레 대균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부화한 바퀴벌레는요, 종이 상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자는 그들에게 딱 맞는 서식처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이 바퀴벌레는요, 빛을 두려워해서 어둡고 숨을 수 있는 틈새를 좋아하며 상자의 섬유소는 그들에게 최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택배 상자는요, 화재 위험도 동반하기도 하죠.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 포장 재료를 집안이나 복도에 방치하는 것은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 통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잡동사니 불이 붙는다면은요, 비록 처음에는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뭐 재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를 받은 후 가능하다면은요, 실외에서 개봉을 하고 실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개봉할 경우 현관에서 바로 처리하고 소파, 식탁, 침대 등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셔야 합니다. 이 택배를 뜯은 후에는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택배 상자를 실내에 보관해야 할 경우라면은요,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이, 네, 공기 유통이죠, 환기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고기는요, 고단백 저지방이라 돼지고기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최근 뭐 인터넷에서는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고 건강하다는 설이 또한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너무 기름지고 또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런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요, 어느 것이 더 건강한지 가릴 수가 없지요. 둘 다 붉은 고기에 속하며 각자 영양상의 좋은 점이 있으므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대부분의 소고기는요, 정말 우리가 먹는 지방, 설, 아이언맨의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요, 일부 비타민 B군 함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으며 살코기 부위의 단백질 함량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어떤 고기를 먹게 되면은요,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은요, 선택한 부위, 그리고 또 조리 및 가공 방법이라든가 먹혀드린 음식 등등에 의해서 좌우가 되므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진 소고기 부위보다는요, 살코기, 돼지고기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이 가공된 고기, 그렇죠, 소고기 제품보다 신선한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주머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섭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한 명의 여성 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백문 동지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김정순입니다. 1918년 8월 왕정엔 하마탕 대방자촌, 지금의 대흥구진 홍일촌의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의 영향으로 항일의식을 키워나가는데요, 1930년 겨우 12살을 나이에 당시 항일 아동단에 참가했고, 1932년에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학생, 그렇죠. 이 나이에 이미 항일 투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네, 1933년 김맹문 동지는요, 대홍위자 항일유격구 공산단위원회에 배치돼서 청년들을 조직하여 군수물자를 운송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935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항일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일연군 제3군 피복공장, 제6군 피복공장, 북만성의비서처,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주의부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후방근무와 군수물자 운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1936년 김백문 동지는 마침내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항일연군의 장령이었던 리조린 동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그리는 리조린 동지를 따라서 구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학습과 훈련을 받았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교도요단에 편입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험난한 국외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 후에 김백문 동지는 북한성 선구당의 부서기직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광동성 문화위원회 판공실 주임, 국가민용항공총국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새 중국 건설에 정력을 몰부었습니다. 2005년 김백문 동지는 북경에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그의 일부 유골은요, 고향인 왕청현 혁명열사릉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한평생을 조국과 혁명에 바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연변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설탕의 유통기한부터 시작을 해서 택배 상자의 위험성, 돼지고기, 소고기의 영양, 그 과학적 차이 등 다양한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한길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순관 생애도 함께 알아봤고요. 네, 일상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세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발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

D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토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백자방 구복액과 토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이사의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노인절 맞이 특 때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기 바라는데요. 백자방 구박액 한 곽의 가격이 398원입니다. 12일간 복액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는 15곽에 20곽을 얹어드리게 되었습니다. 큰 우대 활동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곽의 가격은 398원으로부터 17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은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더라. 주무시기 직전에 딱 뭐 한 대만 빨대로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게 되면 3, 40분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잠자기 힘들던 게 기본으로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어 있고 모든 온 하루 동안 필요했던 게 잠을 통해서 몽땅 해소되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정신이 젊었을 때처럼 또 새로운 날을 맞는 그런 새로운 기운이 제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490원입니다. 2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0: 구방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본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관절 치료 제품하고 확실하게 구별점이라면 드신 다음에 위가 아주 편하더라.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관절 치료 제품을 거의 처음 접촉해 본다고 이렇게까지 인정하면서 효과성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대비라도 이처럼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효과성이 뛰어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의 투골태는 노인절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백자반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방송에서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혈 보충을,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와 혈이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순환장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맥이 떨어지고 힘든 노인 생활 가운데서 기혈 부족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끼 보혈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는가 하면 간과 콩팥이 아주 좋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들어서서 신체가 허약해지면서 정신이 나지 않고 늘 흐릿허분하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해결받게 되어 있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눈이 늘 흐릿허분하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머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강, 콩팥이 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백자반 구박약이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자반 구박약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가 하면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희 집이 백자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문경 지역에 진압도서 아이들이 자꾸 머리 신함이 영역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백자반 선택해서 봤는데 지금 써보니까 진압도서 되는 것은 많이 났고 머리는 다 신함이 그렇습니다.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혈당, 혈압이 모두 잘 조절받는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 특히 가슴이 답답하던 그 증상이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눈에 좀 더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된다, 이거.
0: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그 화신과학 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의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준다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우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제품을 드시니까 그렇게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하루에 한 번만 주무시기 직전에 딱 드시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두세 번 드는 그런 효과는 너무 날 정도로서 그렇게 편한 일신이 편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밤에 적지 않은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주무시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에 깨어나게 되면 근본상 뭐 아침에 4시, 5시까지 잠들기 힘들어진다는 분들이 지금 이 제품 자체는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11시부터 1시 사이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이런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즙을 만드는 데는 꼭 필수 조건이라면 당신이 깊이 자야 담즙을 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게 깊이 자는 걸 주요한 조건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자지 못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식욕이 떨어지고 얼굴이 팅팅 붓기고 밥맛이 없고 그게 바로 담즙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로 되어 있습니다. 온 하루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가 일한 그 피가 간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0: 간이 피를 몽땅 해로 갑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뚱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제가 백종원 구경을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2: 해가 심장이 온종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에 그리 나던 게 지금 그게 안 나고 머리 아프고 예, 기억력이 없던 게 이게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예.
2: 예. 결국 예, 위장 빠서면 소한테 밥만 먹던 게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결국 귀에서 소리 자꾸 나던 게 지금 소리 같은 게 자꾸 윙윙 소리 나던 게 지금 그 순서에 지금 어느 때 없었는지 없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부분적인 분들이 말씀한 대학에 담 귀에 소리가 30년 났답니다. 이걸 복용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적어들고 아마 이제 계속 연속 복용하면 완전히 제거될 것 같다고 귀에 소리가 나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불편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해결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말소리도 잘 안 듣겠다.
0: 그렇죠.
2: 이렇게 된 게 그 소리 안 났거나 지금 말도 영 잘 듣겠다.
0: 그럼요. 예, 예.
2: 예, 결국 소변이 잦아서 예, 저기 한밤에 다섯 개 수번 일어나오나 미네 자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0: 예.
2: 그래도 이제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하룻밤에 그래서 극성해야 한번 혹시나다 저 두 번 일어나지 안 일어난다.
0: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예.
2: 예, 그랬거나 저기 밤 통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예. 저기 허리 아파 걷기만 보던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예.
2: 예, 겨우 눈이 뿌염에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눈이 맑아진 감이 나고 예. 지금 이 한 가지 약으로서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예. 그래서 약이 아주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소리 약이 떨어져서 배달 받아서
0: 그렇게 하세요. 노인 활동이 좋으니 노인서 그 노인절맞이 우대할당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다방 저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 정말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이게 여러 가지도 되게 많다 말입니다.
0: 아, 당뇨가 노인성 질병 가운데는 제일 무서운 질병에 속하죠.
3: 예, 예, 이 손도 나빠지지, 그 다음에 혈압이 고혈압이지, 그 다음에 관심병이 있지, 그 폐기종도 있지, 그 다음에 어느 게 어느 부분이나 배 없는 부분이 없지.
0: 아, 그럼요. 그게 노인성 질병이죠. 예.
3: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1년 내내 병원으로 살고 이랬는데, 이 백다방 지금 쓴다며 있지 않을까, 예, 병원 아예 간다.
0: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그렇죠. 예. 예.
3: 손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심장 그리 통쇠 나던 것도 지금 예 이렇게 해결받았지. 그러니까 고혈압이 이거는 제 정사로 130에 오르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이상적입니다. 예, 예.
3: 예, 그러니까 머리도 아예 아프고 어지럼증도 아예 하고
0: 예. 예.
3: 그다음에는 예, 이 소화 잘 돼서 예. 밥 먹으니까 다리 호도도하면 어떤 때는 퐁당 물어들 것 같아 그런가 많이 두던게 지금 그 정신 없어져서 영 그런 걸 끼도 영 좋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종합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영 맥이 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부뚜덕 나고
0: 기혈 보충을 해주게 되어 있고 하니까 맥이 날 수밖에. 예.
3: 예. 그리고 밤잠은 예, 영 잘 잔다. 이 잠이 영
0: 잘 잔다. 잠이 중요합니다. 예.
3: 예. 밤잠은 그래도 푹 자고 나면 예, 정신 나는 게 영 좋습니다.
0: 예.
3: 이번에 노인절 활동이 좋다니까 나도 좀 배달받아도 그냥 잠복에 쓰자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길게 견제 복용하시면 안전성이 좋고 효과성이 좋으니까 견제가 중요합니다.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1: 네,
3: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0: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예, 백자방 공부하고 쓰고 있습니다.
3: 예,
2: 예. 예, 콩밭이 나빠서 예, 고소양이 뜨기 다 붓고, 어떤 데는 소변은 아예 나가고, 다수박 이랬는데, 이 돈을 이 약 쓴 후에, 그냥 눈등이 붓긴 게 싹 내렸고, 소변이 역시 워낙에 잘 나고, 다시 아이 봅니다.
3: 그렇죠. 예, 예.
2: 이 혈압이 높은 것도 정사해야 되고, 예. 또 잠을 못 자는 게 잠을 용서하지 않는다.
3: 어, 그렇죠. 기발입니다. 예.
2: 예, 귀 눈이 부위에 기발된 게 또 밝아지는 감이 나고, 예. 귀 잘 들리던 게 또 귀 잘 들립니다. 예.
3: 예, 간과 콩팥을 도와주니까 자연히 그렇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 당뇨병 혈당 조절이 잘 아야 되었습니다.
3: 예.
2: 그래서 이게 혈타 이전 계속 정사입니다.
3: 아,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황정이나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기본으로서, 뭐, 당뇨병으로 인해서 심장,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낸 이런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받을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머리, 흰머리 됐던 게, 아니, 살 나는 게 다 검은 머리 되어.
3: 아,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
2: 예. 그리고 또, 예. 이발이 있었습니다. 그런지 간도 간염에도 용서했습니다. 예?
3: 그렇죠. 이게 붓간선 예. 해주는 데는 아주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2: 예, 예. 병원에 가서 바빠나 간 수치환을 용서하셨습니다.
3: 예, 간구의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게 큰 예. 시름 넣는 겁니다.
2: 예, 그, 땀이 정사되었단 말입니다.
3: 예, 선생님. 그렇죠. 그게 예. 이갈, 빙갈 그런 그 병독이 있는 분들 가운데 그게 복제가 억제됐다는 걸 말합니다. 좌뇌 정사로 됐다는 거는 그게 큰 효과죠. 예, 예.
2: 선생님 어렸을까나 쓰는 수술을 하고 왔었습니다. 이 심장도 용서하셨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2: 이, 이렇게 효과가 나는 좀 이 먹기도 얼마나 썼습니까? 구보약이 돼서.
3: 하루에 예. 한 번 딱 자기 전에. 예.
2: 한 번 딱 자기 전에 먹으면
3: 이렇게 저 예, 편한 제품이 드물죠. 예,
2: 예. 예, 먹기도 좋지, 먹음용 맛이 있습니다.
3: 그렇죠.
2: 예, 선생님, 예. 효과도 좋고, 아까나 15가지 배달받아, 난 장기적으로 오래 쓰자, 그랬네.
3: 어, 그렇게 하세요. 백자방 구박액은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1: 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는 이 두골 대리 한 석 달 쓰다가, 그 다음에 넉 달부터니, 이따가 뭐 백자와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3: 아, 그래요. 잘하시네.
4: 예. 예. 이 두골 대리 용도 없습니다. 먹고 바르고 할까에 용도 없습니다. 이야기. 나는 그렇죠. 손가락이 주로 예. 아파서 그거 쓴다 말이다.
3: 예, 예.
4: 손가락이 무슨 약을 써도 말아야 되고 또 위를 자가지, 이거 약은 어쨌든 국가발명 특혜가로 받았다지, 개미 힘이 센 그 동물이 이렇게.
3: 주성분으로 됐죠. 예.
4: 이 풍수 골프에 떨어야지 제품은.
3: 아, 그렇죠.
4: 선생님. 예. 예, 이게 리풍수비랍대다, 손가락 이런.
3: 아, 그게 예. 제가 이름 짓기 힘들어서 그랬는데 확실합니다. 손가락 중간마디가 부어나고 이렇게 한데 그거는 보통 부종이 아닙니다. 그건 류마티스 예. 관절염이 제일 전형적인 특점이 평생 가도 잘 내리지 않고 동통으로 전달되는 게인데 이 제품에서 그게 해결됐다면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4: 예, 이게, 야,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손가락이 내좀 아파서, 요거 딱 아파서, 예. 이 그릇을 지지 못, 칼을 지지 못하지.
3: 그렇죠.
4: 무슨 무거운 물건도 채소도, 예. 그래서 석은 내지, 그게 만에 넣은 다섯 건 이상, 그만 먹던 거. 손가락이다. 아, 손을 들고 오지, 그만.
3: 그렇죠.
4: 예.
3: 제
4: 손가락이 무슨,
3: 그게. 힘 쓰지 못하지.
4: 그게 어디, 그거, 예. 그, 있을 때 지겠습니까?
3: 그렇죠.
4: 그래서. 지금 무슨 이래서까지 들고 옵니다. 거리용 시장이 뭔데.
3: 그게
4: 손가락이 났을까 나와
3: 손가락 부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부수이 다
4: 예,
3: 빠졌습니까?
4: 예, 그렇습니다.
3: 아,
4: 다 나갔습니다.
3: 그게 보통입니다.
4: 그래, 이 예. 액자방 같이 있을까? 더 좋았을 때다.
3: 그렇죠. 예, 예.
4: 백사방에 맥이 나고 잠자자고 아침에 저녁에 한 대 맞다 먹고.

0: 반시간 전에 그래미 벌써 이렇게 잠영 자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거푸나도 원래 몸이 습이서 그런지 허무없던 게 두 가지 겸해 같이 있을까 용서하신다
1: 원기를 돋았습니다.
0: 예. 네, 백자방 사자 이 사건을 쌓았습니다. 정말 예. 예. 자꾸 싸자고 그러니까 또 이러셨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예. 우대활동이 특수한 우대활동이 노인절 맞이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투고패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쓰고 있는 가뭄에 저는 오른다 어깨가 경주염이 와서 예. 돌기도 바쁘고 도로 가기도 바쁘고 머리도 감기 위험되다 힘듭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투고패를 쓰기 시작한 게 저는 석 달 넘었었습니다. 예.
1: 아, 예.
3: 예, 그런 게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예.
3: 이 저기 투고패를 예, 저기 먹고 바르고 안마라고 이래까 효과가 영 빠릅니다 다른 약보고.
1: 아, 그렇죠. 특수합니다. 예. 이런 제품이 드뭅니다. 예.
3: 정말 처음입니다.
1: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예.
3: 예, 약을 쓰면 이도 상하고 먹지 못하고 버린 약은 얼마나
1: 그렇죠.
3: 됐습니까? 그런 게 이건 내비 위를 도와서 밥도 용 잘 먹게 된다.
1: 그렇죠. 예.
3: 이렇게 좋은 약이 정말
1: 드뭅니다.
3: 드뭅니다.
1: 제가 접촉해봐도 이렇게 국가 발명 특허까지 받아서 효과성이 전면적이 되는 이런 제품 자체는 고가 치료약에서는 기본으로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3: 정말 예. 처음 이렇게 써봅니다.
1: 예.
3: 이런 좋은 약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효과 좋을 때 계속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 끝까지 치료해야 될 중도에 살면 또 대비 더 솔지요.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이번 또 논의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약이 좋습니까?
1: 예. 그럼요.
3: 그래서 이번 활동에 써서 계속 치료를 하다고 그럽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우대활동 특수합니다. 노인절 맞이 우대할 때 노인성 질병이 우리가 지금 위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는 계기가 이번 우대활동 가운데 충분하게 체현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 발명 특허를 받은 주요한 그 역할 가운데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자가 면역계통을 자가적으로서 파괴하는 뇌졸는 뇌포를 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모든 약을 드신다면 내 면역력으로서 그 병을 이겨내는 이 능력을 키워주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제품 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는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관절 질병에 속하게 되는데 이 발명 특허를 받은 주요한 그 항목 가운데 이걸 해결해주는 중요한 OTC 국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겠다면 여러모로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다 포함하려니 풍한습으로 오는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지구상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인체에 필요한 70여 가지 영양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하고 풍습을 몰아내는 역할하는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관절통으로 힘들 때게 되면 주약에는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고 부종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경락이 잘 수통되는 칭펑텅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가면서 니 소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변이 잘 통하게 되면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관절통이 심각한 그 부위에 특히 무릎관절 발목 여기에 일단 통증이 진행될 때게 되면 부종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종을 빼주자면 콤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좋아야 되는데 콤팥이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소변이 자연적으로 잘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흑개미가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서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관절이 좋아도 서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 2, 3주 동안 침대에서 깜짝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해서 밥을 넘기고 뭐 화장실 못 가서 대소변 받아내고 이 정도 하다가 당신을 갑자기 내려서 걸으라 하면 못 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육이 심령 근육이 위축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게 되면 근육이 완전히 위축되게 되면 단독으로 서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 좋아지고 콤팥이 좋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근육이 좋아지고 그리고 골격이 좋아지는 흑개미가 들어갔고 칭펑통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관절 통통을 해결해주는 친유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관절이 통통을 해결해주면서 습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데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염 역할이 특수하고 쇼증 부은 걸 내려주는 이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성분들 자체는 한 가지 한 가지가 특히 위를 상하지 않고 위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드시고 외용약으로서 발라주고 마사지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생명자의 윈둥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침대만 딱 누워 계시고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수는 당신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두글대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2: 네, 판매 시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우리 몸속에 숨겨진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바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곳인데요. 혹시 짐작 가는 친구 있나요? 바로 우리 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오늘 이야기 제목은 신비한 몸속 소화공장인데요. 우리 몸속 소화공장에서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0: 신비한 몸속 소화공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연이는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는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잡곡밥에 고소한 계란말이, 상큼한 배추김치까지 골고루 맛있게 먹었고, 등교하기 전에는 엄마가 깨끗이 써준 달콤한 사과도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1: 낮에는 학교 급식으로 맛있는 갈비찜과 신선한 야채 반찬을 골고루 맛있게 먹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시소 미끄럼틀도 타며 실컷 뛰놀았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달

0: 달콤한 바나나와 초콜릿 과자도 맛있게 먹었어요.
1: 저녁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불고기와 시금치 나물에 고소한 감자볶음까지 골고루 배불리 먹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0: 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그저 배가 불러 좋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 아주 멋진 비밀 소화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 건강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 이 소화 공장은 바로 우리 소중한 위가 운영하는 몸속 소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우리 배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장 천장에는 작은 별 조명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언제든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0: 이 공장 안에는 부지런한 요정 직원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콤달콤한 비법 소화액을 만드는 산뜻 요정이고 둘째는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고 곱게 으깨주는 으깬 요정이며 셋째는 몸에 좋은 영양분만 골라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는 영양배달 요정이에요.
1: 세 요정은 모두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며 우리가 한입 한입 먹은 모든 음식을 받아 정성껏 가공하고 다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0: 우리가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면 음식은 목 안에 있는 길고 부드러운 식도 통로를 타고 슝 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이 신비한 소화 공장에 쏙 도착해요.
1: 그러면 맨 먼저 산뜻 요정이 작은 발걸음으로 살금살금 달려나와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특별 소화액을 차르르 골고루 뿌려줘요. 마치 맛있는 요리에 비법 소스를 뿌리는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신비한 마법 소스나 다름없어요. 이 소화액이 없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잘 풀리지 않아 소화하기 정말 힘들어지고 배까지 답답하고 불편해지게 돼요.
0: 산뜻 요정이 작업을 마치면 그 다음엔 으깸 요정이 두 팔을 걷어올리고 열심히 일을 시작해요. 으깸 요정은 밥알, 고기 조각, 과일 덩어리, 반찬 조각들을 모두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부드럽게 으깨줘요.
1: 만약 우리가 장난치면서 음식을 대충 씹고 급하게 삼키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뱃속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요정들은 훨씬 힘들게 음식을 쪼개고 두드리며 으깨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뱃속 요정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0: 으깸 요정이 음식을 부드럽게 잘 으깨준 뒤에는 이제 영양 배달 요정이 나설 차례예요. 영양 배달 요정은 부드럽게 잘 풀린 음식 속에서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내줘요.
1: 그리고 몸속 구석구석 촘촘하게 뻗어있는 혈액길을 따라 머리부터 발, 다리는 물론이고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영양을 배달해줘요.
0: 그러면 우리도 배도 든든해지고 몸에 힘이 불끈 생겨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 되며 키도 쑥쑥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1: 이처럼 뱃속 요정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는 매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요정들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 맞죠?
0: 네, 그런데 오늘 나연이는 2세 요정 친구들을 괴롭히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드리고 말았어요.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도 배가 고프다며 엄마 몰래 맵고 자극적인 매운 라면을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어요. 심지어 라면을 다 먹은 뒤에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꺼내 먹었어요.
1: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바르지 않는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 간식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평소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던 뱃속 소화 공장이 순간 시끌벅적해지고 말았어요.
0: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

0: 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조용히 일하던 소화 공장이 갑자기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다른 한쪽은 화끈하게 뜨거워졌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세 요정들도 깜짝 놀라 당황해하며 당장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1: 평소처럼 여유롭고 부드럽게 음식을 처리할 수 없게 됐고 공장 벽까지 살살 떨릴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이렇게 소화 공장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자 나연이도 자연스레 배가 살살 아파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불편한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0: 세 요정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몹시 힘들고 당황했지만 맡은 소화 작업만큼은 절대 멈출 수 없었어요. 요정들은 나연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일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1: 차가운 아이스크림 덩어리는 공장 안에 따뜻한 온기로 조금씩 천천히 녹여주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성분은 조심스레 하나하나 부드럽게 중화시켰어요.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온 온갖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어요.
0: 평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며 즐겁게 일했던 요정들이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도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요정들은 온몸이 지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몹시 힘들어졌어요.
1: 게다가 나연이가 텔레비전에 푹 빠져 구부정하게 웅크린 자세로 앉아 급하게 간식을 먹다 보니 소화 공장이 꾹 눌려서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요정들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0: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나연이는 점점 배에 통증이 심해지고 속도 매우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볼 기분도 없고 마음껏 놀 수도 없게 되자 나연이는 할 수 없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어요.
1: 나연이가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자 비로소 몸이 안정되면서 뱃속 소화공장도 제자리를 찾아 점차 차분해졌어요.
0: 지치고 힘들었던 세 요정들도 한숨을 돌리며 남은 일을 천천히 깔끔하게 마치고 드디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1: 다음 날 아침 맑고 상쾌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나연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그토록 아팠던 배가 싹 나아지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며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졌어요.
0: 세수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나연이는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마라볶음을 보고 손을 뻗으려다가 그만 멈췄어요. 순간 어젯밤에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1: 나연이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장난치며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소중한 사실을요.
0: 또 너무 맵거나 너무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밥을 먹은 뒤 바로 간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지키며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0: 자신이 잠든 사이 뱃속 요정들이 밤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자극받은 뱃속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지친 몸을 살뜰히 돌봐줬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연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일찍 자야 뱃속 요정들도 일찍 일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래야 소화공장도 언제나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겠구나.

0: 네, 사실 우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편하게 놀고 잠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1: 이 세 요정은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주며 우리가 키가 쑥쑥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부지런한 소화공장 요정들을 생각하며 바른 식사 습관과 올바른 앉은 자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꼭 잘 지켜줘야 해요.

0: 네, 친구들 오늘 뱃속 소화공장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않았나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부지런한 요정 친구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뇌 속 택배센터 요정들도 있고 오늘 만난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도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몸속 요정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1: 네, 친구들, 뱃속 요정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바른 식사 습관을 꼭 지키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일요일은 엽서장도 빨간 날, 내 마음도 빨간 날, 휴식하는 날. 다음 주일 뭘 할까?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럭커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직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은 오후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속이 타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들고 갔다. 손도가 거느린 운남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고 10분에 한 번 묻는가 하면 성벽 둘레의 방어 공사를 한 번 더 점검하라며 영거포 사람을 보냈다. 고축동과 진성은 바빠서 팽글팽글 돌아지었다. 증기를 오르내리리라 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밤에는 직접 손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도가 거느린 한계려가 수경제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된 일이라며 다그치었다. 그러고는 귀양을 지켜야 하는 가닥을 한참 강조하였다. 진성에게는 얼른 앞지하 부근에 있는 운남 군대를 얼마쯤 트럭에 싣고 가서 정진 비행장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장계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자정이 지나서는 설사를

0: 하느라 변소를 얼마나 다니는지 모른다. 송미령도 열이 올랐다. 날이 밝은 무렵에야 장계선 겨우 눈을 붙이었다. 하지만 한창 달기 차고 있을 때 갑자기 새든 소리가 들리었다.
1: 이게 무슨 냄새야? 구리 내잖아. 아유.
0: 송미령이 침대에 앉아 코를 움켜쥐고 소리를 쳤다. 장계석이 엉거주춤 일어나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구린내가 진동을 했다. 잠길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두 사람은 부랴부랴 호위병 장효진을 불렀다. 송미령이 풀임을 늘어놓았다.
1: 아유, 이 토론 귀향으로 당신이 겨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척동이나 진성을 보내면 될 일을 가지고 새생활 운동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더럽기 짝이 없다니.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위생관념이 없다지만은 귀주는 중국에서도 첫선에 꼽혀요. 아유,
0: 장효진은 방에 들어왔다가,
2: 내가 멀쩡할 리가 있겠나? 말해봐.
0: 그제야 장효진은 장계석이 지금 자기가 설사를 한 가닥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눈치를 챈다. 그러니 말없이 이불을 뭉쳐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효진은 시종실 주임에게 억울하다는 듯 말을 꺼냈다. 놀라서 설사를 하고는 애매한 집 탓을 하는군요. 시종실 주임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참, 전에도 위원장님이야 원래 그러시잖아. 상황은 갈수록 다급해지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장계석은 급히 왕천석을 불렀다.
2: 대포 소리를 들었겠지?
3: 들었습니다.
2: 멀지는 않더군.
3: 그렇습니다. 아마 남쪽 변두리일 겁니다.
2: 여기서 얼마나 되나?
3: 20리쯤 될 겁니다.
2: 성을 공격하지 않겠지?
0: 왕천석은 대답이 없었다. 장계석은 지도를 들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2: 왜 또 남쪽 교회로 갔을까? 귀향을 포위하려는 걸까?
3: 모르겠습니다. 놈들은 오당을 거쳐 동북쪽에 있다가 시바흐로 갔으니 얼마 전까지는 성 바로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마흐에서 또 돌아서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홍군은 언제나 종잡을 수 없지요.
2: 괴양을 포위하려는 것 같아.
0: 장계석이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중얼거리더니 명령을 내렸다.
2: 어서 가서 정광을 파악해 보고하게.
0: 오전 10시쯤 왕천석이 돌아왔을 때는 장계석의 낯빛이 달랐다.
2: 정황을 다 알았네. 손도가 얼추 다 왔어. 이제는 됐어. 얼른 군사회를 열어야겠네.
0: 이윽고 고축동, 진성, 진포래, 설악, 안도강 등 문무관리들이 방을 가득 메웠다. 장계석은 기분이 좋아진 데다가 머리도 퍽 상쾌해져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손에 색연필을 들고 지도에 금을 그으며 흥분해서 말했다.
2: 지금 요회의 부대가 도균과 독산에 머물고 있으니 홍군은 들림없이 남쪽으로 못 갈 거야. 놈들은 반드시 마장평을 지나 동쪽에는 진운으로 갔다가 호남섭으로 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0: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도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 회색 군복에 철갑 모자를 쓰고 군화를 신은 손도가 지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 장계석도 영문 총사령관이 잘 훈련시킨 덕분이라고 축혀 세우며 어깨를 두드렸다.
2: 이번에 괴양을 지원하느라고 사나흘에 400리라 걸었다지. 정말 수고가 많았어. 좀 쉬어가야겠지만은 전세가 위태로우니 더 수고해줘야겠네.
0: 그러고는 곧장 룡리 쪽으로 출발해서 공산군을 뒤쫓으라고 명령을 했다. 장계석은 자기가 벌써 준위에 있는 설악한테 동쪽으로 석천, 여경으로 가서 공산군의 앞을 가로막으라고 했고 하건들은 대군을 호남 서부로 보내도록 했으니 빨갱이들을 한번 소탕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있게 말했다. 이런 장면에

맞뛰어보지 못한 선도는 젊은 나이에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들떠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장계석의 명령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장계석은 고개를 돌려 시종실 주임을 찾아왔다. 선도의 부대가 수고가 많군. 돈 몇만 원을 내어 위로를 해주게. 선도는 경례를 척 붙이더니 싱글벙글해서 방을 나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성의 동남쪽과 룡리 쪽에서 총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계석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선도가 어제 성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홍군 정찰병들의 저격을 받아 차는 못쓰게 되고 호위병 넷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도는 나머지 호위병들과 함께 성령차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했다. 장계석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왕천석이 홀가분한 얼굴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제 됐습니다. 홍리 지나갔습니다. 장계석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재빨리 물었다. 놈들은 남쪽 변두리에 있지 않았나? 아닙니다. 어젯밤에 이미 서쪽으로 머리를 돌려 화기를 거쳐 청남으로 빠져서 광손 쪽으로 갔습니다. 광손? 홍군이 호남섭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광순인가? 다시 호남섭으로 갈 수야 없지요. 지금 그들은 운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계석은 꿈에서 깨어난 듯 불이 죽어 고개를 숙이었다. 며칠 뒤 장계석은 귀양을 떠났다. 신문에는 새로운 인사 소식이 실렸다. 왕천석이 맡고 있던 귀양 경비 사령 자리를 부사령 곽사연이 맡고 왕천석이 겸하고 있던 귀양시 공안국장 자리는 소수경이 대신한다고 했다. 앞길이 창창하다고 믿었던 왕천석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소수경은 희죽 웃으며 자리를 꿰차러 왔고 공안국 둘레는 총을 꾸나든 병사들로 가득 찼다. 길목에는 무시무시한 기관총이 잔뜩 내걸리었다. 이 모두는 왕천석에게 귀주상의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음을 알려주었다. 제주가 출중한 대군벌은 리간 매수 솜씨가 효를 차기하고 목숨을 걸고 발악하는 소군벌은 궁제에 몰리다 보니 쥐꼬리만한 제조마저 바닥이 난다. 이 모든 것은 귀주 경례 싸움이 없는 탓이다. 왕가릴은 남은 병력을 거느리고 귀주 금서현 소재지에 머물고 있었다. 며칠 전 홍군이 귀양 가까이로 가자 그는 은근히 기뻤다. 선도가 금서를 지날 때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낯빛이 눈에 띄게 밝아져서 말했다. 손사령, 공상군이 이번에 갑자기 오강을 걸르는데 무슨 의도인 것 같나? 선도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건 늙은 통수를 물먹이는 거란 말이야. 그가 말하는 늙은 통수는 당연히 귀양에 머물러 있는 장계석이었다. 후에 홍군이 귀양을 이리저리 빙빙 돌다가 서부로 나가 운남으로 가자 마음이 퍽 복잡해놨다. 시원설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놨다. 홍군이 이대로 귀주를 떠났으니 기쁜 일이겠지만 이 좋은 시기에 자기가 설 자리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곧 귀양에 있는 림시사령부에서 전보가 날아왔다. 위원장의 시종실 주임 정불범이 온다는 것이었다. 왕가리는 못마땅하여 속으로 툴툴거리었다. 정불범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여기로 오겠다는 걸 보면은 한가로이 금서의 산세나 구경하려는 생각은 아닐 터였다.

왕가리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검사에서 귀향까지는 200리도 되지 않았다. 왕가렬이 생각을 재정리하지도 못했는데 정불범이 들이닥치었다. 그는 정성껏 한 끼를 대접했다. 그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위원장의 지시를 들을 차비를 하였다. 하지만 정불범은 멀리서 오느라 지쳤는지 이튿날 다시 보자고 하고는 들어가 버렸다. 왕가렬은 지루하게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날 아침 왕가렬은 일찍이 림시군 주휘부로 갔다. 하지만 정불범은 늦도록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왕가렬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있자니 벌써 수십 번도 더 생각했던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장계성은 과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 것인가? 전쟁이라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작자가 귀조에 온 첫날부터 왕가렬은 머리가 지끈거려놨다. 장계석이 도랑치고 가재 잡듯 공산당을 치면서 자신도 쓰러 버릴까봐 걱정스러웠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사실 반정동맹에 참가한 뒤로는 안갚음을 당할까 두려워 속이 한주만에서 살았다. 그때 발이 넓고 수완 좋은 아내가 발빠르게 남경으로 날아갔다. 만숙부는 두툼한 뱀을 보따리를 들고 송미령을 만나 남편의 역설을 들었다. 남편이 반장 세력과 소원을 잡은 것은 귀주로 들어오는 남편이 광서를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 수 없이 한 짓이지 어떻게 진심으로 장위원장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빗대를 세모았다. 송미령은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장위원장은 진작 그 일을 잊어버렸다고 다독여 주었다. 떠나기 전에 장계석은 직접 만숙분을 만나 왕가를 들어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공산군 도벌에만 전념하라고 전하라고 했다. 호위 표달로 돈 5만 원과 아직 보장도 뜯지 않은 독일제 20발 연발총도 들려보냈다. 아내가 돌아와서 장계석의 말을 전하며 선물들을 앞에 쭉 벌려놓자 왕가리는 대군을 거론이고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기뻐하였다. 설악이 군비를 잘라버린 일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었다. 그는 주문처럼 그때 일을 되새겼다. 장위원장이야 큰 인물인데 그렇게 인정사납게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불범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나타났다. 잘 다린 나사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턱이 뾰족하고 눈은 가느다란 것이 어딘지 고전극에서 부채를 들고 거들먹거리는 인물을 보는 듯 하였다. 왕장군, 어제 밤잠을 좀 설쳐나 봅니다. 정불범은 자리에 앉더니 떠보듯 물었다. 역시 듣던 대로야. 한눈에 잠을 설친 것까지 아는군. 왕가렬이 속으로 중얼거리었다. 하지만은 일부러 가슴을 쑥 내밀고 웃으면서 맞받았다. 정조임, 조임께서도 푹 주무시지 못했나 봅니다. 아, 저는 잘 잤습니다. 다만 장군께서 마련해준 숙소 가까이서 개 두 마리가 밤새 지는 통에 좀 불편하기는 했지요. 그럼에 개도 제가 주왕군이라는 것을 알아나 봅니다. 도통 한 집안으로 생각지 않으니 말입니다. 정불범의 턱에 안쓰럽게 매달린 염소 수염이 얄밉게 실룩거리었다. 그럴리가요. 높은 분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맞는 것이겠지요. 왕가렬도 마른 웃음을 웃었다.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왕가렬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지요? 저는 언제든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가렬은 고개를 좀 낮추었다. 위원장님께서는 몸소 오시려고

장편 소설 대장정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네,
0: 오늘 소개할 시인과 작품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 시간에는 이 단행간 공항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또 자영업도 했고 수석인으로도 거듭나고 있는, 그러면서 또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최홍련 시인과 그의 동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지난번에 우리도 최홍련 시인의 성인시 부분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오늘도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정고중을 졸업하고 연변경찰학교를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안국 일선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패선 사업도 했고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지했습니다.
0: 예.
1: 연변 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 수석문화협회 비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가사 사랑은 눈꽃대어가 매주 일과 우수상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노래 하얀 꿈은 예술세계 노래 공모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런 노래는 또 창상 연변 이런 노래 시합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은 이건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당신이 사랑, 사랑은 눈꽃띄어 이건 리하수가 작곡했는데, 사랑으로 가는 길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불러졌습니다.
0: 네.
1: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0대부터 전반생에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봤지만 수석이란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등 연변 강줄기를 따라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상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줍니다. 자아성찰하게 항상 지켜줍니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는 현재 은성패선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석이나 등산을 즐깁니다. 탐석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합니다. 여러 간행물의 수필시 등 8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또 접하면서는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이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제가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극적이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도 순간을 적어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춰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란 망망한 대세 속에서 저는 한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날을 만드는 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0: 네, 오늘은 최홍련 시인의 동시 2편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홍련 시인의 동시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교감입니다.
2: 교감 최홍련 제잘제잘 초인종이 울려요. 아침밥 달라는 새소리 서로서로 양보하며 쌀한 줌 사이좋게 쪼아 먹어요. 제제제 포만감 넘친 소리 가슴으로 들어요. 매일 새들과의 정당 교감으로 아침을 열어가요.
1: 예, 이 동신이 아침마다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새들은 또 그 먹이를 받아먹고 조아라 제제제 포만감 넘치는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인간과 대자연 속의 한 가지 생명들인 새들과의 교감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의 매일다시피 창택의 수족들을 진열하고 화분통도 몇 통 진열해 놓는데 난데없는 새들이 날아와 창가에서 노는 걸 보고 매일다시피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부터 거의 매일다시피 새들이 찾아와 먹이를 찾는데 그때마다 시인은 저도 모르게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새들한테 먹이를 주곤 했대요. 그것이 나중에 시인한테 둘도 없는 정서적 교감이 되었답니다. 참 실제 있은 이 사실을 가공해서 동시를 엮었는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동심에 담아 잘 읊조렸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지난번에 장백산 잡지에 리어천 작가가 썼던 그 소설도 있는데 이 소설 역시 그 창턱에 새들이 날아왔는데 처음에는 새들이 그 집안에서 사람이 다가가니까 놀라서 달아났는데 점차 사람과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마지막에는 또 이 사람과 아주 그 저 정감적으로 또 통하고 또 그런 그 관계가 또 형성되었던 예, 그걸 봅니다.
1: 이게 아마 이게 조금 이게 사회 발전 추세 같습니다. 애완용 키운다든가 새를 키운다든가 이건 지금 이제 리어처이거나 이 최홍여이건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연 네. 주동적으로 날아오게끔 네. 그래서 교감하는 참 멋이 좋습니다.
0: 네.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꽃날개입니다.
2: 눈꽃날개 최홍련. 하늘은 천사들만 모여서 사나봐요. 싸늘한 온 대지에 천송이 만송이 꽃뿌려 하얀 거위털 나풀나풀 춤춰요.
1: 예, 이 동신이 아주 짧은 동신인데 하늘나라를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상상하고 내리는 그 눈꽃을 날개를 날리는 천사들로 본 것이 그 포인트라 할 수 있겠죠. 그 천사들이 광림으로 해서 싸늘한 온 대지에 천송이 만송이 꽃들이 뿌려져 하얀 거위털처럼 땅으로 장식한다죠. 이 동시에서 하늘을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본 것이 아주 주요한 포인트라면 포인트겠죠. 그리고 땅을 또 싸늘한 대지로 보면서 현실 생활과 천상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인의 그 속심을 동심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택시비입니다.
2: 택시비 최홍련. 하학종을 등 뒤에 달고 오빠와 나는 신바람 일구며 상점으로 뛰어간다. 엄마가 주신 택시비 5원, 그건 우리 나름이다. 새우깡, 팝콘, 감자깡을 사버린다. 발갛게 언 얼굴 독에 집에 들어선다. 들켜버렸다. 그래도 꾸중은 없다. 오빠의 어깨에 걸린 내 책가방이 대공을 세운 셈. 히히 호호 만세.
1: 예, 이 동시는 현실 생활 속에서 시 소재를 찾아 쓴 재미난 동시입니다. 엄마는 오빠와 나한테 매일 학교 갈 때 타고 갈 택시비로 딱 5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원으로 새우깡이나 팝콘을 사 먹고는 그냥 추운 날씨에 걸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빨갛게 온 얼굴 두개 때문에 엄마한테 꾸중은 듣지 않았죠. 더구나 오빠가 내 동생의 책가방을 메고 오는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엄마는 더 두말을 하지 않았죠. 마음이 짠하면서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이 마음이 엿보는 재미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시냇물입니다.
2: 시냇물 최홍련. 시냇물은 졸졸 흐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눗물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돌돌 흐릅니다. 엄마, 아빠 구슬땀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소알소알 흐릅니다. 언니, 오빠 꿈덩이 씻고 흐릅니다. 금수강산 꿰질러 멀리 멀리 동해로 흐릅니다.

예, 이 동시는 여러 가지 그 부동한 경우의 감정을 인입해서 시냇물이 흐름을 쓰고 있습니다. 경우마다에 다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엔 고난의 연대였으니까 시냇물도 피눈물 씻고 흘렀고,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한창 건설이 시대였으니까 땀 흘려 일한 부모님들을 닮아서 시냇물도 구슬땀 씻고 흘렀고, 그리고 새 시대엔, 즉 언니, 오빠 시대에는 대학교랑 다니는 언니들, 오빠들이 희망찬 꿈덩이를 씻고 흐른다. 그리고 이 시에서의 의성, 의태 사용이 돋보입니다. 천년에서는 고난의 연대니까 졸졸, 두 번째로는 구슬땀 흘리던 건설이 연대니까 돌돌, 세 번째로는 희망찬 연대니까 신나게 통쾌하게 쏠쏠 흐른다고 했습니다. 경중을 가르고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징 부사들을 사용한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의 향기입니다.
1: 봄의 향기, 최홍련. 잔디밭에 홀로 쳐다보는 민들레꽃 곱게도 피었구나. 내려다 보고 있는 라일라크 보라색 빛깔 정답구나. 민들레꽃 향은 없어도 화려함이 돋보이고 라일라크 화려함은 없어도 향에 취해 발목 잡히네. 방에 돌아와 동화책 펼치니 책 속에서 라일라크 향이 솔솔 묻어나고 민들레꽃이 뒤질세라 사뿐히 걸어나와 눈과 코를 마음까지 푹푹푹 젖게 하네. 향긋한 봄은 서서히 우리 곁에 와 있었네.

이 동전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민들레꽃과 비록 화려함은 없어도 향기가 기막힌 라일락을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봄을 맞아 피어났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또 집안에 들어와서도 방금 보았던 민들레와 라일락의 향기가

0: 또 우리 곁으로 찾아들게 함으로써 점점 가까이에 스며드는 봄을 촉감이나게 잘 그려낸 동시라고 생각.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잔디입니다.
2: 봄잔디 최홍련. 파란 조단이 펼쳐졌구나. 꽃을 받쳐두는 합판이라도 좋지.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대지에 온통 사랑 넘치게 하는구나.

0: 예, 이 동신은 온통으로 그 대지를 사랑으로 감싸는 잔디를 쓰고 있는데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파란 수단이나 녹색 융단으로 온 대지에 쫙 깔려 꽃에겐 화판으로도 되어주고 푸른 봄날이 그 사랑 가득 넘치게 깔아주는 잔디를 잘 형상화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작디작고 별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키 작은 잔디의 그 숨은 미적 향수와 폭넓은 가슴을 잘 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2: 햇님 최홍련.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
0: 예, 이 동신이 가을이 저물어가는 풍경 속에서 햇살을 홍시 하나로 비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서탱에서의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에서 계절이 끝나갈 때 쓸쓸함과 어둠에 대한 걱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차에 푸른 하늘이 걸어놓은 홍시 하나라는 독특한 비유로의 시선을 돌립니다. 해를 홍시에 빗대어 늦가을 하늘에 매달린 붉은 태양이 마치 탐스럽게 익은 감처럼 보인다는 그 발상이 참신하고 따뜻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는 그 햇살이 단순히 시각적인 대상에 머물지 않고 온 산과들에 퍼져있는 향기로 확장됩니다. 붉은색을 시각이 아는 후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그 감각적 표현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그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이미지와 감각이 전이가 돋보이는 동시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꽃과 꿀벌입니다.
1: 꽃과 꿀벌 최홍련. 벌들아, 꼬독꼬독 노란 꽃, 하얀 꽃, 해시시 웃어요. 꿀벌은 붕붕 꽃속을 헤집으며 사랑 고백 분주해요. 봄바람 솔솔 성순한 부채질, 향기로운 꽃과 꿀벌, 이 땅의 행복천사 쌍둥이.
2: 예, 최홍련 시인이 그 꽃과 꿀벌은 봄날의 따스한 전경을 생생하게 그리는 동시인데, 꼬독꼬독 해시시 붕붕 같은 의태어가 살아있어서 읽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꽃 하얀꽃 부지런히 꽃속을 헤집는 꿀벌, 또 솔솔 부는 봄바람까지 마치 한 폭의 그 색채가 선명하고 움직임성까지 잘 가미된 영상처럼 눈앞에 나타납니다. 꽃과 꿀벌을 행복천사 쌍둥이로 표현하며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앵두입니다.
1: 앵두 최홍련. 승계를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 앵두 따다 먹어.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몇 알 뿐. 그래도 그건 할머니 사랑, 할머니 뜨거운 사랑.

예, 이 동시는 2018년 아동세계에 발표된 동시인데 짧지만 참 따뜻한 시입니다. 층계를 위해 내려가는 평범한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할머니 목소리 하나로 시가 시작된 아주 소박한 일상의 한 장면이죠. 사투리라 할까 앵두를 앵두라고 부르는 할머니 그 말투에서 정겨움과 친근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메달뿐 많지 않은 앵두지만이 그 적음이 오히려 할머니 그 마음을 더 간절하고 진하게 느끼게 합니다. 빨리 저거 앵두를 따먹으라 하는데 가볼까 미아리 없다. 결국 그 미아리 앵두는 할머니 살아 그것도 뜨고

0: 그런 사람으로 승화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서 소개한 시의 꽃과 꿀뿌리, 봄날의 환희 생명력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한 동시 앵두의 이건 할머니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기억을 또 노래했습니다. 두 편 시 모두의 일상 속에서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이 돋보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겨울 이야기입니다.
2: 겨울 이야기 최홍련. 하늘에서 하늘하늘 하얀 사랑이 저결 촉촉함에 햇솜 같은 아기 사랑 나풀나풀 앙상한 가지에 하얀 털 실어 왜 많이 껴입어도 춥지? 왜 아직도 이리 떨리지? 바람이 지나가다 귓속말 서곤서곤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0: 예, 이 동심이 2017년 겨울에 쓴 시인데 겨울의 전경과 그 속에서 느껴진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선이 하늘에서 내린 흰 눈을 하얀 사랑에 비유하고 초겨울의 촉촉함 속에서 솜처럼 부드러운 사랑이 나풀나풀 내리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모습을 하얀 털실 옷으로 비유해 시각적 이미지를 또 살렸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한 체온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결핍되거나 외로운 마음 때문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바람이 건네는 귓속말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이 말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고통이나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좋은 동시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새입니다.
2: 새 최홍련. 제제제 아침부터 밥 달라는 소리 쌀 하나씩 서로 나눠 먹으며 제제제 아침이 열리는 소리 세상이 이쁘게 빛나는 소리
0: 예, 이 동시는 2018년 1월에 쓴 동시인데 시인은 지금 매일 찾아와 아침을 달라는 그 소중한 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자기조로 찾아와 창문에 매달리고 부들치며 정답게 구는 저 새들이 어쩌면 자신이 그 한 집안 식솔인 듯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알을 주면 서로 나눠 먹으며 또 좋다고 재잘거리는 새들 일부러 조류시장에 사다가 키운 새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때맞춰 찾아오는 대자연의 숨결들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을 그렇게 소중히 이기고 감사하게 반겨주는 동심의 사랑을 반주해서 그 애들을 받아주는 이 신 자신의 그 마음도 아주 그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무더운 이 여름날 최홍련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또 한결 청량한 기분을 느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내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3: 연결시 공원 가두에서는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2: 그늘레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출범해 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도록 흡인했습니다. 유리한 정책의 동풍을 타고 수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경험과 기술을 지니고 귀향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고향 보답형, 기술 창업형, 학업 성취 보국형, 효로 애친형, 안거 양로형 등 다섯 가지 류형 인원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귀향 창업 꿈 실현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적극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병원액이 처리되면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은 촌민들과 함께 별을 심습니다. 한때 해외에 나가 사업했던 그는 늘 고향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다가 2008년 시장 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향에 돌아와 창업길에 나섰습니다. 2013년 해랑강반의 뛰어난 수토 환경에 의탁해 김학철은 쌀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고 농업지원 정책의 혜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김학철의 쌀 산업 연간 수입은 30만 원에 달하며 여러 명의 현지 초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지부 인솔자로 됐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초민 조영당입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구획해 놓으니 일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때로는 간부들도 밭에 나와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김학철은 시장 발전의 흐름에 맞춰 각종 해농 부축 정책을 주동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사유를 전환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농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했습니다. 그는 올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지 쌀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적 판매 제약을 타파하고 활용해 질 좋은 입쌀이 산골을 벗어나 전국 각지에 판매되게 했습니다. 위지 로무 일꾼에서 창업 인솔자로 성장하기까지 김학철은 시종 온 마을이 잘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촌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도로를 닦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촌의 주거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는 또 농업기술 강습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초민들에게 소득 증대 능력을 직접 전수하면서 전 촌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갔습니다. 활용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석이 김학철입니다. 지금 외지에 나가 일하던 일부 농민들이 육속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경영해 보다 많은 초민들이 치부하도록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에 보답하고 초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2층에 들어서면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이 작업대 앞에 서서 커피를 정성껏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택은 일찍 해외 나가 로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면서 그는 커피 풍미를 정확히 조절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커피 산업과 문화 관광, 현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고향 연길의 커피 소비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는 것을 본 진동택은 기술을 갖고 귀향해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작심했습니다. 공청단 연길시위와 건공가두의 도움으로 진동택은 60여 평방미터의 사회구역 장소를 제공받고 수도요금과 전기요금까지 면제받아 연길시 첫 사회구역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두 연청 사회구역 당위석이 리정입니다. 이들이 연길에 남아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회구역의 조건과 이들의 수요를 연결시켰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장소가 없었기 사회구역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 이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진동택은 단순한 모방을 버리고 한국식 커피 제조 기술과 연길의 현지 풍미를 융합해 대표 메뉴인 성류 탄산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며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또 커피콩 팔찌, 커피콩 액자 등 문화 창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능 강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입니다. 제가 연길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는 연길 사람이고 또 연길에 우리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청 사회구역에 왔을 때 사회구역에서는 무료 경영 장소를 제공해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공익성 커피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구역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이 도움과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동택의 커피숍은 연길의 특색 문화 관광 소비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경로를 확장해 자체 개발한 특색 커피 음료를 주내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경영 사슬을 1층 늘릴 계획입니다. 김학철, 진동택은 모두 귀향 창업해 꿈을 이루는 대표적인 례입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외지에 나갔던 연변 사람들이 정책 혜택을 따라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연변으로 돌아와 실제 행동으로 향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창업으로 고향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근일내 주민족사무위원회는 귀향 창업 꿈 실현 브랜드 건설을 중요한 창력점으로 삼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단단히 틀어지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쌍방향으로 노력하며 정밀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향진 발전의 내생동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촌 전면 진흥과 변경지역 고품질 발전,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부유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련합니다.
향후 우리는 귀향 창업 꿈 실현에 대한 선전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귀향 인원들의 경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본토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동한 창업 사례를 통해 우리 주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0: 환경이 좋으며 창업 취업 환경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으며 양로 봉사가 좋다는 5대 우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지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뿌리 내리도록 흡인하며 연변의 민족 단결,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의 조화, 민생 행복의 새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1: 민생 행복의 신 편장.
2: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특색이 있는 경영 모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결시 공무원 가도에서는 상권의 발전 실제에 립각해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네 가지 줄선으로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益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들어서면 연도의 상가들이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공유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는 상권 당건설 치리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두에서는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세운다는 피복 원칙을 견지해 상권 연합당위를 설립하고 사급 련동체계를 구축했으며 독립당지부, 연합당지부, 유동당원당지부를 령활하게 설립해 상권 당조직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또 골간 당원들을 충분히 배치해 상권의 홍색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현재 상권 연합당위 산하에는 당지부 13개의 당원 120명이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석이 림송숙입니다.
3: 연길시 공연지도 왕창상처.
2: 연결시 공원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인기 명소로서 경영 모식이 새롭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동시에 조직 피복이 어렵고 치리 임무가 중하며 봉사 수요가 많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당건설도 그것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등 네 가지 차원에서 힘을 기울여 당의 정치 우세와 조직 우세를 상권의 발전 우세와 치리 효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더 붉게 하고 새 상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 조직이 세워지면서 상권 치리도 1층 승격됐습니다. 상권에서는 당위 의사회의와 상가 경영주 간담회 두 가지 기제를 실시해 상가 경영주, 부동산 관리 측, 직능 부문이 상시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경영 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으로 모어진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공유 쉼터를 종일 대회에 개방했습니다. 연도의 상가들도 공간을 내놓아 따뜻한 봉사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 부석이 초려영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한 후 관할 구역 여러 기업들이 더 큰 응집력을 가지게 됐고 함께 당건설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음과 힘을 응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쉼터 근무 활동에서 각 기업은 저마다의 우세와 특장을 발휘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양질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의 경제 번영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봉사는 상권의 홍색 명암을 1층 빛냈고 특색 문화는 상권 발전에 내실과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당건설 인솔 성실 경영 시범 상가 선정 민속 음식 플러스 문화체험 특색 로선 조성 등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공익사업에 뛰어들면서 진취적인 문명 기풍이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널리 형성됐습니다. 초려영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당위는 상권의 빛나는 정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당원의 신분으로 량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길이라는 도시와 연길시 당건설 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상과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연길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네 가지 차원의 당건설

0: 사업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권의 홍색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1: 안도현 인민무장부에서는 일전 초모의 응한 전현 여러 향진 가두의 정령기 청년들을 조직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 신체 조건과 정치 소양이 우수한 신병 역량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검사 현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초모사업 신체 검사 규정에 따라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의무 일꾼들은 엄격한 표준과 규범적인 절차에 따라 세심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매 하나의 검사 지표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꼼꼼히 검사함으로써 근원에서부터 병력 자원의 체질을 엄격하게 파악해 신병들의 체질이 모두 기준에 부합되게 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계속 공개 투명,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입대 지원 청년들의 정치 심사와 입대 전 교양을 해 올해 초모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입대 지원 청년들과의 소통 교류를 일층 강화하고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주어 이들이 군영을 더 잘 요약하게 하며 더 많은 우수한 청년들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0: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길림성 공안청 심리건강기층행 봉사대가 용정시 공안국을 찾아 심리건강 단체 시도 활동을 펼쳐 220여 명의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에게 전문적이고 따뜻한 심리건강 수업을 해줬습니다. 이는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이 심리건강 관심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들을 관심하는 관련 조치 시달을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층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업 압력을 완화시키며 대외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 전국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농구대회 촌 BA 북부 경기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는 황리허진 농구팀은 최근 집중훈련에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도문시 도서관에서는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재 손끝의 동신 무형문화재 학당 송나라 비단 수공 가방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송나라 비단 문화의 활성화된 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파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미 능력과 섬세한 조작 능력을 높였으며 전통 문화가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수공 가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독서 환경에서 송나라 비단을 접하고 송나라 풍의 미학을 료해하며 전통 무형 문화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올해 유엔 식량 농업기구 즉 FAO 농촌인증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된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또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사촌 두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소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 보호는 흔들림 없는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소 농촌 주민 수입이 뚜렷이 증가했는 바 인당 수입은 8,831원으로 전해 동기보다 636원 증가했고 증가률이 7.8%에 달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증가률은 전국 전성 평균보다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영성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량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 데다 비닐하우스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호재가 겹치고 향촌 관광 열기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에 힘입어 경영성 수입이 농민 수입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지위가 일층 확고해졌습니다.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량식 수매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영향으로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양도 비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헥타르당 평균 양도 가격이 500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 관광 발전에 힘입어 유효 부지가 활성화되면서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성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에서 농촌 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 정리, 단속 사업을 깊이 있게 펼치고 성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체 자산과 자원을 대외 양도했습니다. 한편 미등록지 토지 유료화를 엄격히 실행하고 집체 수입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집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임성 수입 또한 또렷이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조는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사업을 잘 추진하고 농촌 노력의 전환 취업을 충분히 흡수하는 토대에서 촌 집체가 실제와 결부해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격려해 농민들이 충분한 취업을 실현했습니다. 네, 일전 안도현 영경향이 개최한 산업대상 집중계약식에서 장백산 한지흰거위 표준화 양식부화 및 도축일체화 대상과 가구형 분산형 태양광 발전 해민 대상이 착지됐습니다. 이 2대 중점 산업 대상은 특색 양식 플러스 청정 에너지 산업 협동 추진을 통해 현지 향촌지능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경항 용지촌은 안도 천가거위업 목축발전유한회사와 부지임대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유효자원인 양돈장을 개조 승격해 대상의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투자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네, 이 향정부는 연변주 중어 신에너지발전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총투자액이 700만 원에 달하고 69가구를 포함시키는 가구용 분산형 태양광 발전 대상을 유치했습니다. 대상은 농가의 지붕마당 유효자원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며 가구당 설비 용량은 80kW를 초과하지 않고 380V 전압으로 연결되며 전량 개통 송전, 전량 자가 소비, 자가 소비 후 잉여 전력 개통 송전 등 세계 운영 모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전기료금 부담을 줄이고 대중의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했으며 유효 자원을 친환경 부민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최근 연간 훈춘시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참답게 추진해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면모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는 향촌 지능을 추동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춘시는 줄곧 대중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들어줬습니다. 시당위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일선에서 지휘하고 조율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향진촌 촌민소조를 방문하고 대상건설 현장에서 감독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단점 문제를 찾아냈으며 인원을 통해 종돈 난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승격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변경 향촌이 정갈한 주거 환경과 생태 환경을 갖추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훈춘시에서는 폐가, 노후, 화장실, 무너진 담장 등 문제 장소 578곳을 철거, 정돈했고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 건축물 2.3만 곳을 정돈했으며 55.5만 연장메터의 도랑 정비 및 보수 잡초 제거 작업을 완수하고 생활 쓰레기, 건축 쓰레기 1.26만 톤을 반출해 향촌 환경 위생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올해 안도현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기지에서는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현지의 천부적인 생태자원 우세에 이탁해 정부 선도 농장 참여 농가 수혜라는 특색산업 발전 경로를 모색해내고 블루베리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종묘 재배 농장 재배 시장 마케팅을 아우른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단행간의 육성과 발전을 거쳐 만보진
시즌에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50여 헥타르에 달했으며 블루베리는 식감이 좋고 시장 인지도가 높아 성내외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보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특색 재배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사슬 연장과 대중의 다원화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하며 부민 흥촌의 기동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보다 많은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수입을 누리도록 추동하고 특색산업진흥으로 향촌전면진흥의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한 안도의 향촌진흥 새 화폭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 들어 화룡시 남평진 용룡촌에서는 산간지대의 자원 우세에 발붙이고 붉은 고추 특색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용룡촌에서는 우량종 선별 표준화 기지 건설 정밀 관리 보호를 통해 붉은 고추 산업을 대중 소득 증가와 촌 집체 경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부민 기동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특색 산업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용룡촌에서는 고추 시험 재배 기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촌민들을 밭고르기, 이식 경작지 관리 및 보호 등 전 과정의 생산 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진문 앞에서 작업을 거두어들이 소득을 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시험기지 플러스 농가 모식을 빌고 새 품종의 시험재배를 착력점으로 촌민들이 표준화 재배 기술을 직관적으로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모식은 촌의 유효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대중들이 특색산업의 발전 전망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0: 있는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우리수 농촌발전의 큰 리성표가 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 즉 FAO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 인정 창의 성과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에서는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이 두 개 마을이 동시에 영예롭게 FAO 농

0: 5천 인증 창리 시범촌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농업 박물관 전시 체계에도 동시에 편입 때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이런 단순한 마을 선정을 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실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이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주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그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함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농촌 인정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됐는데요. 새농촌 건설에서 앞장서고 있는 촌민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먼저 두산촌과 소산 취사촌이 이번 성과에 대해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네.
1: 예, FAO의 이번 농촌 인정 장의 시범촌 선정은 예,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0: 네.
1: 전통 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0: 네.
1: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복합적인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0: 네. 예,
1: 두 마을 모두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있는 그런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이번 선정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총 68개의 그 촌이 관련 시범 촌으로 선정되었는데
0: 네.
1: 그중 길림성에서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으며
0: 네.
1: 우리주에서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0: 네.
1: FAO의 그 식량 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0: 네.
1: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성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 인정 사업입니다.
0: 네.
1: 자연유산과 생물 다양성 보호, 전통 음식 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 융합 발전, 그리고 혁신 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네.
1: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두산촌에서는 빙설경제, 온천, 휴양, 민속체험, 림화경제를 바탕으로
0: 네.
1: 촌과 기업이 협력하여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0: 네.
1: 전역 사계절 관광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두산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은 그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0: 네.
1: 촌 집체 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외에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선정되었는데
0: 네.
1: 이 촌을 보게 되면 녹색 농촌 관광,
0: 네.
1: 싸만 우로 수렵 문화
0: 네.
1: 등 핵심을 특징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0: 네.
1: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 양생 및 학술 휴양 견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촌은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리조트 향촌 등 여러 그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다 자체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이는 우리 주가 그 향촌 진흥을 추진하고
0: 네.
1: 농업 문화 관광
0: 네.
1: 융합 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0: 네.
1: 우리나라 향촌 진흥 전략과
0: 네.
1: 나아가서는 세계 각시 그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1: 네. 특히 두산촌의 경우 이번 선정은 다년간 농촌 품질 향상,
0: 네.
1: 농촌 미화,
0: 네.
1: 농민 소득 증대를 심도 있게 추진한 데 대한 국제적인 그 높은 인정이며
0: 네.
1: 장백산 일대 및 우리 주 농촌이 삼농 고품질 발전, 생태 지속 가능성, 농촌 문화 관광 심층 융합 분야에서 내놓은 모범 답안입니다.
0: 그렇네요. 두 서산초는 장백산과 가까운 마을이죠. 이 서산 취사초는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1: 네, 두 마을은 완전히 다른 지리적 문화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도산초는 장백산이라는 그

0: 그 압록강 수역이 만들어낸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1: 네.
0: 단풍잎과 동박 뱅로 등 희귀철새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 두 마을은 각각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1: 네.
0: 공통적으로 생태를 지키며 경제도 살리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두산촌의 발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산촌의 집체경제 발전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0: 예,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위치한 변백한 농촌 마을로 과거 그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1: 네.
0: 산림 자원 이용 효율이 낮았으며
1: 네.
0: 청장년 인구 유동이 크고
1: 네.
0: 마을이 그 농촌 집체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1: 네.
0: 농촌 활력 부족 등 산간 그 농촌이 그 공통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산촌은 자체의 그 지리적 우세,
1: 네.
0: 생태적 우세, 민족 문화 우세에 입각해
1: 네.
0: 산업이 흥성하고
1: 네.
0: 생태가 쾌적하며
1: 네.
0: 마을 풍속이 문명하고
1: 네.
0: 생활이 부유한 농촌 지능 그 정치적 요구를 단단히 잡고
1: 네.
0: 농업, 농촌, 농민 세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힘을 쏟아 품질을 높이고
1: 네.
0: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1: 네. 네,
0: 그 결과 적적하던 산골로부터
1: 그렇죠.
0: 국제급 FAO 생태시범촌으로 화려하게 변모하였으며
1: 네.
0: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하며
1: 네.
0: 지속 가능한 산간마을로 농촌지능 삼농발전에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1: 네. 네.
0: 지금은 그 전급 집체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대단하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생태유산을 경제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1: 네.
0: 네.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 등 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1: 촌
0: 네. 기업 협력을 통해 정교한 그 민박 집산지를 조성했고
1: 네.
0: 전역 전계절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사계절 문화 관광을 표방하며 봄에는 야생화 감상,
1: 네.
0: 여름에는 피서 체험,
1: 네.
0: 가을에는 수확 체험,
1: 네.
0: 겨울에는 빙설 마을 민속 마을로 변신한 등 그 계절별 특화 상품을 개발해
1: 네.
0: 관광객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계절이죠. 네. 사계절 관광.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메태사의 두산촌을 보게 되면
1: 네.
0: 삼농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선 농업을 기초로
1: 네.
0: 특색 생태 농업을 심층 발전시켜
1: 네.
0: 산간마을이 그 현대 농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네. 농업은 삼농사업이 근본 기초입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언제나 생태 우선,
1: 네.
0: 녹색 발전 하한선을 추진하면서
1: 네.
0: 과거의 그 일방적인 림산 개발, 분산식 전통 재배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1: 네.
0: 장백산이 우수한 산림 토지 자원에 의거해
1: 네.
0: 림하 집체 생태 농업, 순환 녹색 농업,
1: 네.
0: 특색 브랜드 농업을 힘껏 발전시켜
1: 네.
0: 삼간 그 농업 자원을 완전히 활성화했고
1: 네.
0: 깊은 산이 비옥한 땅과
1: 네.
0: 림해 자원을 그 진정으로 농촌 부흥과 농민 부흥이 그 녹색 미천으로 만들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특히 그 림하 집체 그 축산 재배 체계의 구축은 한무의 그 림지에서 다중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개괄해본다면
1: 네.
0: 장백산 산간 림지 특점에 맞추어
1: 네.
0: 두산촌에서는 림하 산업 배치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1: 네.
0: 현지 실정에 맞춰 그 림하 중약재, 산나물, 그리고 그 림하 식용균,
1: 네.
0: 생태 과수림, 림하 가축 방목 그
1: 네.
0: 다차원 립체 그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 네.
0: 그래요. 전통적인 단일 그 밭재배 방식으로부터
1: 네.
0: 림지 공간과 그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1: 네.
0: 그 위에서는 나무,
1: 네.
0: 중간에서는 약재,
1: 네.
0: 땅에는 나물,
1: 네.
0: 지하에는 축산이라는 그 이러한 그 립체적 복합적 농업 생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네. 이에 모든 재배 축산 산업은 엄격하게 유기농 생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비료, 농약, 제 토지 사용은 예, 전 생산 과정

0: 통해서 통제되었습니다.
1: 네.
0: 예. 이와 함께 그 산림 자연 그 생태 환경에 의거해
1: 네.
0: 자연 성장 생태 육성을 실현함으로써
1: 네.
0: 생산되는 중약재 림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1: 네.
0: 안전하여 FAO가 제청하는 생태 농업 지속 가능 농업 발전 리듬에 완전히 부합돼
1: 그렇네요.
0: 그 장백산 특색 녹색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두산천의 성과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산 취사천에 대해 얘기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마 두산천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소산 취사천은 물을 중심으로
1: 네.
0: 발전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1: 물.
0: 마을은 예.
1: 네.
0: 이 마을은 그 2017년을 기점으로
1: 네.
0: 당 건설 선두로 970만 원을 투자해 그 암로코 휴식곡과 그 암로코 어항
1: 네.
0: 두 대형 관광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1: 네.
0: 예. 암로코 휴식곡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10여 종의 꽃이 연달아 피어나 화려한 꽃바다를 이루며 그 고산 한지 장미는 그 관광용으로도 활용되고
1: 네.
0: 장미 과자 등 특색 농산물로 가공되어
1: 네.
0: 재배 가공 판매의 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0: 암로코 네. 어항은 식음료, 숙박, 수상 레저를 결합한
1: 네.
0: 종합 관광 시설로 관광객들이 그 호수 위에서 원산과 맑은 물을 먼산과 맑은 물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소산 취사천에서는 그냥 장미꽃 관상하고 그 장미꽃 말리워서 파는 것을 네. 넘어서 뭐 2차, 3차 산업으로 과자 또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특색 농산물로 하다 보니 재배, 가공, 판매, 산업 그 사슬을
0: 네.
1: 구축했다는 말씀이죠.
0: 네.
1: 네, 이 농업과 관광이 융합 측면에서 두 마을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예, 네. 두산촌은 그 림하 립체 축산 재배 체계가 핵심입니다.
1: 네.
0: 예, 나무 위에는 그 양봉 나무 그늘 아래는 표고버섯과 림화삼 재배.
1: 네.
0: 땅에서는 방목을 통해 그 토종달기나
1: 네.
0: 흑돼지를 키우는 그 립체적이고 순환적인 예,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예,
0: 특히 가축 배설물을 발효시켜
1: 네.
0: 예,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1: 네.
0: 다시 밭에 돌리는 순환 농법을 도입해
1: 네.
0: 예, 화학 비료 사용량을 예,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네. 예, 두산촌에서는 그 FAO 글로벌 시범촌 건설 기준으로
1: 네.
0: 예, 그 삼아 그 주거 환경 정비,
1: 네.
0: 기초 시설 업그레이드, 마을 풍경 품질 향상, 문화 관광 업태 육성 농촌 기초시설
1: 네.
0: 최적화를 전방위로 추진해 낮고 락후한 산촌 마을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생태가 아름답고
1: 네.
0: 기능이 완비하며
1: 네.
0: 업태가 풍부하고 그 화목하고 문명한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우선은 그 전역 그 주거 환경 정비로
1: 네.
0: 마을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1: 그렇네요.
0: 두산촌에서는 체계적인 그 주거 환경 향상 공사를 추진해
1: 네.
0: 촌이 그 도로 포장,
1: 네.
0: 정원 미화, 그 담장 정돈, 배수로 정비를 완료해
1: 네.
0: 모든 가구가 포종도로에 급접하고 거리마다 그 깔끔하게 그 정비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농촌 화장실 혁명,
1: 네.
0: 생활 쓰레기 분류 수급,
1: 네.
0: 오염물 집중 처리 사업을 추진해
1: 네.
0: 그 마을 전개 활동을 상시 전개해서 무질서한 물체의 적치, 허물어진 담벼, 잡초도미 등 농촌 그 고질병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동시에 그 조선족 민속 특색을 결합해
1: 네.
0: 민과 유벽을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특색 민속 정원을 조성하며
1: 네.
0: 그 조선족 전통 건축 풍모를 보존하고
1: 네.
0: 장백산 산림미학을 융합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래야 그 가구마다 풍경이 있고
1: 네.
0: 마을마다 독특한 풍모가 있으며
1: 네.
0: 사계절이 그 아름다운 그 계절이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농촌 발전 구도를 형성해
1: 네.
0: 깨끗하고 정돈되며
1: 네.
0: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목표를 실현하였습니다.
1: 네.
0: 다음 유후 자원을 활성화하여 네. 그 방치된 오랜 그는 그 농촌집을 지부인 민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 민박으로 개변했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과거 인구류동으로 예, 빈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두산천에서는 천집체경제기업과 합작하여 천민들이 거주시기에 가입, 통일위탁관리 등 방식으로 말내 유효농가, 낡은 정원, 유후주택지를 활성화해 네. 조선족이 그 특색 고급 민박, 산림양생정원, 농촌테마료관을 일괄 조성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본래 방치되고 폐허가 된 낡은 주택을 관광접대, 민속체험, 양생, 숙박이 핵심 호텔로 네. 삼아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예, 이를 통해 잠든 농촌이 그 자산을 활용하고 네. 마을 환경을 미화하는 동시에 네. 그 대량이 문화 관광 산업을 위 그 일자리를 그 새로 만들어 농촌의 그 지속적이고 그런 수익원을 공급하며
1: 네.
0: 유후 자원이 자산으로
1: 그렇죠.
0: 그 농촌 공간이 발전 공간으로 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공중 편의 시설 완비로 농촌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집체 경제의 그 발전 장대에 의거해
1: 네.
0: 마을 공중 건설에 꾸준히 수익을 되돌려 네. 농촌의 기초시설 약점을 보충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농촌 관광문화 광장,
1: 네.
0: 민속 전시관,
1: 네.
0: 주민활동센터,
1: 네.
0: 농촌 주차장,
1: 네.
0: 관광객 서비스센터,
1: 네.
0: 공중 휴식 그 경관을 건립하였으며
1: 네.
0: 전기, 물, 난방, 인터넷, 안전감시 등 기초시설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그리고 농촌 공중 서비스, 휴식
1: 네.
0: 서비스, 관광 서비스,
1: 네.
0: 민생 서비스가 전방위로 업그레이드돼 농촌이 기초시설이 빈약하고
1: 네.
0: 공중 서비스가 부족한 옛 모습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예, 주민들은 편리하고 완비화된 농촌 그 현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1: 네.
0: 관광객들은 쾌적한 양질의 농촌 관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소산 취사촌은 녹색 농촌 관광 문화를 특색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암로코는 30여 종의 그 민물고기를 양식하며
1: 네.
0: 년간 민물고기 생산량이 약 20만 건에 달하며
1: 네.
0: 예, 수산업 년간 생산액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이것은 단순한 어업이 아닌
1: 네.
0: 관광과 결합된 체험형 어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1: 그렇네요. 네.
0: 또한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휴양,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 주민들에게서 그 농촌 생활이 진정한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소산지사촌에서는 암로코를 이용한 민물고기 결합한 체험형 업 발전 유기농 재배 농사 체험 정말 그 천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정황 어떠합니까?
0: 예, 두 마을 모두 주민 참여형 발전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두산촌은 마을 전체의 산림과 초원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환경 지분을 부여하고 관광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젊은 층이 유출을 막기 위해 귀향 청년 그 창업 지원금을 마련하고
1: 네.
0: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소산 지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천민 유수금의 사례를 보면
1: 네.
0: 예전에는 얼마 안 되는 반농사에 의존했지만
1: 네.
0: 지금은 꽃 가꾸기,
1: 네.
0: 물고기 가공 등
1: 네.
0: 관광 관련 업종에 참여해
1: 네.
0: 농사 일을 하면서도 연간 6, 7천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촌 지도부는 주민들이 모두 마을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 네.
0: 계절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두산청과 소산취사촌 각기 다른 매력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번 FAO 동시선정이 우리 주위 삼농 발전에 어떤 거시적인 의의를 가지는지 말씀 주실까요?
0: 네, 이번 선정은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성공 모델이 검증입니다.
1: 네.
0: 두산촌이 장백산이 그 산림과 빙설 자원을 활용했다면 소산취사촌은 암로코의 습지와
1: 네.
0: 수산 자원을 활용하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0: 가진 다양한 자연 자산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셈입니다.
1: 네.
0: 둘째는 국제적 인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1: 네.
0: FAO의 인증은 전 세계 어느 광고보다 더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1: 그렇죠.
0: 이제 두 마을이 그 농산물과 관광 상품은 세계가 인정한 청정 상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신호가 켜졌습니다.
1: 네.
0: 셋째는 발전 모델이 그 표준화 가능성입니다.
1: 네.
0: 두 마을 모두

0: 정신화가 켜졌습니다.
1: 네.
0: 셋째는 발전 모델이 그 표준화 가능성입니다.
1: 네.
0: 두 말 모두입니다.
1: 네.
0: 여기 FAO 국제 인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네. 연변이 농촌 발전은 단순한 국내 수준을 넘어 국제적 네.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행복 지수와 네. 생태 건강 지수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1: 그렇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은 더 이상 락후한 공간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산청과 서산지자촌이 도전은 향천지능 전략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연변의 농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을이 관광지로 멈추지 않고 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제1촌으로서
1: 네.
0: 그리고 소산취사촌은 전국 가장 아름다운 휴식마을로 각자의 그 브랜드를 구축하였지만 이 면에서 주민들이 그 삶이 윤택해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네. 특히 이번 FAO 선정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FAO는 단순한 그 경제 성장보다
1: 네.
0: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생활이라는 그 4대 차원을 종합평가하였습니다.
1: 네.
0: 두산촌이 생태순환 농업과 사계절 관광, 소산지자촌이 그 꽃길 조성과 전통 의료 문화 계승은 모두 이 기준에 부합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1: 네.
0: 두산촌과 소산취사촌이 성공은 우리주 및 길림성이 향촌지능이 우수한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1: 네.
0: 생태 지속 가능, 농업 관광 융합 발전, 복지 가능,
1: 네.
0: 민생 장기적 유지 가능 등 성숙한 그 모델로
1: 네.
0: 중국이 산간 소수민족 농촌 그 삼농사비 고품질 발전이 길을 열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전국과 전 세계에 중국 농촌이 그 녹색 발전, 문화 계승, 공동 부유의 살아있는 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앞으로 두산촌, 소산취사촌에서는 네. FAO의 그 시범촌 건설 성과를 꾸준히 공고히 하고
1: 네.
0: 녹색 농업을 더 강화하며
1: 네.
0: 농업 문화 관광 업태를 더욱 발전시키며
1: 네.
0: 농촌이 그 사업을 최적화하며 농촌 부흥 수입 창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연변대학 윤철우 박사님과 함께 안도현 두산청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새 농촌 건설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두 마을에서 시작된 큰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향촌지능의 물결 속에서 두산청과 소산취사촌을 비롯한 우리 주의 모든 농촌 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리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박소연 선생님 좀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네. 예전에 배웠던 판소리를 예. 다시 또 꺼내서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1: 아, 제가 봤습니다.
0: 네. 예.
1: 같이 막 설레이고.
0: 예.
1: 아, 너무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게.
0: 예.
1: 소리들을 정말 많이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뿌듯하고.
0: 네.
1: 예, 혼자서 잘 웃었습니다.
0: 그랬군요. 저희가 예. 사실은 그 판소리를 이미 배웠던 판소리들을 예. 다시 꺼내서 또 불러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1: 예. 예.
0: 왜냐하면 갑자기 그 사철가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도
1: 네.
0: 또 그 가사말이 생각 안 나고
1: 그렇죠.
0: 가끔 가다가 생각 예.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 저도 잘 그랬습니다.
0: 아.
1: 지금도 그랬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아마 저희 또 방송을 현장에서도 부르시면서 우리 예. 애청자분들은 정말 함께 따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이런 거 배웠지 하면서
1: 예.
0: 네.
1: 사철가가 굉장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은 분이 가는 예. 곡이기도 예. 하죠. 사철가지만 사실 인생을 또 이렇게
0: 사계절
1: 정리를 네. 사계절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어떤 포함된 굉장한 농축된 의미가 있어서
0: 네.
1: 말은 단가지만 굉장히 깊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잘 부르고 있어요.
0: 요즘 네. 그 새로 다시 부른 사철가
1: 네.
0: 제가
1: 네.
0: 어제 그 어제 그 오늘의 추천 노래로
1: 네.
0: 반복적으로 제가 분석하면서 들려드렸거든요. 들으면서
1: 아~
0: 예전에 부르신 판소리 네. 사철가랑
1: 네.
0: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약간 재해석을 했고
0: 재해석,
1: 네. 조금 더 불리하게 부를
0: 네.
1: 수 있고 사실은 또 아쟁이 들어가 있어서
0: 네.
1: 그 또 주영화 선생님께서
0: 가야금.
1: 아쟁을
0: 네. 네,
1: 가야금 하시는 주영화 선생님께서도 네. 직접 아쟁을 그렇게 또 편곡도 해주셨고 또 방송국에
0: 네.
1: 계시는 김은희
0: 네, 네.
1: 선생님 저희 친구기도 하죠.
0: 네.
1: 그래서 실시간으로
0: 네,
1: 사실은 연습을 거의 하루밖에 못했어서 다섯 번 정도를 맞추고 가능할까 했는데 또 그렇게 잘 또 됐었어요. 되게 녹음도 또 저희 또 친구분이죠. 김욱
0: 네.
1: 선생님한테 가서 너무 어떻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서
0: 네.
1: 또 곡은 너무 좋고 아쟁 소리도 너무 좋고 한데 제 소리를 들어보면 아 조금 몇 번 좀 더 해서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0: 아니
1: 그런 또 그런 아쉬움이 남아야
0: 다음에
1: 또 잘하지
0: 근데
1: 않을까
0: 항상
1: 싶어서.
0: 그 예. 아쉽잖아요. 예. 아무리 잘 부르셔도 본인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네. 그래서
1: 예.
0: 저도 그 따라서 하면서 아유 사철가 예. 정말 너무 예. 인상 무상함을 또 그린
1: 맞습니다.
0: 예. 소리여서 다들 또 예. 좋아하실.

0: 것 같았습니다.
1: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수훈가중 아내 이별 대목을 다 예. 마무리하고 나서는 또 한 번 훑어보는 시간이
1: 그렇죠?
0: 필요하죠.
1: 오늘은 좀 더 네. 디테일하게 어떤 네. 부분이 조금 더
0: 안 되는지
1: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 지금 왼쪽에 계시는 두 학생은 네. 요번아리 대목은 사실은 좀 못 배운 상태예요.
0: 아, 그럼 또 좋죠.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배우면은.
1: 근데 예. 연습을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대목대목마다 제가 하면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은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아유, 그렇죠. 저 김학생은 사슬 다 암송하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1: 저는 네. 참 그래서 매번 감동입니다. 어려우시거든요. 네. 가사를 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반소리인데 네. 그 소리의 그 식임새며 선율이 어떻게 흘러가는 성음이 가는 길까지 계속 연구를 해오셔서 정말로 네. 가사는 항상 외운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이미 너무 저는 감동이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소리도 항상 열심히 해주시니까 오늘은 그 중간중간에 이미 잘해오셨겠지만 조금 제가 좀 그 중간에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
2: 나라의 환우가 같이
1: 다시 하실 거예요? 네. 그럴까요?
0: 네. 따라해 봐도 돼요.
1: 그럼 한번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 짚어가는 시간으로 갑시다.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자,
3: 나라의 환우각이 없어.
1: 약을 구하러 가는 니 무슨 방패이 싸우니까
3: 별종 어찌 허는 말이
1: 내 네.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3: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환류하였구나. 수로 말기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그렇죠.
3: 별주고 멋진 게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멋진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배웠어.

0: 드렸나요? 더 기네요.
1: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소리가 원체 좀 소리가 크시고 웅장한 소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실 때는 더욱 합당하고 더욱 좋습니다. 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여기 이 소리를 너무 작게 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막 아껴서 하시면 절대 네.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시거든요. 아. 근데 딱딱 집어서 너무 귀에 딱 꽂히게 잘해 주셨습니다. 네. 예. 너무너무 얼마나 연습을 잘 하셨는지 감동을
2: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 아, 예. 저 많이 저 두 학생은 지금 네. 아주

0: 예, 조용히 앉아 계시는군요. 그야말로 네. 지금 예, 그리고 전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로. 예.
1: 저 학생들은 예, 전공 학생들인데 이 예. 아직 이 판소리는 배우지 못했겠죠.
0: 못했습니다. 아, 사실은 저희가 생방송에서 하는 이 부분들이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리예요.
1: 어, 그래요.
0: 예, 굉장히 높은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은지 같은 경우 이제 2학년, 원래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2학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1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아직은 기초를 많이 닦는 상태. 그러면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소리나 좀 이제 가능하겠다 싶은 약성과 같은 것들도 네네. 지금 잘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의 시합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런데 굉장히 끼가 있고 잘하는데 네. 살짝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1: 그렇군요.
0: 어떤 날은 열심히. 너무 잘하고 예.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이튿날은 살짝 안 해오는 습관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지연이 네. 열심히 하죠. 근데 민요 위주로 아직은 중전 지금 과목이 민요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닦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초는 많이 닦고 소리는 기초가 단단해지면 소리는 바로 들어오니까 네. 그게 계속 많은 시간을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좀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렇죠.
1: 그래도 이 학생들이 네. 그 소리가 혹 네. 들으면 정말 그 판소리의 그 곰삭은 소리, 연유리 배인 소리, 이런 소리들이 묻어나서 네. 과연 얼마나 저 학생들은 배웠는데요. 이렇게 예, 그 네.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중등 전문학교면 금방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년 되고 그런데 네. 소리를 받는 만큼 또 저는 계속 이렇게 계속 주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량을 체크를 해가면서 예. 어느 정도로 지금 더 줄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가는데 굉장히 지금 그래도 흥취를 가지고 하는 게 보여서 저는 네. 또 너무 그렇죠. 기특하고 그러면 그 한 분씩 한번 요번아리 대목을 한번 해보실까요? 한 분씩 한번 해보실까요? 예. 자, 윤성우 학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2: 여보나
0: 안일이부터 갈게요. 안일이부터. 자,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펑페이 싸오리까.
0: 아이씨고.
2: 별주부 멋진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이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시고.
2: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그렇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으시기는 부인에게 매여서
0: 시고.
2: 별주부 마누라가
0: 그렇죠.

0: 돼.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1: 자, 하나, 둘, 셋.
0: 무엇을 그 하지 못 잊어요.

소정사직을 못 잊어요.

0: 그렇죠. 근데 너무 그 가면서 이제 소리 소음이 가는 길을 너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이제 보면 안 돼요. 네, 저도 잘 그러지만 가사를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가다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펼쭈붐 마누라가 해놓고 아가 아 이렇게 들 뒤에서 들리지 않게 으가 아냐 다 그리고 매도 주고 나오느니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할게요. 자,
1: 아
0: 펼쭈자
1: 펼쭈 마누라가
0: 마누라가
1: 마누라가
0: 그렇죠.
1: 아자
0: 마누라가 아 이 음정이 아니죠? 마누라가 아자 아구성 자 마.

0: 마누라가 아장 허브를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어서 한다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허브를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마누라가 아암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호흡을 안 넣은 상태로 계속 그대로 호흡을 내가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마누라가 아장 그 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에다 그냥 호흡만 넣었을 뿐인데 왜 다른 길로 가냐 이거죠. 그럼 마누라가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누라가 아 하고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1: 마누라가 아 그렇죠. 아장
0: 아장 떨어지지 말고
1: 아장
0: 계속 이어가야죠.
1: 가지고 나온

0: 하니
1: 거기서
0: 여보나
1: 들어가죠. 여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당상 앞발 전에 뭐였죠? 당상 앞발 전에
2: 무엇을 그다지
1: 무엇을 뭐. 자, 거기서부터 다시
0: 무엇을 그다
1: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을 그럼 무엇을 그다지 자
0: 무엇을 그다지
1: 슬 들어가지 말고 무엇을 슬 두 글자로 풀리라면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꼬리 꼬리를 물고 가야 되는데 저거 자꾸 이렇게 가위로 잘라버리지 않게 자
0: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1: 저요 저요 못 잊어요가 아니라 자

0: 저기 거기 있지 말고 그게 기운이 거기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주세요. 자,
1: 모친 조석 공
0: 조석
1: 조석
0: 열어서 닫으세요.
1: 조석
0: 그렇죠.

0: 초정 타지.
1: 초정을 초정으로 읽지 말고 초정 정 초정 이렇게 잡히지 마시고
0: 초정
1: 열어주세요. 입안을
0: 초정
1: 그렇죠. 근데 빨리 닫아서 초정 빨리 닫아서
0: 초정 그렇죠.

0: 마무리를 해줘야 호흡이 편하죠. 못 잊어요. 교 이렇게 가면은 호흡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
1: 못 잊어요.
0: 마무리.
1: 교죠. 그렇죠. 네, 잘.

0: 덜 빨리 들어야죠.
1: 젊은
0: 나. 젊은
1: 젊은
0: 나네. 아, 앞으로 가서
1: 철행
0: 철행 열어서 다단사
1: 철행
0: 그렇지
1: 사를 못 잊어요.
0: 못 잊어가 들어가지 않게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2: 굉장히 예. 윤성학 씨가 오늘 1:1 수업 받은 거예요.
0: 그런가요? 네. 끝나고 안 그래도 도레슨 있었는데 네. 요걸로 이제 레슨 끝내겠어요.
2: 네.
0: 요걸로 이제 네. 끝나면 되겠습니다. 예. 자, 4번.
2: 괜찮아요.
0: 그래서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전에는 했는데 네. 학생들이 어느가나요?
2: 학생들이 이거 몰라요. 괜찮아요.
0: 심지어 두 분은 몰라요.
2: 네.
3: 아니, 모르고 알고 떠나서 네. 이분들 하는 거 보니까 나이 어린데 이 감정 표현을 잘하실 겁니다. 네. 근데 나는 이분보다 네. 나이 가득 먹었는데
2: 아니에요.
0: 아닙니다.
2: 우리는 또 하십니다. 애청자들 차원에서 그렇죠. 배우시고 나서 네. 지금 점검 받는 과정이잖아요.
0: 굉장히 좋은 에이. 합시다.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자,
3: 나라에 환우가 기없어 약을 구하려 가는 뒤 무슨 복대에 싸우니까 별주부 놓치는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신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류를 무사히 다녀도 하여라. 별주부 놓친게 하지 거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이 손길 잡고 당상은 학발 못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쉬고
3: 별

0: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1: 살짝 긴장하셨습니다. 네. 학생들이 있어서.
0: 저도 긴장해요. 항상 긴장합니다.
1: 네. 네.
0: 그런데 소리를 너무 네. 이어가는 성음을 가려는 길이 다 맞으시거든요. 네. 단지 조금 긴장하셔서 네. 살짝 뭐 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빼고는 네. 굉장히 소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2: 아, 긴장한 게 아니라
1: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서
2: 하는 거 보니까 나 네. 병거가 반반
0: 예, 너무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1: 네.
0: 목소리 자체가 까랑까랑하시거든요.
1: 그럼요.
0: 힘이 있는 소리. 우리 판소리는 특히 이런 소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리가 가는 게 심세를 아무리 잘하셔도 소리 자체가 너무 이렇게 떨리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살짝 판소리를 하기에는 목이 조금 약하다는 소리를 들으시는데 너무 소리가 좋으세요.

0: 그렇죠. 그 네. 인열을 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네. 판소리를 배우는데 도전을 못해요.
1: 네. 네. 판소리는 그만큼 어렵기는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2: 스님 잘 배웠으면 덕분인데 연습은 많이 하는데.
0: 사실은 지금 네. 저희가 두 시간은 거의가 지금 네. 우리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지금 바깥.
1: 그 요소리를 유경리 같은 경우에는 요소리를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도 들었을 때 또 내려오면 선생님 아까 그 부분은 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이 거의 넉 달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배우는 소리를 지금 생방송에 두세 시간 정도를 배우시고 이만큼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0: 네. 기계 그렇죠. 기계가 부르면 절대 오차가 없겠는데 이건 사람이 네. 지금 하는 소리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필경 아무리 잘 불러도 이 부분에 좀 뭐 제가 모자라다 약간 부족하다는 거 생각하실 것 같아요.
1: 예. 예. 근데 그게 또 그래야지만 사실은 지금 AI가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래서 AI랑 사람의 차이가 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감성적이고 망설임이 있고 실수가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인간인데 너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나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0: 그럼요.
1: 혹시 물어보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짚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예. 네. 잘 안 되는 부분.
2: 아니, 물어보자, 뭐, 물어봐. 꼭 많습니다.
0: 맞죠?
2: 네. 할 때는 모르겠는데, 네. 와서 들어보면은. 네. 잘 아는 점이 많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한 50%는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대로 지금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시죠. 네. 그 부분이 저는 억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양. 즉 발음이겠죠.
0: 네.
1: 그래서 정말 그 아주 간단하게 앞에 안일이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다들.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써 마무리를 거둬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싸오리까 문제도 없어요. 전달하는 데는. 그런데 남도째의 발음 우리 판소리 발음으로 봤을 때는 나라의 환우가 귀엽소 약을 구하러 가는디 디 하고 거드시죠. 무슨 봉패 싸오리까 아신데 대부분은 까 그리고 끝나기 때문에 호흡이 빠진 상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호흡을 자꾸 놓치시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꾸 호흡을 뒤에 호흡을 우리가 깊은 호흡을 써야 된다는 거는 어느 소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미녀나 트로트나 뭐 다 똑같이 장르별로. 근데 저는 발음에서 끝마침이 꼬리에서 다음을 이어가는 요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떤 흉경막이나 단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음으로 잘 연결을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저만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산 저산 그렇죠? 꽃이 비니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꽃이 비니가 아니 꽃이 비니니 해야 분명 고가 들어오기 쉽습니다.
0: 다음 소리를.
1: 그렇죠.
0: 네.
1: 계속 꼬리를 물고 가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꾸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해서.
0: 아니,
1: 그렇습니다.
0: 알아듣기가 쉽죠?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네. 전공생들은 물론 다 터득이도 그 빠르지만 우리가 그 만약 그 방송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따라 부르잖아요. 부른다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또 통속적으로 또 다가올 것 같아요.
1: 네. 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계십니다.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오늘 한 대목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 잠깐 곧 몇 구절 배웠던 약성가를 좀 한번 해보실까요? 박은지 학생. 예, 약성가도 수금가 중에 어떻게 이제 영광이 이제 저기 과음을 하실 때 그날에 영광이
0: 그래서 탈락해요.
1: 그래서 이제 병을 얻었는데 도자가 와서 이제 용에 이렇게 발을 탁 용왕님이 바로 이렇게 진맥을 하시면서 아 이러니 무슨 약을 써야 되고 이러니 무슨 약을 써야 되고 하는 장면입니다.
0: 약성가.
1: 자 고기를 네. 한번 해볼게요.
3: 자 용왕이 반기여사 원건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다. 황왕은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안정 맥을 볼 제 심소장은 화요
1: 다.
3: 간담은 혹이요 배대장은 금이요 신박 광수이요 비위난토라 간목이 택과허이여 복극토하였으니 비위가상하옵고 담성이
1: 심원이
3: 신경이 약하고 배대장이 왕성허니 아. 간남영자친이라 방서에 일러쓰되 비근일 신제조종이여 신지표범이라 심정증 반병이 실어고 심동증 반병이 생하오며 신경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랄까 호로 칠상이 급하오니 보중탕을 잡수지요 숙지황조초 닭돈이여 산사육 천문동세 지늘고토 육종육택 사행소각각 한돈 강수치푼 수일쓴 전반여욕 20여차 효무 동경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방백출 타을 잡수시오 백출을 초구하야 서돈이여 사인을 초구하야 두돈이여 백봉경 사냥 꼬미자 해왕당기 청궁광 왈동발과 강동 강초칠분 수일승 전반영영

0: 오우! 이야. 그냥 지금 소리도 빠졌어요.
1: 이야. 형왕당기 좋은 걸 정말 막 뭐라 하죠.
0: 그러니까요.
1: 약재 이름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약성가를 잘 들어보시면 실제 정말 그 중의에서 쓰시는 네. 약재를 그대로
0: 다 나열되어
1: 쓰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거의 이 약성가만 잘 배우셔도 네. 아, 어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무슨 약을 써야 되시는지 대충 설사가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예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0: 야 이걸 우리가 또 욕심내서 다음엔 또 이걸 약성가도 배워야지.
1: 아유, 다 배워야죠.
0: 그죠?
1: 그렇죠.
0: 네. 잘 배우셨어요.
1: 아유, 이제 몇 시간을 안 배웠는데.
0: 네. 네.
1: 그래서 아주 그냥 또약또약하게 지금 잘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미꽃 대대장이 왕성하니 그 부분. 그 호흡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더듬숨을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뒤에 가면 갈수록 숨이 차오는 이유가 그 앞에서 안 쉬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는 그 숨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합니다. 몇 시간 안 배웠는데도 그래도 뭐 예, 잘 그래도 하네요.
0: 그러니까요. 너무 잘 배웠어요.
1: 그렇습니다.
0: 뭐 그냥 네. 그 인사할 때
1: 상공용 꿋꿋하게 무엇터랴 난 용학미로 그러죠. 그런 입고 맨 말 붙고 그렇죠. 소를 몰아한 돈을 갈려 호미 들고 얼씨고 다 밭을 맨 밭을 내던 통달새가 피비 이지 몇 달 향기로운 나나들

0: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아, 세상. 네,
1: 그렇죠. 두 가지 버전이죠. 번님과
0: 앞부분은 같은데
1: 앞에 부분은 같죠.
0: 뒤는 다르네요.
1: 번님과 그래서
0: 네. 네. 아유, 다양합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그냥 이 그 판소리를 쭉 네. 이어서 릴레이로 그냥 감상만 네. 하고 싶어지네요.
1: 예.
2: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아. 감사하셨습니다, 시간이. 네.
2: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네. 그 사철가부터 좀 폭습해 볼까요?
1: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2: 네. 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네. 아, 다 아는 또 판소리에서 단가라 네. 너무 좋죠.
1: 예, 또 새롭게 불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들으시면. 네.
2: 자,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수군가중 아내 이별 대목 복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4: 이산저산 꽃이 피니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6번째 시간입니다.

0: 장계석은 오후 내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속이 타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사람을 들볶았다. 손도가 거느린 운남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고 10분에 한 번 묻는가 하면 성벽 둘레의 방어 공사를 한 번 더 점검하라며 영거포 사람을 보냈다. 고축동과 진성은 바빠서 팽글팽글 돌아지었다. 전기를 오르내리리라 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밤에는 직접 손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도가 거느린 한계류가 수경지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어찌된 일이라며 다그치었다. 그러고는 귀양을 지켜야 하는 가닥을 한참 강조하였다. 진성에게는 얼른 앞지하 부근에 있는 운남 군대를 얼마쯤 트럭에 싣고 가서 정진 비행장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장계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자정이 지나서는 설사를 하느라 변소를 얼마나 다니는지 모른다. 송미령도 열이 올랐다. 날이 밝은 무렵에야 장계석은 겨우 눈을 붙이었다. 하지만 한창 달게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새던 소리가 들리었다.
1: 이게 무슨 냄새야? 구리 내잖아. 아유.
0: 송미령이 침대에 앉아 코를 움켜쥐고 소리를 쳤다. 장계석이 엉거주춤 일어나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구린내가 진동을 했다. 잠결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두 사람은 부랴부랴 호위병 장효진을 불렀다. 송미령이 프렘을 늘여놓았다.
1: 아유, 이 토론 귀향으로 당신이 겨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척동이나 진성을 보내면 될 일을 가지고 새 생활 운동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더럽게 짝이 없다니.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위생관념이 없다지만은 귀주는 중국에서도 첫 손에 꼽혀요. 아유,
0: 장효진은 방에 들어왔다가 똥이 가득 발린 침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냄새가 너무나 지독했다. 하지만 이마를 찡그린 채 군말 없이 이불과 요울을 거두었다. 장계석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호위병을 쏘아보며 싸늘하게 물었다.
2: 장효진, 내가 왜 설사를 했는지 알아?
0: 장효진은 어리둥절해서 장계석을 바라보았다.
2: 이 방을 좀 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따위 방을 줄 수가 있겠나?
0: 장계석이 갑자기 화를 내자 장효진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었다. 한참 지나서야 그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3: 이 원장님, 이 집이 귀향에서 제일 좋은 집인데요.
2: 그래, 제일 좋은 집이라는 게 이 모양이야.
0: 장계성은 더 크게 소리를 쳤다.
2: 밤에 사방으로 바람이 들어오니 내가 멀쩡할 리가 있겠나? 말해봐.
0: 그제야 장효진은 장계석이 지금 자기가 설사를 한 가닥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눈치를 챘다. 그러니 마을

없이 이불을 뭉쳐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장효진은 시종실 주임에게 억울하다는 듯 말을 꺼냈다. 놀라서 설사를 하고는 애매한 집 탓을 하는군요. 시종실 주임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참 자네도 위원장님이야 원래 그러시잖아. 상황은 갈수록 다급해지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장계사는 급히 왕천석을 불렀다. 대포 소리를 들었겠지? 들었습니다. 멀지는 않더군. 그렇습니다. 아마 남쪽 변두리일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되나? 20리쯤 될 겁니다. 성을 공격하지 않겠지? 왕천석은 대답이 없었다. 장계석은 지도를 들고 알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왜 또 남쪽 교회로 갔을까? 귀향을 포위하려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놈들은 오당을 거쳐 동북쪽에 있다가 시바흐로 갔으니 얼마 전까지는 성파로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마흐에서 또 돌아서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홍군은 언제나 종잡을 수 없지요. 괴양을 포위하려는 것 같아. 장계석이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중얼거리더니 명령을 내렸다. 어서 가서 정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오전 10시쯤 왕천석이 돌아왔을 때는 장계석의 낯빛이 달랐다. 정황을 다 알았네. 손도가 얼추 다 왔어. 이제는 됐어. 얼른 군사회를 열어야겠네. 이윽고 고축동, 진성, 진포류, 설악, 안도강 등 문무관리들이 방을 가득 메웠다. 장계상은 기분이 좋아진 데다가 머리도 퍽 상쾌해져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손에 색연필을 들고 지도에 금을 그으며 흥분해서 말했다. 지금 요회의 부대가 도균과 독산에 머물고 있으니 홍군은 들림없이 남쪽으로 못 갈 거야. 놈들은 반드시 마장평을 지나 동쪽에는 진운으로 갔다가 호남섭으로 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도가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곧 회색 군복에 철갑 모자를 쓰고 군화를 신은 손도가 지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장계석이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다른 문무관리들도 손도를 둘러싸고 인사를 했다. 손도를 보고 위원장님께 충성스러운 군대라고 하는가 하면 위원장님을 구한 군대라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장계석도 용운 총사령관이 잘 훈련시킨 덕분이라고 축혀 세우며 어깨를 두드렸다. 이번에 귀향을 지원하느라고 사나흘에 400리라 걸었다지. 정말 수고가 많았어. 좀 쉬어가야겠지만 전세가 위태로우니 더 수고해줘야겠네. 그러고는 곧장 룡리 쪽으로 출발해서 공산군을 뒤쫓으라고 명령을 했다. 장계석은 자기가 벌써 준위에 있는 설악한테 동쪽으로 석천, 여경으로 가서 공산군의 앞을 가로막으라고 했고 하건들어는 대군을 호남 서부로 보내도록 했으니 빨갱이들을 한번 소탕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있게 말했다. 이런 장면에 맞대어보지 못한 선도는 젊은 나이에 출세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들떠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장계석의 명령을 두말 없이 받아들였다. 장계석은 고개를 돌려 시종실 주임을 찾았다. 선도의 부대가 수고가 많군. 돈 몇만 원을 내어 위로를 해주게. 선도는 경례를 척 붙이더니 싱글벙글해서 방을 나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성의 동남쪽과 룡리 쪽에서 총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계석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선도가 어제 성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홍군 정찰병들의 저격을 받아 차는 못쓰게 되고 호위병 넷이 죽거나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손도는 나머지 호위병들과 함께 승용차에서 빠져나와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했다. 장계석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왕천석이 홀가분한 얼굴로 들어와 웃으며 말했다.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제 됐습니다. 홍리 지나갔습니다. 장계석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재빨리 물었다. 놈들은 남쪽 변두리에 있지 않았나? 아닙니다. 어젯밤에 이미 서쪽으로 머리를 돌려 화기를 거쳐 청남으로 빠져서 광순 쪽으로 갔습니다. 광순? 홍군이 호남섭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광순인가? 다시 호남섭으로 갈 수야 없지요. 지금 그들은 운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계석은 꿈에서 깨어난 듯 불이 죽어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장계석은 귀양을 떠났다. 신문에는 새로운 인사 소식이 실렸다. 왕천석이 맡고 있던 귀양 경비 사령 자리를 부사령 곽사연이 맡고 왕천석이 겸하고 있던 귀양시 공안국장 자리는 소수경이 대신한다고 했다. 앞길이 창창하다고 믿었던 왕천석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소수경은 희죽 웃으며 자리를 꿰차러 왔고 공안국 둘레는 총을 꼬나든 병사들로 가득 찼다. 길목에는 무시무시한 기관총이 잔뜩 내걸리었다. 이 모두는 왕천석에게 귀주상의 역사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음을 알려주었다. 제주가 출중한 대군벌은 리간 매수 솜씨가 효를 차기하고 목숨을 걸고 발악하는 소군벌은 궁제에 몰리다 보니 쥐꼬리만한 제주마저 바닥이 난다. 이 모든 것은 귀주 경례 싸움이 없는 탓이다. 왕가릴은 남은 병력을 거느리고 귀주 금서현 소재지에 머물고 있었다. 며칠 전 홍군이 귀양 가까이로 가자 그는 은근히 기뻤다. 손도가 금서를 지날 때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낯빛이 눈에 띄게 밝아져서 말했다. 손사령, 공상군이 이번에 갑자기 오강을 건너는데 무슨 의도인 것 같나? 손도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건 늙은 통수를 물먹이는 거란 말이야. 그가 말하는 늙은 통수는 당연히 귀양에 머물러 있는 장계석이었다. 후에 홍군이 귀양을 이리저리 빙빙 돌다가 서부로 나가 운남으로 가자 마음이 퍽 복잡해놨다. 시원스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놨다. 홍군이 이대로 귀주를 떠났으니 기쁜 일이겠지만 이 좋은 시기에 자기가 설 자리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 곧 귀양에는 림시사령부에서 전보가 날아왔다. 위원장의 시종실 주임 정불범이 온다는 것이었다. 왕가리는 못마땅하여 속으로 툴툴거리었다. 정불범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갑자기 여기로 오겠다는 걸 보면은 한가로이 금서의 산세나 구경하려는 생각은 아닐 터였다. 왕가리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금서에서 귀양까지는 200리도 되지 않았다. 왕가렬이 생각을 채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정불범이 들이닥치었다. 그는 정성껏 한 끼를 대접했다. 그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위원장의 지시를 들을 차비를 하였다. 하지만 정불범은 멀리서 오느라 지쳤는지 이튿날 다시 보자고 하고는 들어가 버렸다. 왕가렬은 지루하게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날 아침 왕가렬은 일찍이 림시군 주휘부로 갔다. 하지만 정불범은 늦도록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다. 왕가렬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있자니 벌써 수십 번도 더 생각했던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장계석은 과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 것인가? 전쟁이라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 작자가 귀조에 온 첫날부터 왕가려는 머리가 지끈거려났다. 장계석이 도랑치고 가재 잡듯 공산당을 치면서 자신도 쓰러 버릴까봐 걱정스러웠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사실 반정동맹에 참가한 뒤로는 안갚음을 당할까 두려워 속이 한주만에서 살았다. 그때 발이 넓고 수완 좋은 아내가 발빠르게 남경으로 날아갔다. 만숙불은 두툼한 폐물 보따리를 들고 송미령을 만나 남필의 역설을 들었다. 남필이 반장 세력과 손을 잡은 것은 귀주로 들어오는 나편이 광서를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 수 없이 한 짓이지 어떻게 진심으로 장위원장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빗대를 세웠다. 송미령은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장위원장은 진작 그 일을 잊어버렸다고 다독여 주었다. 떠나기 전에 장계석은 직접 만숙분을 만나 왕가를 들어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공산군 도벌에만 전념하라고 전하라고 했다. 호위 표달로 돈 5만 원과 아직 보장도 뜯지 않은 독일제 20발 연발총도 들려보냈다. 아내가 돌아와서 장계석의 말을 전하며 선물들을 앞에 쭉 벌려놓자 왕가리는 대군을 거론이고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기뻐하였다. 설악이 군비를 잘라버린 일만 아니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었다. 그는 주문처럼 그때 일을 되새겼다. 장위원장이야 큰 인물인데 그렇게 인정사납게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정불밤은 해가 중천에 떠서야 나타났다. 잘 다린 나사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턱이 뾰족하고 눈은 가느다란 것이 어딘지 고전극에서 부채를 들고 거들먹거리는 인물을 보는 듯 하였다. 왕장군, 어제 밤잠을 좀 설쳐나 봅니다. 정불범은 자리에 앉더니 떠보듯 물었다. 역시 듣던 대로야. 한눈에 잠을 설친 것까지 아는군. 왕가리리 속으로 중얼거리었다. 하지만은 일부러 가슴을 쑥 내밀고 웃으면서 맞받았다. 정조임, 조임께서도 푹 주무시지 못했나 봅니다. 아, 저는 잘 잤습니다. 다만 장군께서 마련해 준 숙소 가까이서 개 두 마리가 밤새 지는 덩에 좀 불편하기는 했지요. 그럼에 개도 제가 주왕군이라는 것을 알아나 봅니다. 도통 한 집안으로 생각지 않으니 말입니다. 정불범의 턱에 안쓰럽게 매달린 염소 수염이 얄밉게 실룩거리었다. 그럴리가요. 높은 분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맞는 것이겠지요. 왕가를도 마른 웃음을 웃었다. 정불범이 실눈을 뜨고 왕가를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지요? 저는 언제든 위원장님 말씀을 세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왕가리는 고개를 좀 낮추었다. 위원장님께서는 몸소 오시려고 했는데 요사이 너무 바빠 절을 보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무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많은 이런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백세 시대 하는데, 아이고, 백세는 몰라도 난 아프지마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분들 많죠. 예? 그 아프지 말자는 욕심, 어디에서부터 우리 채울 수 있는가? 우리 몸에서는 주로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하고 간입니다. 예, 아이,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서 이 비위부터 시작해서 콩팥 간이라고 말하는가? 물론 우리 몸에는 털끝 하나, 손톱끝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이 오행학 학도에서 보면은 이 오장육부는 상호 생리평형을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장기가 한 해 나쁘면 그냥 그 장기만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를 또 손상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0: 따라서 나빠지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이 나쁜 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오래 두게 되면은 절에 나빠지는 게 물론 다른 장기도 나빠지지만 직접적으로 손상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나쁜 걸 오래 두게 되면은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쁜 걸 오래 두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쁜 걸 오래 두면 비위가 나빠집니다. 이게 중의 향성상 그 도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장기만 좋다 해서 계속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비위라는 건 이 흙의 토에 속하지 않습니까? 흙이 좋아야 세상 만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비위가 좋아야 되고 콩팥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야 우리 또 좋아질 때는 간이 좋아지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네보신환원은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우리 건강한 일을 돌려주고 보신 신자는 신체라는 신장 것이 아니라 콩팥이란 신입니다. 예, 신. 콩팥을 건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콩팥은 우리 중에서 말할 때는 쓴주 장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몸에는 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기. 이 정기를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우리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저축해야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다 놔두면 도둑이 끼고 잊어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정기는 콩팥에다 저축합니다. 그 다음 콩팥은 주승화 머리를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86 역시 콩팥하고도 관계되고 생식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에티 액체의 순환 그 다음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도 콩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건네보신 하나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어째 먹는가 하면 예,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 녹공세 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돌이 자라는데도 이래서 예,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피올라 못가 그렇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머리가 어지럽고 예, 고리 휘감이 눈시 뻥하고 이렇습니다.
0: 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특히 늙음 악에는 예, 그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2: 예, 이거는 한 이전에 얼마 된다. 그래 약을 예. 먹으면 먹을 때뿐이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0: 약이 그럴 때마다 잘 못 보고 점점 더 합니다.
2: 예. 그래 건네보신 나는 먹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6달 넘어 이건 5달 다 되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지라도들이 잘 된다. 네.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예. 허리 힘하고 예. 이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동시 대응하던 것도 나사지고 예. 동시 네. 예. 허리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이 약을 오래 쓰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두중이 들어가고 우술이 들어가나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이래서 혈압이 낮지 말라 해도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내려옵니다.
2: 예. 예. 그래 혈압이 하고 어떤 때는 예, 한 날에 두 번씩 다 먹었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 예,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이틀에 한 번씩 먹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서빈이 사다가도 옷을이 하루 저녁에도 얼마 지나 못하는지 모른다. 그게 네. 밤이 더 합니다. 밤이 네. 더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네. 못하는 감이 머리에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서 다지 못하겠습니다.
0: 선생님 콩팥 좋아하는 사람들 밤이면 더 합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0: 네 밤을 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사정이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입은 마르고 사지가 털 싸나고 이게 밤에 우리 노폐물을 배설해야 되는데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제일 큰 장기 선장이 문제 생겼다만 합니다.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2: 아, 콩팥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0: 네 그럴
2: 바입니다. 식은 땀이고서 맨안에 용색이 납니다.
0: 네. 콩팥이 하면 또 간이 나빠지고 이래서 밤에는 좀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2: 예, 그러던 게 이게 저는 많이 해결돼서 예, 밤은 그래도 톡 잘 간다.
0: 직접적으로 치료된다.
2: 예, 이거는 이렇게 먹으니까 되나. 그리고 예, 심장이 안 좋아.

0: 가지고 침침함이 어떤 때는 맨하니 두근두근 하면서 긴장 하면서 이래 됐는데 이것도 이건 지금 많이 해결보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증상이 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영 마음도 안정되는 것 같은 게 영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잠을 달자고 하니까 되나이 그래 정신하고 밥도 잘 먹고 이렇습니다. 예, 지금 단원님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서 예, 약은 많지 않아서 예, 활동에 참가해서 예, 약 달려고 합니다. 예, 네. 꾸준히 치료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쓴주 구성수입니다. 콩팥이가 배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몸에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전기를 저축하는 장기면서 쓴주 구성수의 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골수 얼마나 중요한 거 이 시간에 자꾸 말씀드리죠. 이 골수는 척수를 통해서 뇌수를 공급합니다. 때문에 뇌가 건강해지자면 첫째 우리 콩팥이 건강해야 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콩팥이 네. 건강하면 또 간이 좋아지고
2: 양꾼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이제 뇌경색 후두려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네. 아 그래서 소리 영 자주 나옵니다.
1: 네.
3: 그럼 예, 가슴도 떨림 좀 나오고 이래 고생하다 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네보시나 듣고 먹고 있는데 아 듣고 왜 어둠증하고 가슴 떨림 좀 이게 듣고 왜 많이 나타냈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나는 밤섬에는 내다 뻗어게 화장실 당했는데 건네보시나 듣고 부터 이전에는 선언 한번 먹다가 조금씩 나가고 그냥 사주려고 하는데 예, 근해보수한 쓰고부터 해서 한 번만 서방내 많아지면서 코멘트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머리 막아지고 사람이 정신도 안 나, 이제 보고.
1: 네.
3: 나는 이게 호가도 때냐, 좀 더 구조를 계속 몰려서 오늘 받아봤자, 근데 또.
1: 네. 매달 받으십시오. 우대 활동 좋아나서 이번 우대 활동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매달 아,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3: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콩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양쪽으로 해서, 각각 하나, 보통 두 개 있습니다. 예. 예, 콩팥은 100만 단계 선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선단위라는 거는 우리 선효출, 그 소변을 걸러내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선효과. 이런 선단위가 100만 단계나 있습니다.
2: 네, 양꾼 랭기랍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대 봤으면 네. 뭘로 한답니다. 내가 또 한 서너 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기 전에 그냥 어떤 저녁에 자자 그냥 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낮에는 자지만 저녁에 더 한다. 근데 그 저녁에 자지 못하고 그래도 그런 소변 자수가 자자서 병원이나 건사하니까 써니 영 나쁘다 하겠다. 써니 놓고 그 소변 자수 하려고 저녁에 저녁에 한 대번 나간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멍청이 있어라서 야 무슨 조금만 한 일도 생각해놔서 한참 쉬다 생각하고 특히 시내 살아갈 때는 집에서 부탁한다 무슨 싸우라고 딱 같이 싸우면 싹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은 좀 적응하다 생긴 적응하다 생겨도 때는 적응 그 고통 딱 잊어먹으면 싸고도 싸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더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서 지금 이 건망증이 약간 해결하고 기억력이 약간 제가 되는지 어쩌면 기억력이 영조하듯이 무슨 좋아가지고 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 그러려고 거리가 나는 지금 아프고 이렇게 어떻게 건망증이 기억력이 좋겠어. 그러던 게 지금 요즘에 이거 먹은 다음 벌써 한 달에 뭐가 건강 이 건망증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약간 실수가 되더라 말이죠. 그러다가 또 나는 그냥 허리 아픈 게 왜 큰 문제인데 이게 우리 아픈 거 가서 검사하니까 병원에서 써는 거 다 나는 골골로 그런 거 해서 골골 치료를 했는데 아이 되고 써는 거 허리 아프지 그래 보세요 거기다가 또

0: 요즘에 항상 기운하고 신장도 하면 또 아이도 그런 게 그냥 여름에 들어간 수술 하나 들어와서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번에 바람이 그걸 할 때, 주말에 쌍기던 느낌이 있으면 바람이 그걸 할 때 이걸 쏟았는데, 요번에 또 예, 서울에 난 이번에는 말 샀다 그러는데, 일곱통 써 뭐, 일곱통 써야겠어.
1: 예, 우리 약국에 전화하셔서도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어떻게 싸면은 내 돈에 맞춰서 제일 감지하게 싸겠는가에 전화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 컴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관리합니다. 조절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게 콩팥에 있는 우리 콩팥이란 게 이 열콩은 납작한 거 딱 떼게 놓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깥에 그 위에 딸랑 모자 같은 선상센이란 게 있습니다. 선상센 여기에서 선상센수라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호르몬이가 이 격소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우리, 예, 우리 아저씨, 금년봄이, 도지질 나가다 둘러싶었습니다. 그러네, 일부러 이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음 병원에 빡빡 갔는데, 가서 CT 할까, 녹음 쌓여왔답니다. 네. 그래서 치료했는데, 그 후에, 그냥 골이, 그러시 하고, 무겁고, 아프고, 이랬다. 그래서, 야, 뭐, 다른 거 써도, 그래서, 그랬을 때다, 예, 그냥 정시아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냥 정시, 어지럼증이 나고, 예,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네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거, 한 달 쓰니까, 덜이 알깁니다. 그래서, 예,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고리시하고, 고리에다가 두고 위시어놓은 것 같고, 예, 고리 무겁고, 정시아이 나던 게, 그게 우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사파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거 다 쓴 다음에는 우선은 놀라도 댕기고 이 신기하게 근육 보시나니 또 맥이 나더란다.
1: 그리고 맥이 나는 약입니다.
3: 아 그러니까 그래서 놀라라면 댕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인이 또 잦았습니다. 남자들이 또 어제 그때 다 전열성염이 있어 그러는지 한날 밤에 한너도 번씩 보는 게 이 약 전남에 우선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뭇 폭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골이 좀 신한단다. 그래서 이래 여러 가지로 써보던 중에 그리고 이거 썼는데 이 다리에 맥이 온단다. 그래도 맥이 없어서 다리 맥이 없어 댕기지 못하겠던 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건네보신 한이 이 니경착이랑 온 사람에게는 그 무슨 약보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효과 영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쓰자고 이번에 우대할 때 좋을 때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좋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건네보신 한입니다. 사실 이 콩팥의 작용 우리 몸에서 콩팥이 얼마만한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또 많은 이런 중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 장징정을 저축하고 나치 기를 받아들이는 장기고 콩팥이가 좋아야 사람이 젊은이들은 생육발육이 잘하고 남성분들 우리 성욕감 대증이라며 갑자기 온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게 다 콩팥이 관계입니다. 눈이 깔깔하면 우리 간하고 관계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간하고 관계되지만 이런 그 외에 맥이 없다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나온다 이게 다 우리 콩팥이 기능하고 관계됩니다. 때문에 건네보시환 우대활동 좋을 때 장기적으로 쌓아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쓴다 할 때는 벌써 한 달쯤 쓰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하던 효과를 훌륭하게 봅니다.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25가지 약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익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0: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조인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약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전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강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주께서 하는 사람들도 우대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우대활동입니다. 이래서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역이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I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강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삐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강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저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저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통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는 저기 단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을 매일 뻥그러지고 이게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이 갔다 걸렸다면 간에 도착했다.
2: 예.
3: 그래서 이 약을 제대로 먼저 치다고 나는 가서 뭐야.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확한 것 같아요. 여기가 간에 도착했다. 그래서 있었는데 내가 벌써 한 10나 약간

0: 어제까지 이게 엄마 형오더라면 약간씩.
1: 네.
0: 근데 밥 참 먹기 싶은 생각도 많은데.
1: 네.
0: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이기 쉽고. 그냥 이게, 그 한달 약간 넘어서 2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여기 나서진다는데. 그게 벌써 2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면.
1: 네.
0: 그래, 내 석달 만에 병원에가 검사한 게 간이 어제는 많이 소화됐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란 말입니다. 내가 눈도 구우였던 게 어제 넉달 담긴 거 눈도 구우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게 이기다가 지금 그 약 우선이 어제 들려서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0: 그렇지만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복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복액이 아닙니다. 예. 연기 입간구복액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벽오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헐부터 다릅니다. 국약 기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복액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입간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선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유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골짜기에 우리가 외친 한마디가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눈물로 돌아옵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들려드릴 곡은 정선화 작사 리아꾼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수많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 그대라는 한글 문자에 평생의 믿음과 애틋함을 실었습니다. 리아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은국 작사 황교옥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말은 곧 고향의 품이었고 고향 냄새는 곧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윤금남 작사 작곡의 언제나 함께입니다.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함께라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전영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창봉을 그리며입니다. 꼭 다시 한번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간절함, 그 기다림마저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안영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일상의 틀어진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풍경을 마주하며 우리는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행 속에서 만나는 자연의 풍경, 새로운 사람들, 그곳의 문화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평소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여유를 선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며 더 밝은 마음으로

네, 오늘은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행가에 대해서는 하북성이 자리 잡은 매력적인 도시 진황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진황도는 남쪽으로 발해를 마주하고 북쪽은 연산맥, 동쪽은 연영성과 맞닿고 서쪽으로는 북경, 천진과 인접한 곳입니다. 화북과 동북 두 대 경제구역이 만나는 교차점이자 환발해 경제권 핵심 거점, 수도 경제권의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죠. 웅장한 만리장성이 바다와 만나는 독특한 풍경, 오랜 역사가 깃든 고성, 사계절 아름다운 해변까지 한 도시에서 모두 만날 수 있는 진황도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황도 여행의 시작은 단연 산해관 예성입니다.

있습니다. 이곳에는 명나라 시대부터 천하 제일관이라 불리는 화살루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높이 13.7m에 달하는 화살루는 독특한 전통 지붕 양식이 인상적이고 정변루, 옹성 시설과 함께 장성 수천 년의 역사 유물을 전시한 장성 박물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루각으로 올라가면 산회관 고성 전경은 물론 각 산 장성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과거 화북과 동북을 잇는 두 경제 사이 최중요 군사 요충지로서의 웅장한 기세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진 뒤 산후관에서 펼쳐지는 야간 빛 그림쇼 관 산해는 꼭 놓치지 마셔야 하는 볼거리입니다. 실제 성벽 풍경과 최신 디지털 영상 기술을 결합해 만리장성 천년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공연으로 낮과는 완전히 다른 몽환적이고 장엄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네, 산후관 고갱을 마치고 남쪽으로 4km 떨어진 발해 기슭에는 로룡도 풍경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명나라 만리장성 동쪽 끝이 바다와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장성이 바닷물 속으로 뻗은 모습이 마치 룡머리가 파도 속에 잠긴 듯하다 하여 로룡두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풍경구 전체는 리폐석상, 석성, 징해로, 남해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리폐석성은 명나라 계진 장군 척계광이 지세의 높고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축조한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로룡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단연 징해로입니다. 건륭 황제가 직접 붓으로 쓴 징해루 편액이 걸려있는 이 누각에 오르면 발해의 푸른 물결과 만리장성에 오르진 광활한 풍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상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장성을 바라보거나 해변 모래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볼 수도 있고 병사들이 성곽을 준시하는 전통 퍼포먼스 공연도 상시 관람 가능하니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룡도를 떠나 산후관 북쪽 3km 지점에는 각산 풍경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산은 만리장성이 넘는 첫 번째 산으로 만리장성 제1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곳인데 오뚝솟은 산줄기가 끊임없이 기복지며 산후관을 감싸는 천연 방어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산에서는 관성과 발해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뒷산으로 가면 겹겹이 펼쳐진 산봉우리와 북극기림으로 불리는 연세호의 잔잔한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악산에는 꼭 봐야 하는 사계절 신기한 명경 네 가지가 있는데 설현복일, 산사오정, 각산운해, 서현불공입니다. 특히 설현복일은 산 정상 커다란 돌이 련꽃 형태를 닮아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금빛 햇살이 돌에 비춰 장관을 이루니 여유가 된다면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촬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과 장성의 풍경을 만났다면 이제 진왕도만의 깊은 인문 역사를 체험할 차례입니다. 산후관 지역에는 관동넘기 테마공원, 관동넘기 문화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원 총면적은 3,500평방미터로 역사 배경 전시구역, 인문 전시구역, 상호체험구역, 문화오락구역, 특색식품 기념관, 기념품 판매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산후관 현지 특유의 풍토와 따뜻한 인정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북성 진앙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앙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인기가 폭발적인 해변 관광지 왕홍 도시기도 한 아나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아마 틱톡에서 많이 봤을 도시기도 한데요. 진앙도 아나야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깨끗한 바다를 자랑하는 진왕도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푸른 바닷물과 하얀 모래 해변이 어우러져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나야는 난온대 반습윤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하지만 발해와 바로 인접해 뚜렷한 해양성 기후 특징을 보입니다. 겨울에 혹한이 없고 여름에 무더위가 적어 연평균 기온은 약 10.3 섭씨도, 한여름 평균 기온도 겨우 23 섭씨도 밖에 되지 않아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찾는 최적의 휴식지입니다. 이곳은 잔잔한 파도와 넓은 해변으로 유명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정취가 가득하고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봄에는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온몸을 감싸고 여름은 피서휴가 최적지로 푸른 하늘, 금빛 모래 사장, 맑은 바닷물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바닷물에서 물놀이를 하며 각종 수상 리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으며 시원한 해풍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곳곳에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합니다. 제철 신선한 해산물도 풍부해 미식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다소 낮지만 눈이 내리면 온 동네가 동화마을로 변하는 독특한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나야의 대표 인생샷 명소는 단연 고립 도서관입니다. 2015년 완공된 이 도서관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 건축 양식이 특징으로 화려한 장식 없이 단순한 네모 형태의 무채색

콘크리트 건물이 광활한 모래 사장 위에 조용히 서 있어 끝없는 바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깊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진앙도 하나에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을 취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앙도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꽃게입니다. 매년 4월 하순이 꽃게 맛이 최고로 좋은 시기인데 몸통이 크고 납작하며 연청색 껍질과 커다란 집게발이 특징입니다. 네, 쪄서 먹으면 게 특유의 향기가 진동하고 살은 백옥처럼 하얗고 즙이 풍부하며 은은한 바닷물 짠맛이 어우러집니다. 부드러운 게 내장을 한입 베어물면 행복한 맛이 가득 퍼집니다. 다음은 갯가재,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피피새우입니다. 4월이 살이 통통한 제철로 암컷은 알이 가득 차있죠. 몸은 가늘고 길며 껍질이 단단하지만 속살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찜 요리로 본인의 맛을 살려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을 때는 머리와 꼬리를 떼고 껍질 가장자리를 가위로 자르면 손쉽게 살을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해산물 외에 현지 전통 음식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바로 사거리 만두인데 1958년 산후관 고성 사거리에서 처음 문을 열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 간식으로 좋은 밀가루와 당일 준비한 신선한 돼지고기 소를 사용하고 밀가루 발효 시간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게 맛의 비결입니다. 갓 쪄낸 만두는 껍질이 부드럽고 미량이 진하며 고기 소의 국물이 가득하지만 느끼함이 전혀 없습니다. 진원도에 갔다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침 식사로 최적인 들깨장떡입니다. 간단한 밀가루와 들깨장을 주재료로 만드는 현지 서민 음식인데 새벽거리 가게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기가 매력적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한 뒤 산초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두툼한 들깨장을 발라 말아 납작하게 눌러 참깨를 묻힌 뒤 팬과 오븐으로 구워냅니다. 완성된 떡은 황금빛 표면에 고소한 들깨향이 가득하고 겉은 바삭 속은 폭신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맛의 층위가 선명하게 어우러지며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고 국물 양탕과 곁들여 아침 식사로 즐기면 더욱 별미입니다.

네, 오늘은 장성과 바다가 만나는 특별한 도시 진왕도의 역사 명소, 아름다운 해변, 현지 미식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천년 장성의 웅장함과 사계절 변하는 해안 풍경, 따뜻한 현지 음식과 인문 이야기가 어우러진 진왕도로 언제든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짧은 휴식을 통해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소한 행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알찬 휴식은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며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걸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역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견뎌내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김경숙 가수가 부른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윤금남 작사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외롭지 않아요를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작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면서 살림에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의 작은 속 발견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서태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안 정리나 식품 보관에 대해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의 지혜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주부 여러분, 주방 한쪽에 몇 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설탕 봉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포장을 뜯지 않고 또 오래됐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니 왠지 버려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네, 하지만은 의외로 설탕은요.

우리의 식품과 달리 제대로 보급만 했다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식품이랍니다. 네, 지금부터 설탕 유통기한의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요, 수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철기운이나 곰팡이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설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더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도 대부분의 미생물은요, 설탕 속에서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균이 살기에는요, 너무 척박한 환경의 셈이라 할까요? 네, 세계 여러 식품기관에서도 설탕은 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유통기한이 전혀 적혀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적혀 있을까요, 이거? 마트에서 판매하는 설탕을 보게 되면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탕 자체가 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품질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권장기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네, 권장기간의 의미는 아주 또 많기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먹어서 단단하게 굳거나 주변 음식 냄새를 흡수하고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색이 약간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요, 대부분 맛과 사용의 편의성의 문제일 뿐 설탕 자체가 부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요, 굳은 설탕 버려야 할까요? 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이 딱딱하게 굳은 것은요, 대부분 수분의 영향 때문이라고 봐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식빵 한 조각을 잠시 넣어두거나 귤 껍질이나 사과 조각을 잠시 함께 넣어둬도 되고요. 숟가락이나 또 밀대로 가볍게 부수면 좋습니다. 단, 이 과일이나 식빵을 오래 놓아두다 보게 되면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어떤 상태든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들어가 녹아버린 경우, 곰팡이가 생긴 경우, 벌레가 들어간 경우,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 다른 이물질에 오염이 된 경우라면 폐기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설탕 자체보다 보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설탕처럼 꿀 역시 오래도록 사지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수천 년 된 꿀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설탕과 꿀 모두 수분이 적고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네,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할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는 설탕이었는데요. 하지만 식품 보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자연이 만든 뛰어난 저장성을 가진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과, 과자를 만들 때 또 제빵, 물론 잼이나 과일, 청처럼 오래 보관하는 음식에도 설탕이 널리 사용이 되곤 하죠. 무조건 나쁜 식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를 안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최근 택배 상자를 뜯고 나게 되면은요, 바로 버리는 게 좋다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택배 상자를 계속 쌓아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네, 겉보기에는 택배 상자가 해로워 보이기는 보지는 않지만요, 후각이 예민한 분이라면 상자에 사는 특유의 냄새 혹은 자극적인 냄새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냄새의 정체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사실 이런 화합물을 배출하는 물질은 우리 주변에 매우 다양하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조차도 화합물을 배출하거든요.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화합물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무해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배 상자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릅니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 등이 포함이 됩니다.

한두개의 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양의 상자를 오래도록 집안에 쌓아두면 화물이 꾸준히 방출되어 실내에 축적이 되는데요. 그 총량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또한 곰팡이가 핀 뭐 상자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 상자는 다양한 유해 성분을 포함한 화합물질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를 흡혈극뇨, 네, 이를 코로 들이실 때 호흡기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화합물의 최종 목적지는 폐가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은 세포에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서 퍼질 수가 있으며 다양한 장기와 심지어 신경계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두 달 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거치며 세균, 병독균, 심지어 해충의 알까지 집안으로 유입시키곤 합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요, 택배를 개봉한 후 제대로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비비거나 또 음식을 섭취해 세균 및 병독균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택배 상자의 표면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과 수두대상포진병독, 곰팡이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택배 상자를 실내 오래 방치하다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실내 환경이 병원체의 번식과 부화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새로운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상자는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네, 바퀴벌레가 알을 낳을 때는요, 한 개씩 낳지 않고 수십 개의 알이 들어있는 단단한 알집 형태로 낳게 되는데요. 이 알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 대균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부화한 바퀴벌레는요, 종이 상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자는 그들에게 딱 맞는 서식처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이 바퀴벌레는요, 빛을 두려워해서 어둡고 숨을 수 있는 틈새를 좋아하며 상자의 섬유소는 그들에게 최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택배 상자는요, 화재 위험도 동반하기도 하죠.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 포장 재료를 집안이나 복도에 방치하는 것은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 통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잡동산에 불이 붙는다면은요, 비록 처음에는 작은 불이랄지라도 다양한 뭐 재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를 받은 후 가능하다면요, 실외에서 개봉을 하고 실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개봉할 경우 현관에서 바로 처리하고 소파, 식탁, 침대 등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셔야 합니다. 이 택배를 뜯은 후에는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택배 상자를 실내에 보관해야 할 경우라면은요,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이, 네, 공기 유통이죠, 환기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고기는요, 고단백 저지방이라 돼지고기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최근 뭐 인터넷에서는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고 건강하다는 설이 또한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너무 기름지고 또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런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요, 어느 것이 더 건강한지 가릴 수가 없지요. 둘 다 붉은 고기에 속하며 각자 영양상에 좋은 점이 있으므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대부분의 소고기는요, 정말 우리가 먹는 지방, 설, 아이언맨의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요, 일부 비타민 B군 함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으며 살코기 부위의 단백질 함량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어떤 고기를 먹게 되면은요,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은요, 선택한 부위 그리고 또 조리 및 가공 방법이라든가 먹혀드린 음식 등등에 의해서 좌우가 되므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진 소고기 부위보다는요, 살코기 돼지고기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이 가공된 고기, 그렇죠, 소고기 제품보다 신선한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한 명의 여성 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백문 동지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김정순입니다. 1918년 8월 왕정엔 하마탕 대방자촌, 지금의 대흥구진 홍일촌의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의 영향으로 항일의식을 키워나가는데요, 1930년 겨우 12살을 나이에 당시 항일 아동단에 참가했고, 1932년에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학생, 그렇죠, 이 나이에 이미 항일 투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네, 1933년 김맹문 동지는요, 대홍위자 항일유교국 공천단위원회에 배치돼서 청년들을 조직하여 군수물자를 운송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935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항일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일연군 제3군 피복공장, 제6군 피복공장, 북만성의비서처,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주의부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후방근무와 군수물자 운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1936년 김백문 동지는 마침내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항일연군의 장령이었던 리조린 동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그리는 리조린 동지를 따라서

구울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학습과 훈련을 받았고 이후 동북항일리언군 교도요단에 편입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험난한 국외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 후에 김백문 동지는 부관성 선구당의 부서의직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광동성 문화위원회 판공실 주임, 국가민용항공총국 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새 중국 건설에 정력을 몰부었습니다. 2005년 김백문 동지는 북경에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그의 일부 유골은요, 고향인 왕청현 혁명열사릉원에 안장이 됐습니다. 한평생을 조국과 혁명에 바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연변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설탕의 유통기한부터 시작을 해서 택배, 상자의 위험성, 돼지고기, 소고기의 영양, 과학적 차이 등 다양한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한일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순관상에도 함께 알아봤고요. 네, 일상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세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일상의 작지만 소중한 발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타협이라는 단어는 흔히 양보의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과의 타협은 결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한 바위가 물살에 깎여 둥근 모양이 되듯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조향숙이 쓴 수필,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바람과 타협하는 것일까?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피하는 것 역시 흩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와 타협하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조금씩 물러서고 비켜주며 저들은 하나의 공존을 이루는 것일까? 그래서 나무는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무성해지고 바람은 제 기세를 거두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저들은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 만큼 신비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의 위대함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타협을 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일까? 혹은 그것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변변치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스리며 견뎌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다. 원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도 없다. 잠시 외면하고 도망치더라도 다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그런 상황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다. 어느 날 직장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딸에게 나는 꿈도 가질 수 있고 재능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건네면서 스스로 제법 그럴듯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애가 연주포를 쏘아대듯 쏟아냈다. 환상을 깨라고. 누구는 배달을 하고 누구는 가게가 문을 닫고 누구는 빈 털터리가 되고 누구는 미치고 그들 모두가 그런 삶을 원했겠느냐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 밥벌이에 급급한 것이라고. 그 중에 어느 누가 꿈을 모르고 어느 누가 성장을 원하지 않고 어느 누가 리상이 없겠느냐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거라고. 그때 나는 비로소 애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잇따라 내 딸과 같은 고민을 하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몸부림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의 일에만 열중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급하게 밀려왔다. 작고 평범한 내가 이 세상의 온갖 아픔의 종류와 깊이를 다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여러 암울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현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눈사태가 덮쳐오고 웅뎅이, 절벽, 가시밭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에 얼마나 큰 공포와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면 그제야 하루를 안도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미래의 계획은 자주 빗나간다. 리상적인 세상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 속의 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구겨지고 괴로워한다.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의 수와 각종 사연에 얽힌 사건들을 보다 보면 너무 경악스럽다.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뇌와 회한만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을 것이다. 꿈이 부서지고 꿈속의 세상도 부서지고 결국 자신도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그들을 두고 세상과 생활과 타협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타협은 정녕 자신의 욕망을 적당히 줄이기만 하면 될 만큼 그리 가벼운 일인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겪고 느껴보지 않고는 그 고통에 온전히 닿지도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과 타협하는 시간, 그 무한한 심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 겪는 치열한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반복이다. 제 안에 웅크리고 돌아앉아 자신의 생사를 찢고 헤집고 뼈를 잘라 들여다보며 낱낱이 해보한다. 피 흐르는 절단면을 응시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깊숙이 숨겨두고 소중히 지켜왔던 꿈을 깨뜨린다. 꿈이 부서지면 애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가득 차오른다. 그 속에서 꿈의 파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덜어는 쓸쓸히 쓸어버린다. 혼자서 상처를 직시하고 자욱한 아픔의 냄새를 맡는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 발견하는 순간 최대의 굴욕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 무관해함이 우리의 진실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초라하고 무력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런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 질문하고 부정하고 다시 주장하고 반박하며 그렇게 지쳐간다. 그러다가 필요의 절정이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한다. 어쩌면 지쳐서 쉬운 쪽으로 기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지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싸우면 언젠가는 화려한 성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며 락관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피와 뼈와 살과 신경은 세상과 끝까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이토록 극심하게 아파야 하는 타협은 얼마간의 안녕을 가져다 줄 뿐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또다시 목을 졸라오는 불안이 덮칠 것이다. 불안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뒤따른다. 진심을 다해 열정을 쏟아도 근면한 노력이 언제나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애써 일궈온 것은 부질없어지고 결국 또 한 번 타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위축되고 좌절하며 꿈은 또 한 번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진다. 날마다 해는 다시 떠오르지만 진 밤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자질구레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냉소하고 분노하고 실망한다. 타협하는 그 시간은 가장 적막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은 가장 외롭다. 타인은 아무리 다가서고 껴안으려 해도 도저히 가다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는 조금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다가오는 일을 바라보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아무와도 나눌 수 없이 혼자 울고 혼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 너무 처연한 광경이다.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참으로 독한 아름다움이다. 반면 타협 역시 세상과 싸울 용기가 부족한 자가 약간의 위로와 편안함을 얻으려는 무용한 자기 도취만이 아니다. 이 또한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며 지극히 슬프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이다. 권태와 체념, 포기를 버리고 타협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통째로 삼켜지거나 세상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저항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계를 맺고 그 세상 안에서 꿈을 구축하기 위한 뜨거운 도전이기도 하다.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도 품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강함일지도 모른다. 삶과 꿈 사이에서 결국 삶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전승하여 버티지 못하더라도 시도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꿈을 꾸지 않는다. 화려한 삶에 대해 잘 모르기에 애초에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고 가끔은 단조로운 삶의 이체를 더하는 작은 선물을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감히 쓰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푼돈을 모으고 그러면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햇살이 한결 따스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사랑하며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꿈꾸면서도 그것을 깨뜨릴 때를 알고 깨뜨리면서도 다시 꿈꾼다. 한때 거룩해 보이던 꿈은 이제 사소해지고 뚜렷하던 꿈의 윤곽은 흐릿해지고 선명하던 꿈의 색채는 바래지고 요동치던 꿈의 맥박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아직 있고 우리는 희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미래를 그리며 기다린다. 어쩌면 타협하는 시간의 외로움과 안쓰러움조차 모른 채 슬프게 살아있을지라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참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매번 간신히 숨을 고른다. 그 한 번의 숨이 생명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이 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세상을 껴안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나는 사랑한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지만 벽을 허물지 못하면 그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완벽한 이성을 고집하면서 외로워지기보다 적절한 선에서 마음을 열고 세상의 온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넓은 풍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흙탕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하면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소보가 추천한 최근에 출판된 책 몇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장편소설 장명입니다. 장명은 이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자 인간이 어떻게 더 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류량정의 말에 따르면 이 더욱 긴 생명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미 선조들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사람의 짧은 인생은 선조와 자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은 이로하여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위고도 등장합니다. 그녀의 영롬한 눈은 과거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야기가 립체감이 있게 합니다. 위고와 장명은 각기 무당과 의사로서 함께 가족의 역사를 찾는 길에 나섭니다. 잊혀진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가족의 기억들은 마치 커다란 나무에 잘린 가지에서 갑자기 돋아난 새순처럼 어느 순간 되살아납니다. 이는 한 작가가 이순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과 대지에 흩어져 있는 생명들에 대한 추적이며 명성이 있던 세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달기사라는 책입니다. 최근 연간 택배, 온라인 콜택시, 청소부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독자들은 이런 노동자들의 고락을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왕만은 산동성 출신의 여성 배달기사로서 그는 필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배달일의 업무 경력, 땀과 수확, 슬픔과 기쁨을 기록했으며 고향의 세태와 인정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위로와 당혹감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문필은 소박하고 생동하며 훌륭한 이야기하는 능력과 적절한 소재 선택 감각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호구 작품으로 하여금 탄탄하고 생생한 질감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인문학적 두께를 지니게 합니다. 다음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자면 일정한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가 손감로가 말한 것처럼 이는 매우 진지한 책입니다. 내 고통이 이토록 깊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책의 저자 량홍은 연구자인 동시에 한 엄마로서 3년에 걸쳐 여러 도시의 수십 개 가정을 다니며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한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긋난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준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지,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은 아이와 어른의 이중 시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 표달로 사색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으로 청소년 교양 문제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집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라위장이 쓴 이 중단편 소설집 세상 속의 세 가지 사람에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은밀한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편의 이야기는 각기 남자, 여자, 장모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평생을 다투며 지내는 한 부부의 남모를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부부의 곤경을 보여주며 원생태강 구비지대에서

가고 있는 한 남녀의 은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걷던 대학 입시 장군이 결혼한 후 서서 걷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남의 집 침실에 뛰어들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명한 작가 범원이 쓴 장편 소설 청웅제는 운남 고원의 100년 교통발전사를 배경으로 운남 민민들의 교통 상황을 개변하려는 역사적 풍문과 이를 위해 기울인 지나간 노력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자들이 한 대 기차로 우리나라 대문을 여는 것을 시점으로 운남 민민들이 수치심을 발판으로 삼고 자강 분발하며 독립적으로 국내 첫 민영철도를 건설하고 21세기에 이르러 고속철도가 운남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는 모습, 나아가 새 시대 1대1로 국가적 전략 배치에 따라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국제 대통로를 개척하는 운남 민민들이 국경 넘어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장면, 고원 후의 철도는 바로 구름 속으로 사면팔방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통하는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작품의 구조는 웅장하고 풍부하며 입체적인 층차를 지닙니다. 작품은 100년에 걸친 철도 건설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오 씨와 진 씨 두 가문의 흥망성쇠의 백년사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운남의 다채로운 지방문화와 풍물사이자 장엄한 변방지역의 홍색혁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개 부분이 잘 어우러지며 여러 가지 음색의 교양시를 이루어냅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벚구기 동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머피가 곰팡이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노동형을 선고받고 자금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서술자 브론든,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는데 몇 초 뒤 주먹다짐이라도 한 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곰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다. 맥머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애씁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 동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동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

줍니다.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브롬든의 모습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들에게 바치는 진원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희망인 셈입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이겨낸 작품이라고 극찬한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 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로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게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적 판매량이 천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소녀의 꿈으로 시작해봅니다. 소녀가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렘과 기대를 담은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196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장동훈 작사, 동희철 작곡의 트락토르 모는 총각. 넓은 들판을 가르며 트락토르를 모는 총각의 모습, 알찬 삶을 노래한 가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최응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리듬 속의 청춘의 자유와 사랑, 함께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호 작사, 방롱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가요?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가요?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살기 좋은 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석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생 시절 동창들이 손에 손잡고 놀던 모습, 즐겁던 순간, 우정과 추억이 서복히 쌓인 가요입니다. 동창들은 늘 언제 봐도 정답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목동의 피리소리 준비했습니다. 옛 정취가 가득한 이 가요, 송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일입니다. 이날은 전 사회의 생태문명 의식을 높이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상적 자각성과 행동적 자각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주제 교육의 날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동료와 함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산으로 가고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녹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호 관련 지식을 주동적으로 학습하고 녹색 생태 리념을 갖춰야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상식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천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용파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코스모스를 보내드립니다.

녹색 리념을 일상생활에 담아내야 합니다. 스스로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는데요. 저탄소 생활이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낮은 에너지, 낮은 소비, 낮은 지출을 실현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탄소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녹색 출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으며 먼 거리는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홍영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칠색비단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나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저탄소 생활 방식의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분류를 하는 목적은 쓰레기의 자원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여 처리량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요해하고 쓰레기 분리 표준에 따라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그네를 보내드립니다.

생활 쓰레기는 네 가지 류형으로 분류됩니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남색 쓰레기통에, 건전지,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 등 유해한 쓰레기는 빨간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유해 쓰레기는 특별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채소, 뿌리와 잎, 과피 등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녹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흙모래, 벽돌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검은색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권중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향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너랑 나랑을 보내드립니다.

야생동물은 지구에 보귀한 생물 자원이며 생태계통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은 생태평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야생동물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먹지 않으며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뼈로 만든 장식품이나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또 동물의 생활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외에서 개구리나 새를 잡지 말아야 하고요. 동물을 만나도 놀라게 하지 말고 때리지도 말며 함부로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이야 쑥쑥을 보내드립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강 푸른 숲을 지키는 일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녹색 출행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야생동물 보호하기 등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태환경 보호에 적극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사는 사는 말이 없어도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입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스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8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문진부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숙중량 원장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라는 중의사의 임상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중화중의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또한 맹노 국가급 맹노중의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숙중량 원장님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를 써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재간을 말이죠. 갖춘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준확한 혈의 시오회랍니다. 주사료법이라든가 친구료법, 그리고 칼침 쇼전도를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정에 따라서 말이죠. 정맥주사도 말이죠. 놓아드릴 수 있는 이런 재간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숙중량 원장님이 치료라는 범주가 비교적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런 말에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중약을 말죠 처방을 내서 지어드리고 전공에 근거해서 정맥주사라든가 친구료법이라든가 결합을 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환자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 치료에서도 특기를 보이는데

0: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요.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에 와서 또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 소문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축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 조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도 조예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소버짐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이런 말이죠. 피부병에 완고한 피부병 이런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이런 병으로 앓는 분들이 계신다 할 경우에는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수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숙중량 원장이가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토론해 봅시다. 심장 자체하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 이런 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말죠. 질병들 갖다 심혈관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환자 총수에서 보게 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3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4억이라 경우에 보셔 대단히 이게 비율이 높거든요.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제때 말이죠. 정확한 진단 확진을 하지 못하고 구급조치를 말이죠. 강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망 총수에서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30% 정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심혈관계통의 질병들을 해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에 신지연이라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신지梗스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심장박동하고도 관계되는 질병 심리스창에 그리고 심포에 관계되는 질병 심보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급을 해야 말이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심원성 추스라든가 심장 더우팅이라든가 심리 쇠지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우리 여러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골라서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발생률이 아주 높고 그리고 또 위험한 이런 질병에 관심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관심병이라 할 때는 조약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모종 원인으로 말이죠. 문란이 생깁니다. 지질대사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화음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구천 들어보셨죠? 강요산지에 이런 지표가 말이죠. 현저히 올라갑니다. 이러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동맥 관강이가 말이죠. 협착증이 생깁니다.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졸바지면 어떻습니까? 이 관상동맥에 뭐 있는 이 관도가 졸바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1: 그렇죠.
0: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말이죠.

0: 폐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막혀버린단 네. 말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내가 지금 이런 병 진단은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말죠? 증세가 있으면 이 방면에 대한 말죠. 검사를 하고 확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가슴이 말이죠. 답답해 납니다.
1: 네.
0: 어떨 때는 말이죠. 왼쪽 가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이 대웅구입니다.
0: 예, 예.
2: 예, 원장님이 보이고, 예, 효과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네, 가슴이 답답하고 좀 숨이 차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저는 예, 원래 고혈압이 있어서요. 어떨 때는 별로 저기 어제는 일 없는데 오후에 좀 올라가고요.
0: 예.
3: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0: 예.
3: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방에 잠 잘 못 잔단 말입니다.
0: 예.
3: 오늘 이런 지용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0: 예.
3: 거기 수소문 끝에 그 저기 길대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영 치료를 잘한다 해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진맥 받고 해서 예, 상세하게 좀 아예 거기 설명도 잘 해주면서 어제는 약을 한 두 주일 넘어 먹었습니다. 근데 효과 용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예, 정말 이거 그런 오늘 예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 질러가자고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저 김태준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철수 선생님이 무슨 예. 증상감이 있잖아요.
0: 예.
4: 제가 이거 예, 뭐 약 무게가 이거 얼리 버티지 못하겠어요.
0: 예, 견주염이 있는 모양이에요.
4: 예, 견주염이 그래가지고요.
0: 예.
4: 예, 한번 치료를 또 받으려고 오늘로 저 예약하려고 강철수 선생님은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전에 소문 듣고 길태중년의 원장님이 심장뼈 잘 치료를 한다겠어. 요즘에 신사에 어떤 때는 또 바늘 팍팍 찌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칼로 오리내는 것 같고
0: 예, 신조통 있고
5: 그래도
0: 예.
5: 어떤 때는 예. 막 이리 심황해서 어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0: 신자
5: 어쨌든 아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원장 선생님 가 보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0: 안녕하십니까.
6: 예.
1: 네.
6: 예,
1: 네,
6: 안녕하세요.
0: 네, 네. 말씀하세요. 예.
6: 네, 예, 또 원장 선생님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어떤 상황에는?
6: 예, 목대 팀이었지, 뽀뽀다면서래.
0: 예.
6: 그리고 머리가 좀, 어찌 너무 무거워, 비움이서래. 좀, 어깨 박죽도 아프고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아유, 수고하시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매일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길태중이 강태수 설정 예약하겠죠.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허리 다리가 아픔에 좋지 않아서.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매일 수고하십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내가 갑니까?
0: 예, 맞습니다.
8: 아,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8: 선생님, 나는 오늘 예, 그러니까 박윤덕 선생님 예약하겠죠. 내 주머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또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아, 예, 당량이 아이가 왔어.
0: 예, 예, 예.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0: 계십시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됩니까?
2: 예, 예, 맞습니다.
1: 예, 저 오늘 저 그 최 선생님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어전에 출근하지? 예,
2: 예, 예. 지문 맞다 그럽니까?
1: 예, 예, 그 선생님 지문 잘 넣는다.
2: 40년 나왔습니다. 예, 예.

0: 코로나19에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인천에 심장내과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심할 때는 아까 말이죠 환자분들처럼 가슴이 말이죠 칼로 에이는 것들 아픈 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아픔이가 말이죠 방사성 통통이 생깁니다. 네. 왼쪽 어깨라든가에 팔이라든가에 심지어는 말이죠 아래턱까지 말이죠 줄이 쫙쫙 뻗치며 아파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축하합니다.
0: 예.
2: 예. 나 오늘 저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다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았어요?
2: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계속 혈압이 자꾸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0: 예.
2: 배우자겠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2: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예.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저기 이게 내 그 머리에서 무슨 바람 소리인지 전기 소리 같은 게 자꾸 나고
0: 예.
3: 그다음에 밥맛도 없고 다른 맥이 없고
0: 예.
3: 그다음에 좀 어지러워가고
0: 예.
3: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 청장을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3: 지금 보니까니 밥맛이 좀 돌고 소화도 개체한다 하고 그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3: 그래 오늘 또 그 좀 천장 더 쓰려고 그 박창호 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예 연결 다 됐습니다. 예, 예
3: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4: 예.
1: 말씀하세요.
4: 예. 네, 그, 박창호, 그, 주민이나, 그, 폐를 정말 약한 게 많이 좋아지, 한 번 더 쓰자,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0: 연결됐습니다, 예.
4: 예.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박윤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5: 그 전에 잠도 잘 못 자고 기억력이 없음에 많이 추워하고 또 짜증도 나고 했습니다.
0: 예.
5: 섬약 두 번 쓴 게가 잠들기 바쁘던 게가 좀 나아지며 수면 질량이 좋아진 것 같아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윤덕 주임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6: 예. 오늘 그 원장 선생님 또 좀 만나야 되겠어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저 진단받은 게 심장에 관장형 저 우양화 동맥경화.
0: 예,
6: 동맥경화로
0: 예, 동맥경화.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6: 그 어제만에 저
0: 혈액이
6: 저 혈액이 방쾌한답니다.
0: 예예 심하고만 예.
6: 그다음에 저 수면 도멍하고 심쇼하고
0: 예예. 예.
6: 그래서 원장 선생님 다른 데서 오늘도 좀 가보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개인적 질문인데요. 네, 혹시 심장이 안 좋아도 귀에서 소리가 나나요?
0: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0: 예,
1: 네.
0: 예, 오장육부의 공능인가에 다 서로 말이죠, 맞물게 네. 되는데, 예, 이 심장하고 말이죠, 예, 중요하게 선천지본이, 선장이랍니다.

0: 이 선장하고 심장의 관계가 말이죠. 예, 선주수인데 예, 신주허입니다. 예.
1: 네. 아, 심장. 물과 불.
0: 예.
1: 네.
0: 물로 말이죠. 불을 끄게 됐어요. 예. 이 관계가 말이죠. 잘 조화롭지 못할 때는 말이죠. 예, 콩팥이도 허해집니다.
1: 네.
0: 이럴 때면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예, 귀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어떨 때는 말이죠. 예, 아찔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어지럽단 말입니다. 이 공룡이가 실소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숨이 차다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심할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산소호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이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예, 졸바지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폐색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혈이 통하지 못하죠?
1: 네.
0: 혈이 통하지 못하니까 심장 자체의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에 대한 말이죠. 혈이 공급이가 말이죠. 잘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예, 마치 뇌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예, 머리가 어지럽거나, 예, 심지어는 말이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다리라든가, 예, 얼굴이라든가, 예, 특히 눈은 저리, 이런 데 말이죠. 예, 수종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0: 부언한단 말입니다.
1: 네.
0: 요거는 부언할 때 말이죠. 우리 환자분들이 꼭 이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심장에 문제 있는가, 비장에 문제 있는가, 혹은 폐장에 문제 있는가, 콩팥에 문제가 있는가.
1: 네.
0: 어느 장기가 문제가 있어도 다 말이죠. 이 수종 현상, 부원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응된 치료 조치를 강구해야 말이죠. 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이상적으로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말이죠. 3억으로 되는 분들이 심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략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황에서 대략 1,13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요, 심공농 쇄갈증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 심공농 쇄갈증에서 보게 되면 대략 890만 정도로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관건 문제는 오늘 심혈관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지만은 제때 말이죠, 확진을 못하고 치료수단이가 말이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의 프로를 보게 되면,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명 정도가 말이죠. 이 심장질환으로 사망됐다. 이겁니다.
1: 네.
0: 프로가 거의 절반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혈관계통 질병을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상적이 못 되고 사망되거나 혹은 말이죠. 지찬이라는데 우리들이 애락이 십자이 되면 병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비율이 높은데 치료도 치료겠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교대라는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말이죠 중요하다 이겁니다.
1: 그렇죠.
0: 중요한데 말이죠 알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심장병이 잘 인기될 수 있는가. 특히 발병률이 높은 관심병에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관계됩니다. 중노년 분들. 그런데 이 중년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연령이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40대 자의 분들이 우리 연대에서도 말이죠. 이런 중년들이 말 진단받은 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 분들이 그리고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상당한 중시를

0: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 고풍센이란데 위험이 예, 이 관심병이라 이런 말이죠.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고풍센이라는데 상고증을 말이죠. 엄격히 예, 공제를 해야 됩니다. 예.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에 고혈당의 당뇨병 환자에 에, 이거는 말이죠.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거 기초 질병이라네요. 꼭 말이죠. 이거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이 심장병이 꼭 인기된단 말입니다. 아, 그리고 예.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담배를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에, 술을 너무 반가워하시거나 에, 이런 분들 속에서 이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질병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 우리 조선족 이야기 말이죠 에, 태아미 있는 체질이 있는데. 비교적 말이죠 뚱뚱한 분들, 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예, 이 관상동맥에 말이죠 예, 주경경화가 발생하면서 예, 관심병이라든가 말이죠 예, 기타 심혈관계통의 말이죠 예, 질병으로 말이죠 발전할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야, 물어보겠죠. 아 이게 말이죠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말이죠 하나는 말이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도 잘 안 되고 반복성이 강하고 재발 자주 한단 말입니다. 예? 또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강구할 수 없는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렸지만 예? 첫째는 기초 질병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지 상태라든가 고혈당의 쌍고증이랍니다. 이런 기초질병은 제때제때 풀어나가야 됩니다.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을 말이죠 양호한 음식 습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풀채를 많이 줘요. 많이 다시고 과일도 말이죠 적당히 드시고 곡물을 많이 잡수시고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꺼야 너무 작게 자시는 이런 습관을 말이죠. 예? 꼭 고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예, 운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회에서 말이죠. 뇌란데에 이야기되면 어떤 분들을 말이죠. 예? 자기 체질에 맞지 않게 말이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기초질병이 심장질병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 운동 항목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이요, 뭐, 육아요, 말이죠. 빨리 달는 거는 빨리 걷는 거네요. 요거는 꼭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이런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하면, 내 체질이 말이죠. 이런 심혈관계통이나 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를 말이죠.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담배수를 절제를 하시고 체중을 꼭 공제를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내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연결시 공원 가도에서는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익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2: 그늘내 우리 주에서는 귀향 창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부축 정책을 출범해 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고향에 돌아와 꿈을 펼치도록 흡인했습니다. 유리한 정책의 동풍을 타고 수많은 외지 로무 일꾼들이 경험과 기술을 지니고 귀향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태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고향 보답형, 기술 창업형, 학업 성취 보국형, 효로 애친형, 안거 양로형 등 다섯 가지 류형 인원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귀향 창업 꿈 실현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귀향 창업과 현지 취업을 적극 인도 견인해 고향의 고품질 발전에 방대한 인재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벼문액이 처리되면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은 촌민들과 함께 벼를 심습니다. 한때 해외에 나가 사업했던 그는 늘 고향을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다가 2008년 시장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고향에 돌아와 창업길에 나섰습니다. 2013년 해랑강반의 뛰어난 수토 환경에 의탁해 김학철은 쌀 가공 산업에 뛰어들었고 농업지원 정책의 혜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현재 김학철의 쌀 산업 연간 수입은 30만 원에 달하며 여러 명의 현지 초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지부 인솔자로 됐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초민 조영당입니다. 수입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 돈을 얼마 못 벌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구획해 놓으니 일하기 편리해졌습니다. 때로는 간부들도 밭에 나와 우리 일을 도와줍니다. 김학철은 시장 발전의 흐름에 맞춰 각종 해농 부축 정책을 주동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사유를 전환했으며 인터넷 플러스 농업 발전 모식을 적극 탐색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경로를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현지 쌀 브랜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적 판매 제약을 타파하고 활용해 질 좋은 입쌀이 상고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 판매되게 했습니다. 외지 로무 일꾼에서 창업 인솔자로 성장하기까지 김학철은 시종 온 마을이 잘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것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동적으로 촌의 기초시설을 보완하고 도로를 닦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며 촌의 주거 환경을 꾸몄습니다. 그는 또 농업기술 강습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초민들에게 소득 증대 능력을 직접 전수하면서 전 촌 주민들을 이끌고 공동부유의 길로 나갔습니다. 화룡시 투도진 진흥촌 당지부서기 김학철입니다. 지금 외지에 나가 일하던 일부 농민들이 육속 고향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경영해 보다 많은 초민들이 치부하도록 힘써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과 정부에 보답하고 초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 사회구역 당군중 봉사중심 2층에 들어서면 향긋하고 달콤한 커피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이 작업대 앞에 서서 커피를 정성껏 내리고 있습니다. 진동택은 일찍 해외 나가 로무 생활을 했었습니다. 타향에서 여러 해 동안 분투하면서 그는 커피 풍미를 정확히 조절하는 전문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커피 산업과 문화 관광, 현지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고향 연길의 커피 소비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는 것을 본 진동택은 기술을

0: 갖고 귀향해 고향 발전의 힘을 보태기로 작심했습니다. 공청단 연길 시위와 건공 가두의 도움으로 진동택은 60여 평방미터의 사회구역 장소를 제공받고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까지 면제받아 연길시 첫 사회구역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연길시 건공 가두 연청 사회구역 당위석이 리정입니다. 이들이 연길에 남아 고향 발전의 힘을 보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사회구역의 조건과 이들의 수요를 연결시켰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지만 장소가 없었기에 사회구역의 공간을 합리적으로 계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내줘 이들의 창업을 도왔습니다. 진동택은 단순한 모방을 버리고 한국식 커피 제조 기술과 연길의 현지 풍미를 융합해 대표 메뉴인 성류 탄산 아메리카노를 선보이며 빠르게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또 커피콩 팔찌, 커피콩 액자 등 문화 창의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진동택은 주변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능 강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연청 커피숍 책임자 진동택입니다. 제가 연길에 돌아와 창업하려는 생각은 간단합니다. 저는 연길 사람이고 또 연길에 우리와 같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청 사회구역에 왔을 때 사회구역에서는 무료 경영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공익성 커피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구역의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이 도움과 사랑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동택의 커피숍은 연길의 특색문화 관광 소비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경로를 확장해 자체 개발한 특색 커피 음료를 주내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경영 사슬을 1층 늘릴 계획입니다. 김학철, 진동택은 모두 귀향 창업해 꿈을 이루는 대표적인 례입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외지에 나갔던 연변 사람들이 정책 혜택을 따라 고향에 대한 깊은 정을 품고 연변으로 돌아와 실제 행동으로 향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창업으로 고향 건설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근일내 주민족사무위원회는 귀향 창업 꿈 실현 브랜드 건설을 중요한 창력점으로 삼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단단히 틀어지고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쌍방향으로 노력하며 정밀시책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향진 발전의 내생 동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촌 전면 진흥과 변경지역 고품질 발전,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리련합니다. 향후 우리는 귀향 창업 꿈 실현에 대한 선전 강도를 계속 높이고 귀향 인원들의 경력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한 본토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동한 창업 사례를 통해 우리 주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창업 취업 환경이 좋고 생태 환경이 좋으며 양도 봉사가 좋다는 5대 우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지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와 뿌리 내리도록 흡인하며 연변의 민족 단결, 경제의 질적 향상, 사회의 조화, 민생 행복의 새 장을 펼쳐가겠습니다.
1: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특색이 있는 경영 모식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두에서는 상권의 발전 실제에 립각해 조직 건설, 지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네 가지 줄선으로 상권 당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홍색 역량을 상권 발전의 구석구석에 융합시켜 당건설로 상권의 품질과 효益 향상을 인솔하고 따뜻한 봉사로 대중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들어서면 연도의 상가들이 질서 있게 경영하고 공유 쉼터에서는 관광객들이 휴식하거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 세심하고 주도 면밀한 봉사는 상권 당건설 질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원 가두에서는 세울 수 있는 데는 모두 세운다는 피복 원칙을 견지해 상권 련합당위를 설립하고 사급 련동체계를 구축했으며 독립당지부, 련합당지부, 유동당문당지부를 령활하게 설립해 상권 당조직의 전면 피복을 실현했습니다. 또 골간 당원들을 충분히 배치해 상권의 홍색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현재 상권 연합당위 산하에는 당지부 13개의 당원 120명이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서기 림송숙입니다.
2: 연결시 공원지도 왕창상촌.
1: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은 새롭게 떠오른 인터넷 인기 명소로서 경영 모식이 새롭고 유동 인구가 많으며 활력이 넘칩니다. 동시에 조직 피복이 어렵고 치리 임무가 중하며 봉사 수요가 많은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상권이 어디까지 발전하면 당건설도 그곳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조직 건설, 치리 강화, 봉사 최적화, 문화 흥성 등 네 가지 차원에 에서 힘을 기울여 당의 정치 우세와 조직 우세를 상권의 발전 우세와 치리 효능으로 전화함으로써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더 붉게 하고 새 상권을 더 따뜻하게 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 조직이 세워지면서 상권 치리도 1층 승격됐습니다. 상권에서는 당위 의사회의와 상가 경영주 간담회 두 가지 기제를 실시해 상가 경영주 부동산 관리 측 직능 부문이 상시적으로 한자리에 앉아 경영 난제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으로 모어진 자원 봉사 대우를 조직해 편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공유 쉼터를 종일 대회에 개방했습니다. 연도의 상가들도 공간을 내놓아 따뜻한 봉사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편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 부서기 초려영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를 설립한 후 관할 구역 여러 기업들이 더 큰 응집력을 가지게 됐고 함께 당건설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음과 힘을 응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쉼터 근무 활동에서 각 기업은 저마다의 우세와 특장을 발휘해 관광객들에게 더 편리한 양질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상권의 경제 번영도 촉진했습니다. 따뜻한 봉사는 상권의 홍색 명암을 1층 빛냈고 특색 문화는 상권 발전에 내실과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당건설 인솔 성실 경영 시범 상가 선정 민속 음식 플러스 문화체험 특색 로선 조성 등 활동을 전개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공익사업에 뛰어들면서 진취적인 문명기풍이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에 널리 형성됐습니다. 초려영입니다. 우리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상권의 빛나는 정치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당원의 신분으로 량질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연길이라는 도시와 연길시 당건설 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상과 풍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연결시 공원 가도 인터넷 인기 간판벽 상권 연합 당위는 네 가지 차원의 당건설 사업 모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권의 홍색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0: 안도현 인민무장부에서는 일전 초모의 응한 전현 여러 향진 가두의 정경기 청년들을 조직해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 신체 조건과 정치 소양이 우수한 신병 역량을 부대에 수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 검사 현장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검사에 참가한 청년들은 할 방침입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길림성 공안청 심리건강기층행 봉사대가 용정시 공안국을 찾아 심리건강 단체 시도 활동을 펼쳐 220여 명의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에게 전문적이고 따뜻한 심리건강 수업을 해줬습니다. 이는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이 심리건강 관심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들을 관심하는 관련 조치 시다를 추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층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업 압력을 완화시키며 대우의 응집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2026년 전국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 농구대회 촌 BA 북부 경기구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길림성을 대표해 출전하는 황리허진 농구팀은 최근 집중훈련에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도문시 도서관에서는 일전 매력적인 무형문화재 손끝의 동신 무형문화재 학당 송나라 비단 수공 가방 만들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송나라 비단 문화의 활성화된 전승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전파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어린이들은 직접 만들기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심미 능력과 섬세한 조작 능력을

높였으며 전통문화가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수공 가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독서 환경에서 송나라 비단을 접하고 송나라 풍의 미학을 료해하며 전통 무형문화재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많이 있어도 땀이 흐르는 요즘과 같은 삼복절기에 땀띠가 나기 쉬운데요. 땀띠에 대한 의학 지식을 잘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땀띠는 과도한 땀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생기는 붉은 발질을 말하는데 주로 땀구멍이 막혀 생기게 되죠.

고온다습한 환경, 원활하지 않은 공기순환, 자외선에 의한 자극, 비누 과다 사용 등이 주 원인으로 되고 있죠. 날이 더우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샘에서 땀이 만들어지고 피부 표면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때 땀구멍이 막히면 배출 통로인 땀관에 땀이 고여 빨갛게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어른보다 땀샘의 밀도가 높고 또 피부 표면 면적당 열 배출량이 많은 아이들이 땀띠가 더 잘 생기게 되죠. 땀띠는 가려워놔도 극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감염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렵고 따가운 느낌을 참지 못해 땀띠가 난 부위를 긁다 보게 되면요,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고 세균이 침범하면 농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참지 못할 만큼 가려운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요, 냉찜질을 하거나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땀띠 부위에 바르면 2차 감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땀띠는 대부분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됩니다. 땀띠 치료의 기본은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땀이 차지 않게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렸을 때 샤워를 자주 하여 환부의 땀과 루페물을 씻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샤워를 할 때 지나친 비누 사용은 오히려 상처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여러 번 씻을 때는 가급적 물로만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제자하지 않습니다. 분속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땀구멍을 막아놓아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목에 땀띠가 생겼을 때 목에 난 땀을 흡수하기 위해 수건을 두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접히는 부위의 습도가 높아져 땀띠가 심해질 수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네, 삼복도에 땀띠로 고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많은 중시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요, 각종 질환에 대한 예방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운동도 하고 좋은 수면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노인들이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영양 섭취는요, 노쇠를 연장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또 체질도 증강시켜주며 생활의 질도 높여줄 수가 있지요. 네, 이 노인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의 수요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만성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후에 노인들은요,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연변대학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에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요, 노인들은 생리 기능이 퇴화될 뿐만 아니라 식사량이라든가 또 영양 흡수 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3: 네.
2: 그만큼 노인들은 영양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영양학적 측면에서 볼 때 노년기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3: 오늘 이 노년기에는 우리 신체의 그 생리학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우리 영양소의 소화, 흡수, 대사 방식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영양학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나타나는 그 주요 변화를 우리 두 개 방면으로 이렇게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체 생리적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그 노인기에 들어서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점차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특히 단맛과 짠맛에 대한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서 노인들이 뭐 그 체를 하든가 뭐 이래도 소금을 넣었는데 이걸 아직도 좀 싱겁다 이래서 소금을 자꾸 넣는 이런 그런 그 편만 해요. 그리고 그 또 식욕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런 욕망이 점점 떨어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님들 보면 치아 손실이 많죠. 이가 뭐 몇 개 빠졌다 혹은 이가 아프다 이래서 치아 손실, 치아 질환, 그리고 잇몸 질환, 그리고 또 침 그 분비가 감소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입안이 자꾸 말라드는 이런 감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씹고 침이 분비해야 이 음식을 꿀꺽 잘 넘기겠는데 음식을 꿀꺽 잘 넘기는 이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우리 고기나 채소 이런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위장 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위장점막이 점차적으로 위축되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위장점막의 위축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비타민 B12 그리고 칼슘 등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위산 분비가 있어야 비타민 B12가 흡수하는데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 B12가 흡수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인들이 그 장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서 변비가 쉽게 생깁니다. 이 변비는 노인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양소 요구량의 변화입니다. 성인에 비해서 우리 18세에서 59세 이어가는 우리 성인이라는데 이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 에너지 요구는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 체력 활동이 점점 적고 그리고 그 대사가 늦어지니까 에너지 요구량은 점점 낮아지는 그 반면에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이런 그 영양소들은 또 성인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단백질을 성인들은 0.8에서 매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면 충족한데 노인들은 이만큼 한 단백질 가지고는 우리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성인보다 단백질은 더 많이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D는 또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 D가 노인들이 그 체내에서 합성하는 속도가 아주 늦고 잘 합성이 안 되고 뭐 아무리 볕조임 핸들 해도 비타민 D가 모자랍니다. 합성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칼슘도 성인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골다공증이 쉽게 걸죠. 그래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성인에 비해서 노년기에는 사실은 그 이 음식 섭취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양 부족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노년기 하게 되면 나이 먹는 것도 섭지만은 모든 것에 쇠퇴가 오면서 이 쇠퇴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자체적으로 뭐 운동도 좋고 뭐 건강 관리 면에서 요즘에는 뭐 자체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노인들의 영양 섭취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 안 돼요.
3: 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양 섭취 상황은 노인들이 그 우리 전국의 중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상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는 노인들이 통곡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0: 그래서 그 우리 여기 보면 맨 입앞 하얀 입앞을 드시기 좋아하고 그래서 동곡물을 잘 섭취 안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1: 음식도 그렇고 뭐 만나는 것도 이렇게 뭐 그 전에 비해서는 다 드시지 않잖아요.
0: 아 예, 네네네네.
1: 못 먹고 그래요. 안 먹는다 뭐 이러잖아요.
0: 네. 그리고 그 유제품 우유 섭취량도 언어인들이 좀 적고 과일 채소 섭취량도 적고 해산물 섭취량도 좀 적습니다.
1: 네.
0: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과 소금 섭취량은 높습니다. 기름을 우리 전 중국 주민들의 그 기름 섭취량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 기름을 사는데 우리가 기름을 뭐 얼마씩 사요? 그 큰 그런 통에 담은 그런 기름통 하나 사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 기름을 막 부어서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 튀기는 음식이 많잖아. 그래서 기름 섭취가 높고 그다음에 소금 섭취량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그 김치 뭐 이런 짠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금 섭취는 우리 권장량보다 훨씬 저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일부 노인들이 그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우리 고기 뭐 콩 물고기 이런 그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면 단백질을 당연히 부족하죠. 그리고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라 하면 모두 8가지가 있는데 이 비타민 B가 대부분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 섭취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자라죠. 그리고 그 노인들이 95% 이상의 노인들이 칼슘이 부족합니다.
1: 네.
0: 우유를 안 드시고 하면 칼슘이 더구나 부족하고 채소를 적게 잡으면 칼슘도 또 부족하고 그래서 이 칼슘 그래서 이 노인들의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영양소들이 아주 모자랍니다.
1: 그래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이롭지만은 제대로 드시지 못할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낮아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또 영양 섭취가 부족할 경우라면은 노인들의 건강에 참 이러저런 문제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죠.
0: 네네네. 이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면 첫째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뭐 모든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네네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성 질병이 많이 걸립니다. 막 가고 오고 하는 감기는 다 묻혀오고 감기가 쉽게 오고 또 어떤 노인들은 조금 더 심하면 폐렴도 걸리고 이래서 감염성 질환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단백질, 칼슘 이런 영양소들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쉽게 걸립니다. 사실 노인들이 다소 근감소증이 노인들이 다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죠. 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D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해야 이런 그 근감소증 혹은 그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노인들을 가서 검사하면 골다공증 기본상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가 경한가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노인기에 들어서면서 만성질환이 기본상 다 있죠. 고혈압 있고 뭐 당뇨 있고 이런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만성질환이가 영양소가 영양 결핍되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그리고 그 이 질환이 회복하는 이런 속도가 아주 지연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지금 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연세가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특히 지금 고령 사회에 들어서잖아요. 뭐 80세, 90세, 100세 이런 계단에 지금 막 들어서는데 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1: 네.
0: 치매에 걸린 이런 노인들도
1: 참
0: 많죠.
1: 진짜 몹쓸병이죠.
0: 네네네. 한 분이 치매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해야 되니까요.
1: 같이 스트레스 받고 네. 피곤함과 몸에 병이 없다고 생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
0: 그래요.
1: 돌보는
0: 돌보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죠.
1: 쓰러진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0: 그래요.
1: 중국영양학회에서도 발간한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는요. 이 노인들의 식생활 지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 노인 군체의 생리 특점과 영양 수요에 근거해서 보면은 일반 노인과 이 고령 노인을 나누어 식생활 지침을 제정을 했는데 먼저 일반 노인의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네, 일반 노인이라 하면 65세에서 79세의 노인을 우리 일반 노인이라고 네. 말합니다. 일반 노인들이 그 식사 지침은 일반 성인들이 균형 식사 지침 기초상에서 네 가지를 더 보충했습니다. 네, 첫째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고 동물성 식품이 충분해야 하며 콩 제품을 자주 섭취합시다. 이게 그 동물성 식품, 그 고기도 노인들의 고기도 드셔야 합니다.
1: 네, 네.
0: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는 이런 그것을 그 제창하고 좋은 음식을 좋은 식욕을 유지하며 그리고 음식의 맛을 즐깁시다. 그래서 혼자서 드시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기분도 좋고 소화도 그렇죠. 잘 되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그 실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육 산실을 늦추면서 우리 적절한 체중을 유지합시다. 네 번째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영양상태를 측정하며 자기 영양결핍을 예방합시다. 여기에 그 건강검진은 뭐 반드시 뭐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CT를 찍다, 뭐 MRI를 뭐 찍는다. 이런 검진이 아니라 영양상태를 가서 검진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검진할 수 없으면 그래서 경상적으로 이렇게 측검해서 자기 영양 상태를 제때제때 파악해가지고 영양 보충을 제때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렇다면요 고령 노인의 식생활 지침 어떤가요?
0: 아니 고령 노인이라면 80세 이상이죠. 예, 80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은 종종 그 음식 섭취량이 적고 소화 흡수 능력이 약하며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 노인에 대해서는 음식을 뭐 얼마만큼 제한하라 이런 요구가 없어요. 드실 수 있는 뭐 이런 양으로 다 드시는 것을 제창합니다. 아무리 뭐 드시라 해도 고령 노인들 80세 이상 노인들이 음식 섭취량이 아주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에 그 지침을 보면 첫째는 음식은 다양하고 식사 방법도 다양하게 합시다. 매일 같은 음식을 이렇게 드시지 말고 바꿔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리해서 이렇게 드시고 두 번째는 질감이 부드럽고 에너지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합시다. 너무 그렇게 주저한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좀 부드러운 이런 음식을 드시고 영양소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는 생선, 가금류 그리고 계란, 우유, 콩 이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적당량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합시다. 네 번째가 체중 감량에 중시를 돌리고 정기적인 영양검진과 평가를 하면서 우리 영양실조를 예방합시다. 우리 80세 이상이며 체중이 떨어지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죠. 네, 그래서 체중이 뭐 5kg 빠졌다 할 때는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80세 이상 체중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1: 그렇죠. 체중 근육이 빠지고 네. 식사량이 줄고 하다 보게 되면 네. 그와 같이 또 더불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노인들한테
0: 네,
1: 면역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음식 영양은 면역력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력과 영양 섭취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0: 이 면역력과 영양 섭취 혹은 영양 상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쁘면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0: 면역력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하나 첫째는 영양물질은 우리 면역세포 그리고 항체 생성의 원료입니다. 전에 그 항체라는 것이 우리 면역 글로불이라고 부르는데 이 항체나 백혈구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등 이런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물질은 모두 단백질과 그리고 그 아연셀렌 등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C, D, E 이런 비타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관계를 보면 영양물질은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영양물질 모자라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하고 면역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인체 면역 세포의 70%가 우리 장 세포막에 장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인체의 70%의 그 면역력이 무너지죠. 그래서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주 좋은 이런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음식을 드시면 그 발효식품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드시는 청국장 뭐 이런 그 쓱장 이런 음식들 좋고 또 낫또도 좋고 요거트도 좋고 이런 발효 음식들이 아주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잡곡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입살에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채소를 충족하게 드시는 것이 장 건강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우리 비타민 C, E 그리고 베타카로틴 등 영양소들과 그리고 우리 식물에 뭐 채소나 그리고 우리 차 있죠. 녹차, 뭐 홍차 이런 차에 들어있는 이런 식물성 그 화학물질 우리 파이토케미컬이라고도 하는데 그 식물성 화학물질들이 우리 만성염증을 아주 억제하는 이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비타민 C, E, D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 뭐 당근과 같은 이런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식물성 화합물질의 그 찬물을 경상적으로 뭐 녹차, 홍차 다 줬어요. 이런 찬물을 매일매일 섭취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에 아주 도움이 큽니다.
1: 그렇네요. 뼈 건강이라든가 또 근력 유지 등면을 고려해서 보면은 노년기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 노년기에 그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우리 뼈 건강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죠. 뭐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뼈 건강하면 칼슘과 관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첫째가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1: 네,
0: 단백질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야 이 뼈가 든든해지죠.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보면 살코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여기 살코기, 비계 쪽은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매일 달걀, 또 두부, 콩류, 여러 가지 콩류,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그러면 칼슘을 보충하죠. 우유, 가장 좋은 음식이가 우유입니다. 우유를 못 드신 분들은 요구르트를 드시고 요구르트는 가급적이면 그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이 좋고 거기다 당을 첨가하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맛이 나는 이런 그 첨가한 이런 요구르트는 선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음식이잖아요. 그 뼈채를 먹으면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파리 채소, 이파리 많은 이런 채소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에서 고등어, 연어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에도 긍정적인 이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기름을 뭐 매일 아침 들기름을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 숟갈씩 이렇게 마신단. 뭐 마셔도 괜찮고, 뭐 음식을 조리할 때 들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냉채를 버무려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들기름에도 오메가 3가 많습니다. 네 번째가 발효유 제품과 발효콩 제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녹황색 채소와 과일들을 좀 많이 충족하게 드신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뭐 에베추 등 이런 식품들
1: 고루고루
0: 네 여러 가지 식품
1: 예. 이 노년기에 들어서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네요.
0: 네
1: 먹기 싫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0: 네네네. 뭐 먹기 좋은 것만 먹는
1: 그렇죠 그렇죠. 이 고기는 안 먹고 저건 안 먹고 하는데 네. 고루고루 섭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년기 평소 노인들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 삼가해야 할 음식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첫째가 짠 음식입니다. 너무 그렇지, 짠 음식을
1: 짜죠.
0: 많이 드시면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되죠. 그러면 이 뼈에 그 칼슘도 빠지고 내 고혈압도 철회하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드신 대로 뭐 가급적이면 비면하고 조금씩 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드신 것이 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라 하면 햄 그리고 베이컨, 소시지, 뭐 우리 말한 그 쌍창, 순로 뭐 이런 음식들은 그 나트륨도 많고 소금도 많고 그리고 포화지방도 많고 방부제도 많이 포함됐고 이래서 이런 음식을 1년 가다 몇 번씩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경상적으로 드신 것은 피면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우리 심혈관계에 아주 나쁜 이런 음식적의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보면 모든 기름에 오래오래 튀긴 이런 음식들이 나쁩니다. 기름에 처음 튀긴 음식은 괜찮은데 우리 그 마트에나 뭐 어디에 가보면 기름을 한 가마 넣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마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유튜 이런 것이 그 기름을 음식점에서 이 기름을 바꾸지 않고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1: 제가 고여서 계속 끓으면은
0: 계속 끓으면 트랜스 지방이 생겨
1: 맞아요.
0: 예, 나쁜 물질 생기죠. 그 트랜스 지방이
1: 암을 초래한다요. 뭐.
0: 네네네네.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다 또 더 첨가하고 이러면 원래 그 나쁜 기름이 버리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내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0: 네네, 그래요.
1: 끓이고
0: 네, 그 기름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맞아요. 쓰죠. 그러면
1: 정말 안 좋죠.
0: 네. 그래서 집에서 뭐 한 번 기름을 넣고 막 이렇게 튀기면 그다음에 그 기름 뭐 채소할 때 써버리고 이러면 괜찮은데
1: 그렇죠.
0: 특히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이 커피를 드실 때 그 이 봉다리 커피 그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면 제가 전번에 어느 한 분 노인 한 분이 하루에 한 9개 드신대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2개씩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여기
1: 항문제가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그런데 노인들이 단 음식을 즐기잖아요. 그러면 이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 아마도 단맛이
1: 당도 많이 또 넣는 것 같고요.
0: 네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막 6개 뭐 9개 이렇게 드신 분들은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게 부포 그 이런 트랜스 지방 함량도 많고
1: 뭐 적당량이 좋은데.
0: 네네네. 그리고 뭐 다 아다시피 과도한 알코올 섭취 적절한 조금씩 드시는 술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뭐 반근 한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신체에 뭐 물론 해롭죠. 간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심혈관계에도 영향 가고.
1: 이 고령 노인이 많아지면서 기억력 장애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 매우 큰 사회 문제로
0: 네.
1: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이런 기억장애 예방은 뭐 빠를수록 좋은데요. 예방이 빠를수록 좋은데. 그런데 뭐 자기 스스로 괜찮은데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는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억장애, 음식 섭취 그리고 우리 평소 또 주의해야 할 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이 기억장애 혹은 그 치매, 기억장애가 더 이어지면 치매, 나중에 그렇죠, 치매죠. 그렇죠. 지금 치매, 일단 치매에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치료약이 뭐 좀 있다 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요.
0: 치매 환자를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지만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잖아요, 이걸.
1: 네, 그렇죠.
0: 내가 누군지. 예. 그때 사람도
1: 자식도 모르고. 예, 예. 예.
0: 그래서 밥 먹은 것도 모르니까.
1: 네, 그래. 아. 내가 밥 먹었는지, 예, 안 먹었는지, 예, 그것도 맞아요. 잘 모르고.
0: 막말로 남의 정신에 사는 거죠.
1: 네, 그래요.
0: 아, 참 안타깝죠. 예. 치료도 안 되고.
1: 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정말 무서운
0: 정말
1: 병입니다.
0: 제일 무서운 질병이죠. 네.
1: 그래서 이 기억 장애가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예방을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0: 50대 두루두루 남녀노소들이 기억력보다도 뭐 이러저런 거 망각하면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1: 네네.
0: 손에 죽어도 왜 어째 없지 하면 또 네네. 어디다 방금 놓고도 전화 받고도
1: 뭐 네, 그런 현상이 경우, 예. 50세 이상부터 그런 네, 현상이 많죠, 많이 많죠. 나타납니다. 예. 60세 이상도 많고 치매도 60세 이상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장애를 예방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음식으로 예방하는 것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합니다.
0: 음식 맛있게 들고 네. 음식도 같이 절친들과 가족이 얘기를 자주 하면서 같이 대화 속에서 음식 들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대요.
1: 네네네.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 음식 섭취에서 예방하는 그런 각도로 하나는 그 식사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아무 때나 드시지 말고 식사하는 요 시간을 우리 8시간에서 9시간 요간에서 아마 아침 8시 반 9시에 식사를 했다면 저녁에 5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요 어간에서 식사하는 것이 우리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뇌에 좋은 영양소 그리고 영양소와 그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권장 하는 그 식품들을 보면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이런 음식입니다. 등 푸른 생선 여기에서 뭐 연어, 고등어 이런 음식들을 하루 건네 한 번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토시아닌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딸기 그리고 그 녹차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세 번째가 비타민 E, 비타민 B군, 비타민 B 복합 비타민 B를 드신 것이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비타민 E를 제외한 기타 B, D, 칼슘 이런 영양소들은 보충제로서 어디를 보충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 음식으로 보충하기 좀 힘들죠. 그리고 고품질 단백질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콩류 그리고 달걀, 우유 그리고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음식 이런 그 영양소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통곡물, 과일, 뭐 채소, 발효제품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수분 섭취 건강에 매우 좋고 찬물보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건강에 그래도 많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경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1: 어제 물을 마시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마시라 뭐 이만큼 마시라 저만큼 먹으라
0: 맞아,
1: 뭐
0: 아침,
1: 이러는데
0: 저녁 두 시간 나눠서
1: 네네네네 그래서 예, 물을 마시는 것이 그 노인들이 이 물에 대한 이 감각이가 갈증이 나는 이런 감각이가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는 물 섭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면 좋은가? 사실 그 매일 음식 섭취 외에 뭐 약 8에서 10잔 이 정도를 마시면 좋다 이런데 사실 뭐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경상적으로

0: 이렇게 네. 네, 규칙적으로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물을 한 컵 이렇게
1: 잘 들지 않잖아요 노인들은. 네네. 2리터 3리터 뭐 이렇게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이 드는데 노인들은 뭐 우리말로 뭐 두근이다 서근이다 이 정도도 드는 것 같지도 않아요.
0: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물을 그럼 한 2시간 3시간 이런 간격을 두고 한 컵씩 뭐 갈증이 안 나도 물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것이가 우리 이른 아침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그 위험이 아주 가장 높은 이런 시기잖아요. 일반적으로 풍이 오면 사실 그 아침에 새벽에 오는 이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 이런 그 현상을 비면하려면 첫째는 밤에 자기 30분 전에 혹은 한 40분 전에도 괜찮아요. 이때 그 물 한 잔, 물 한 컵, 뭐 100에서 150ml 뭐 이 정도로 마시면 다음날 아침에 그 혈액 농축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뭐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 온수를 한 컵 마시면, 이 밤새 그, 이렇게 농축한 혈이 피를 희석할 수도 있고.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네. 앞에서도 뭐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인들의 영양 건강 음식 섭취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뭐 변비 뭐 예방 차원에서 음식 섭취도 좋고 영양학 측면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우리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노년기 영양 섭취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노년기 과학적으로 영양 섭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요 노인들은 신체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영양 상태나 영양 섭취 수요량도 달라집니다. 네, 게다가 만성 질환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려야 하죠. 네, 노인들은 노인식 식사 지침에 근거해서 영양 섭취를 잘함으로써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은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